아내는 시애틀 형제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권준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를 꿈꾸는 비전을 가지고 온 성도님들과 함께 그 꿈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형제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설교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마음에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말씀은 멋진 삶 만들기 30일 시리즈로 전해드립니다.

0: 멋진 산 만들기 30일 이 기간 동안 우리 순에서 함께 모임을 갖고 그리고 같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삶을 돌아보면서 고민하고 함께 나누면서 새롭게 결단하는 그러한 이야기들, 그러한 간증들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 형제 홈페이지에 또 그런가 하면 이메일을 통해서 아름다운 간증들을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정말 잊어버렸던 꿈, 내가 이전에 가졌던 그 꿈을 향해서 다시 한번 열정의 불을 지피고 그리고 또 그런가 하면 정말 가족 식구들 가운데 내 주변에 있는 분들 가운데 믿지 않는 분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참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정말 멋지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새로운 결단, 그런 결단과 함께 나눔을 갖고 서로 격려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축복의 만남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그러한 가운데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멋진 산 만들기 30일에 우리는 계속해서 진지하게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 생에 마지막 한 달이 남았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내 생에 마지막 한 달이 남았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한 달이 나의 마지막 남은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한 달 후에 죽게 될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날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멋진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열정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원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열정적으로 사셨습니까? 열정적으로 사십니까? 나는 뭐 이제 나이가 많아서 틀렸다. 나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보다 더 젊은 날은 없습니다. 내 인생에서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열정적으로 사십시오. 열정이라는 것은 내가 추구하는 삶이에요. 아침에 일어날 이유입니다. 내 생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가치 있는 삶, 그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은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구원을 향한 삶이라고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려면 진실한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단순히 전도 대상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런 인식이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는 상대방을 향한 깊고 뜨거운 진실된 사랑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진실된 사랑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랑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두 번째 원리인 온전히 사랑하라고 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멋진 삶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여기에 있어요.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뭔가 영적 권위를 느끼는 거예요. 뭔가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어떤 힘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 무엇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입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야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무슨 말이에요? 열정적으로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 몸과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서 온 열정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열정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사랑을 나눠야 할 소중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을 나눠야 될 소중한 사람들. 크리스마스 때 카드를 보내는 그 모든 카드를 보내는 그 리스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셀폰 안에 있는 여러분 전화번호 그 리스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정말 소중한 리스트.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 남았다면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 내 장례식 때 맨 앞줄에 앉은 사람들은 누구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하십시오. 오늘 격려의 언어로 용기를 넣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메일이나 편지나 아니면 전화로 함께 하십시오. 오늘 따뜻하게 안아주십시오. 오늘 사랑하십시오. 오늘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은 관계적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우리 인간은요, 관계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홀로 있는 것은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홀로 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관계 맺음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DNA는 관계를 원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관계 맺음,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만나면 어떻게든 관계를 맺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혈연, 지연을 찾지 않습니까? 사돈의 팔촌도 내 친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내 팔촌도요, 생각해보면 사실 남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돈의 팔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사돈의 팔촌도 내 친족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예. 그럼 뭐 지연을 또 따지죠. 고향이 어디냐? 그 고향이 같으면 뭐라 그래? 우리가 남이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또 학연을 찾습니다. 학연을. 대학교는 어디를 나왔고 초등학교는 어디를 나왔는지. 같은 학교 1년만 다녔어도 서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서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육해공군을 또 찾아요. 육해공군. 네. 방위는 방위를 만났다고 좋아하고 말이지. 네. 그래도 안 되면 뭐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뭔가 연결이 안 되면 순산했는가 아니면 제왕절개했는가 그러지. 배째 써 나도 쬐는데 뭐 이러면서 어떻게든 관계를 맺고자 하는 거예요. 네. 관계라는 것이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한 우리는 관계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계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상처를 받게 되어 있어요. 네. 같이 사는 식구, 집안 식구, 그렇죠? 같은 교인, 같은 순식구, 여러분 상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왜? 자주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면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상처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한테 상처받지 무슨 옆집 아저씨한테 상처받습니까? 옆집 아저씨가 자기 집에 늦게 들어간다고 내가 무슨 상처를 받냐 이거예요. 네? 옆집 시어머니가 무슨 시집살이를 시키냐 이거예요. 네. 함께 살고 함께 일하고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갈등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관계를 맺을 때는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고 같은 비전을 가졌다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동업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완벽한 결혼, 완벽한 사람과 결혼했다고 그래서 천생연분이라고 말하는데 얼마 안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평생 원수라 그러잖아요. 네? 상처를 주고받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갈등하기 때문에 그러면 포기하냐 이거예요. 갈등이 오니까 관계를 포기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관계 맺음으로 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갈등이 있다고 해서 상처를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관계를 포기하면 결코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갈등은 우리를 성숙의 길로 가게 하는 요인이에요. 갈등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요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갈등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갈등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순해서 만나면 상처받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다고 여러분 포기하고 그렇다고 회피하고 여러분 그러면 결코 내 나는 성숙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 속에서 상처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며 나갈 때 성숙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다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코 관계 맺음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함께함으로 상처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보다 더 큰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온전히 사랑하려면 나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결코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 마태복음 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 뭡니까? 톱밥가루예요. 톱밥가루. 그 톱밥가루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 내 눈에 있는 들보가 뭐예요? 전봇대라는 거예요. 전봇대. 그 전봇대는 보지 못하냐 이거예요. 상대방의 눈에 있는 그 톱밥 가루 그것을 뺀다고 하면서 내 눈, 내게 있는 이 전봇대를 가지고 뒤통수를 때리고 그리고 뭐 하여튼 갈기고 죽이고 그런다는 거죠. 자신의 허물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허물만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모두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어떤 면에서 보면 다 결점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여러분 속은 아주 이상하고 더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비판적이고 더러운 성질 부리고 인내할 줄 모르고 자기 생각만 옳다라고 주장하고 자기의 주관대로 상대방을 대하고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이것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그런 사람은요 자기를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잘 몰라서 그래요. 여기 서 있는 제가 뭐 설교도 하고 뭐 목사라고 하지만 여러분 뭐 제가 괜찮은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괜찮은 사람 같아요? 저도요 아주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문제도 많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별로 놀라지 않는 거 보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만 모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느 한 사람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문제없는 완벽한 교회를 찾는데 좀 가르쳐 주십시오. 목사님 뭐라 그럽니까? 이 지구상에 문제없는 완벽한 교회는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당신이 혹시 그런 교회를 찾으면 절대 가지 마십시오. 당신 때문에 그 교회가 깨지고 맙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유능한 동물 조련사일수록 동물이 자신의 조련에 잘 따라오지 못하면 못한다고 화를 내거나 야단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잘 따라오지 않는다고 야단치고 화를 내는 것 대신에 자신의 조련법을 더 연구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근본 사고는 뭐냐면 이런 거래요. 그 어떤 잘못도 동물의 잘못이 아니라 조련사인 내 자신의 조련법에 문제가 있다.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문제가 있다.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상대방을 향해 좀 더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오해의 폭을 줄일 수 있게 되고 온전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사랑하려면 첫 번째, 내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온전히 사랑하려면 상대방을 용납하는 노력이 필요해. 용납하는 노력이 필요해.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요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멈추고 상대방을 이해하고자 노력하십시오. 상대방을 이해하고자 노력하세요. 아니 나도 나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남편 변화 5개년 계획,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남편이 변합니까? 여러분 나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겠어요?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말고 이해하도록 노력해보세요. 여러분 아내를 이해하고자 노력하세요. 자녀를 이해하고자 노력하세요. 그러면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하게 돼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붙잡아 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기는 도덕적으로 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늠하지 말라. 나는 이 계명을 지킨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적으로는 옳아요. 그렇지만 문제가 뭡니까? 사랑이 없어요. 이 여인에 대한 국률함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옳다는 것 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해요. 돌을 들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옳다는 것 가지고 돌을 들고 있어요. 여러분 영성의 위기가 언제입니까? 영성의 위기는요 도덕적으로 옳았을 때예요. 도덕적으로 잘못할 때가 영성의 위기가 아닙니다. 내가 옳다라고 느낄 때, 내가 나는 옳은 사람이다라고 느낄 때 상대방을 상처를 주고 난도질하고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정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느낄 때, 이때가 영적 위기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아무도 돌로 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돌을 들 수 있는 분은요 오직 한 분, 죄 없으신 예수님 한 분이신데 예수님도 돌을 들지 않았어요. 그녀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그녀의 미래를 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라 그랬어요. 가라. 가서 다른 삶을 살아라. 나는 너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나는 너를 믿어. 이 여인의 인생을 재기시켜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면 도를 드는 것이 아니라 용납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믿어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신하고 도망갈 것을 다 아셨어요. 지금은 도망할 발이지만 앞으로 복음 들고 산을 넘을 그 발을 보시면서 제자들의 미래를 보시면서 발을 씻겨주세요. 나는 너희를 믿는다. 나는 너희들을 믿는다. 여러분 온전히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향한 믿음과 함께 용납해 주는 거예요. 허구한 날 상대방의 약점이나 비판하면서 특별한 날 좋은 선물 사주었다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마음. 온전히 사랑하려면 나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용납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온전히 사랑하려면 용서해 주어야 돼요. 우리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서로 용서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면요 용서하는 사람과 용서받는 사람 모두가 승자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속해서 내 인생을 컨트롤하게 되어 있어요. 나의 삶에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생각하면 속에서 분이 나는 거예요. 네? 마음이 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화도 안 되고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세요. 용서해야 합니다. 온 국민을 열광케 했던 이 밴쿠버 동계올림픽에 김연아 선수와 일본의 아사다 마오 선수에 대한 이 한국 언론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는 이 용서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다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우리는 용서에 대해서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이 언론 보도의 아쉬운 점은요 내 편이 아니면 모두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직도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아직도 이 문제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를 컨트롤하고 있어요. 내 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의 아사다 마오라고 하는 경쟁자가 있었기 때문에 김연아 선수가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기 드문 명승부를 펼친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 모두에게 박수를 쳐줘야죠. 네. 두 사람 모두를 격려해줘야죠. 네. 그런데 이 언론 보도를 보면요, 두 사람의 대결 구도만 부각시키다가 보니까 이 아사다 선수는 선의의 경쟁자가 아니라 적이 되어버린 느낌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말이죠, 마치 한일 전쟁으로 말이죠, 뭐 복수국을 펼친 것처럼. 네. 아직도 우리의 내리 속에 아직도 이 한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모습, 우리 이 민족의 이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네? 나와 다르면 모두를 적으로 간주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 사회를, 우리 민족을 지배하고 있는 이 관점 말이죠. 아직도 일본에 대한 한을 품고 사는 우리 민족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 국민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네? 우리 국민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이제는 한을 풀고 사랑으로 품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는 일본을 용서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오히려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 못한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오히려 용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성숙하고 건강한 민족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다음 세대가 이 한에 붙잡혀 있는 그러한 우리 다음 세대가 아니라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힘있게 나가는 건강한 민족이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서해야 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예수님은 3년이나 함께했던 제자들과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는데 제자들은 도망가고 배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감정적인 위기가 왜 없었겠습니까? 다 배신하고 도망갈 건데 예수님도 끝내고 싶었을 거예요. 마땅히 분노하고 야단칠 상황에서 예수님 벌떡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세요. 더 섬기세요. 절망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더 사랑하시며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오늘 내가 용서해야 되고 용서를 구해야 할 상대방은 누구입니까? 온전히 사랑하려면 내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용납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온전히 사랑하려면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온전히 사랑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우리 성가대가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여러분, 온전한 사랑은요,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네.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어린아이들은 자신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이익을 찾고 자신의 유익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내게 돌아올 이익이나 내게 돌아올 유익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베푸는 사랑이에요. 그냥 쏟아붓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네. 여러분,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했던,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그 사랑 가지고 버림받은 자들을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것처럼, 원수된 자들을 내가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전에는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전에는 에로스 사랑만 나눴는데 이제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이제는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 쏟아부으신 그 사랑을 보면서 그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알았어요. 그 사랑을 나누라는 거예요. 쏟아붓는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증명해 볼 수 있습니까? 찬양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여러분 그것으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합니까? 맞아요. 그것도 증명이 돼요. 그러나 그것은 기본인 거예요. 기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증명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니, 언제 예수님이 목마른 적이 있었고, 언제 예수님이 헐벗은 적이 있었고, 언제 예수님이 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까?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 방식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을 이들에게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 팔로 아파하는 사람을, 아픈 자를 감싸 안을 때 그 내 두 팔은 더 이상 내 팔이 아니라 예수님의 팔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얼굴에 있는 그 눈물을 닦아줄 때 내 손가락은 더 이상 내 손가락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가락이 되는 거예요. 고통나는 자에게 들려주는 그 위로의 목소리는 내 목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목소리가 되는 거예요. 외로운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은 더 이상 내 눈빛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빛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진 예수님께 옷을 입혀드리지는 못하지만 헐벗은 아이들에게 옷을 입혀줄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목말라 하는 예수님께 물 한 잔을 드릴 수는 내가 없지만, 여러분, 목말라 하는 자에게 내가 물을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의 고통을 내가 덜어드릴 수는 없지만 고통당하는 누군가를 내가 안아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이요, 우리가 줄 수 있는 사랑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다가가라는 거예요. 온전히 사랑하려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나도 오늘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IT의 지진 참사와 함께 우리 의료팀들이 같이 가서 의료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약품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또 힘있게 헌금해준 그 헌금, 그 사랑을 가지고 가서 정말 땀을 흘리면서 귀하게 의료 사역을 펼치고, 다리 부러진, 다리 잘라나간 그 아이들의 다리를 치료해주고, 가져갔던 목발을 선물로 주고 말이죠. 마음이 그냥 안타까워서, 그들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워서 거기까지 가서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왔어요. 그 사랑을 나누고 와서 보고하는 가운데 이런 보고를 했어요. 어떤 보고였냐면, 의료팀들이 가서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미션 빌더 팀이 가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진으로 이렇게 무너졌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 가운데 그 교회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재건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미션 빌더 팀들, 건축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곳에 가서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워주면 얼마나 좋을까.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마음이 외롭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미션 빌더 팀들이 가서 그 무너진 그 벽돌들을 다시 세워주고 그리고 지붕을 해주고 하면, 지구 한쪽 편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그 사랑을 전해주고 얼마나 좋겠는가. 네. 여러분, 뭐 교회라 그래서 사진을 보니까 말이죠, 뭐 우리 같은 건축물이 아니에요. 그냥 벽돌 이렇게 쌓아 올리고 그냥 지붕 이렇게 덮어놓은 그러한 초라한 그러한 건물인데, 그 가난한 곳에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과 함께 우리 미션 빌더 팀들이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서로 연락하기 시작하고, 우리 함께 가서 우리 건축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우리 힘을 쓸 수 있는 건강한 분들이 가서 우리 가서 도와줍시다. 여러분, 교회 하나 무너진 교회 다시 세우는데 얼마 듭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2,000불에서 3,000불이래요. 네. 일주일 동안 가서 한 두 교회 정도 한 5,6,000불 드는 그 비용 가져가서 세워주고 싶다는 거예요. 네. 건축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여러분 요즘 우리가 잘 알지만 이 경기 어려움 속에 일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도요 자기 페이먼트 하기 급급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는 마음이 안타까워서, 마음이 안타까워서 가겠다는 거예요.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분들 중에는 비행기 값 제대로 낼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지금 힘드니까. 그런데도 가고 싶다는.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요. 마음 같아서는 정말 비행기 값 다 해드리고 싶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손에 있는 것 가지고 가서 여러분 사랑을 쏟아붓는 것. 어떠한 유익이나 어떠한 이익이 내게 돌아올까,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나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가서 쏟아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다 병을 고칠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 무너진 건물을 다 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막대한 여러분 재정적인 걸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 최고의 그 사랑을 선물로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IT를 안 가도 돼요. 여러분 멀리 선교지를 안 가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 오늘 내게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나눌 때, 베풀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온전한 사랑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안아주는 것, 손 한번 붙잡아주고 격려의 언어로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것, 환한 얼굴로 그 얼굴의 미소를, 그 빛을 발해주는 것, 아니면 작은 선물이지만 그 사랑을 담아서 그 선물을 건네주는 것. 여러분 작주만 매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 주님의 사랑을 선물로 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사랑을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랑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용서의 사랑을 받은 자가 여러분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삶 속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은 잊어버리더라도 여러분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만큼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내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갚아버리신 그 주님의 용서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내가 받을 때, 그럴 때 온전히 용서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를 십자가에서 그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어요. 네. 여러분, 온전하지 못한 나 아닙니까?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그 주님의 용서의 사랑이 필요한 자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필요 없다고 나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온전하지 못한 그런 내 존재 아닙니까? 오늘 그 주님의 그 용서의 사랑을 여러분 받으십시오. 그 주님을 영접하세요. 그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용서의 사랑을 내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가 용납하고 용서하며 그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관계를 더욱 행복하고 진실되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더욱 영적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는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보내드리는 권준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청취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 BBN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몇 가지 점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학교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밥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도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연습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고 가르치는데요. 기도는 믿는 자의 생명의 호흡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살아있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0: 수많은 혼탁한 방송 가운데 오직 순수한 복음만을 고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주의 뜻을 따라 성경 강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보내드리고 있는 주의 뜻을 따라 오늘도 말씀에는 부산 말씀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두식 목사님입니다.
1: 할렐루야, 김두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으로 회개, repentance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흔히들 세계 3대 참회록을 말할 때 성 어그스틴, 장 자크 루소, 톨스토이의 참회록이 유명한데 그 원조가 되는 참회록이 오늘 시편 51편입니다. 성 어그스틴의 참회록은 그가 40세에 기록한 13권의 대작으로서 믿음 없이 방황과 달아가던 시기에 많이 교를 믿고 심취되어 하나님을 떠났던 삶에 대한 회개의 기록입니다. 믿음의 방황이 인생의 타락으로 이어졌음을 회개하는 책이죠. 프랑스의 사상가여 철학자였던 장자크 루소의 참회록은 프랑스 지성인들 사이에 집단 왕따를 당하며 무시와 멸시와 배척을 당했던 그의 삶을 진솔하게 성찰하고 그의 철부지 시절에 방랑과 타락과 어리석음에 대한 잔잔한 반성을 담고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참회록은 그가 러시아 귀족으로서 또 성공한 작가로서의 명예와 부를 누렸으나 인생의 허망함을 느끼고 자살을 하려다가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은혜를 통해 믿음으로 참회하고 모순 가운데 있던 러시아 정교회를 뛰쳐나와 신앙 공부에 매진하는 내용이죠. 한국에서의 참회록은 윤동주가 있습니다. 윤동주의 참회록은 그의 유고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실린 시의 제목이죠.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는 인간의 내면을 정직하게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일제치하에서 창씨 개명을 며칠 앞둔 조국의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탓하는 애국적 참회시죠. 하지만 성 어그스틴이나 루소나 톨스토이나 윤동주의 참회록은 그저 자기 성찰록이나 반성문 정도지 진정한 의미에서의 참회록이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참회록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진짜 고통과 눈물과 참회가 진하게 들어있는 작품이 오늘 본문 시편 51편에 등장하는 다윗의 참회록입니다. 본문은 진정한 회개에 대한 놀라운 성찰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시편 51편을 통해 회개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첫째로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Never miss the opportunity of repentance. 범죄하지 않으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범죄하였다면 즉각적이고도 뼈를 깎는 통렬한 회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변화된 새 인격과 신앙으로 새로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본문은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을 배경으로 쓰여졌습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하고 그녀가 임신하게 되자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든 후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책망하자 즉시 회개하고 이시를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즉각적인 하나님의 용서가 임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을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전에 반드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 회개의 기회를 붙잡아야 삽니다. 신라곤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변명, 핑계, 책임, 전가만 하다가 회개의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죄를 안 지으면 좋겠지만 죄악의 본성으로 죄를 먹고 사는 인생인지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 지은 후에 대처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회개해야 삽니다. 다윗은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종 다윗 나단이 있었습니다. There was Nathan, the servant of God. 외부의 자극 없이 스스로 회개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인간입니다. 내면의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 모순의 동굴 속에 갇혀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간접적인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동기를 유발하시기 위해 준비된 당신의 종들을 사용하십니다. 내 옆에 믿음의 직언을 하고 나를 살리는 말을 해주는 좋은 자가 있다는 건 큰 축복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목회자가 내 주변에 있으면 감사할 제목입니다. 죄를 먹고 마시며 사는 우리에겐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아부하거나 용비어 청가를 부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사람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진정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윗에게 보내실 때 못 가겠다고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보면 대한민국의 위기 가운데 노골적으로 공산주의와 동성애를 찬성하는 정치인들에게 침묵하는 비겁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찬성하고 동조하는 자들이야 더 이상 논할 가치도 없지만 찬동하지 않으면서도 침묵하고 외면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저주하시는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가 아니겠습니까? 나단은 벙어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에 나단 같은 주의 종들이 나와서 지도자를 향해 회개하라고 외쳐야 합니다. 나단 같은 주의 종들 열 사람만 있어도 대한민국은 살 것이고 회복될 것입니다. 다윗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또 하나의 이유는 다윗의 영적 민감함이 있었습니다. There was David's spiritual sensitivity. 아무리 나단 같은 선지자가 용감하게 직언을 하고 죄를 지적해도 다윗의 영성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더라면 시편 51편은 쓰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무시하거나 불쾌해하거나 그에 대해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불같이 화를 내거나 나단을 감옥에 가두지 않았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런 유혹을 이기고 회개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인간 내면의 본성을 거스르는 믿음의 반응력으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영적 민감성이 회개의 기회를 붙잡게 했습니다. Spiritual sensitivity is really important. 그의 영적 민감성이라면 선지자 나단이 아니라 왕궁의 시녀나 내시가 다윗의 죄를 지적했더라도 아마도 그는 대성통곡하며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다윗을 빛나게 만드는 최고의 가치는 그의 지적인 능력이나 예술적 감각이나 왕으로서의 지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를 건지고 살린 것은 그의 영적 민감성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것에도 민감하고 화장품에도 민감하고 여러 자극에도 민감한데 유독 영적으로만 둔감하게 사는 자들이 많습니다. 영적 민감성은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참고로 왜 마귀는 하필 다윗을 유혹하고 범죄하게 했을까요? 다윗이 예수님의 조상이니까 다윗을 넘어지게 만들어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언약의 씨를 제거하기 위함이죠. 오늘도 마귀는 우리를 노립니다. 넘어지게 만듭니다. 마귀의 방법은 간단하지만 치명적입니다. 딱 한 번만 해보라고 합니다. 거기에 속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고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본문이 강조하시는 또 하나의 교훈은 구체적으로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Repent specifically. 다윗의 회개는 구체적이었습니다. 회개를 회개답게 만드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죄에 대한 인정, 고백, 강구입니다. 그는 3절에 자신의 죄를 충분히 인식했습니다. 4절에 보니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음을 인정했습니다. 6절에 보니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이 신실하기를 원하심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11절에는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성령을 거두지 마시기를 간청했습니다. 12절에 보니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죄의 유혹에 자신이 넘어가서 범죄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다윗 자신 안에 드러난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바세바와 가늠하기 전에 이미 부인이 7명이나 있었다고 사무엘 상하는 알려줍니다. 아내가 7명이나 있었는데도 바세바에게 음욕을 품고 그녀를 범하였으며 그 남편까지 죽였으니 다윗은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하지만 그는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그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했습니다. 인정과 고백과 용서에 대한 간구는 쉽지 않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대부분은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부인합니다. 고백하기는커녕 함구하거나 변명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달랐습니다. 인정과 고백과 간구로 반응했습니다. 처절하게 피눈물을 흘리며 조목조목 회개했습니다. 참된 회개는 이런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즉각적인 용서를 받았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즉시 용서하셨습니다. 구체적인 회개의 두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서원입니다. 시편 51편에는 다윗의 회개를 하나님 앞에 상달시킨 빛나는 서원 세 가지가 등장하죠. 첫째로는 13절에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처럼 죄를 지은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범죄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겠다는 소원입니다. 두 번째 소원은 14절에서 15절인데 입을 열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겠다는 소원입니다. 죄에서 건지신 주님을 입술로 찬송하며 그 구원을 전파하며 살겠다는 소원이죠. 세 번째로는 16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참 제사를 회복하겠다. 즉 온전한 예배를 서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요구하시는 제사는 겉만 번지르하고 형식적으로만 드려지는 껍데기만 남은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제사임을 깨닫고 통회하는 제사를 드리며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겠다는 소원을 드린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시편 51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회개에 관하여 성경이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회개는 복합 효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Repentance has multiple effectiveness. 요즘 비타민은 복합 비타민이 대세입니다. 한 알에 여러 비타민이 들어있어서 복합 효능이 있습니다. 회개도 그렇습니다. 회개는 힘이 셉니다. 진정한 회개는 나를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첫째로 나를 살립니다. Repentance recovers you. 회복력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했더니 실패 없는 사람이거나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넘어져도 잘 일어나는 사람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고 거기에 대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들도 여러 권이 등장했습니다. Resilience라고 영어로 말합니다. 안 넘어질 수는 없어도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못 일어나면 지는 것이고 죽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일어나면 됩니다. 회복력이 리더십의 중요한 덕목이며 사람의 실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회개는 진정한 회복력입니다. Repentance is the true spiritual resilience. 회개는 쓰러진 나를 세우는 최고의 회복 탄력성입니다. 병들고 죽어버린 내 영혼과 육신을 살리는 기적의 치료제가 바로 회개입니다. 살고 싶습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의 또 다른 효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Repentance pleases God. 하나님은 죄인의 회개를 기다리시고 회개를 기뻐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눈에는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죄인이 다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회개하는 죄인들만 용서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습니다. 죄 안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도 괴로워합니다. 죄를 피할 수 없지만 죄의 무게에 짓눌려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지었을 때 죄가 주는 고통으로 뼈가 녹는 삶을 살지 말고 말씀 붙들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얻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0: 지금까지 크리스천 초중고등학교를 세워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사역자며 베스트셀러 전도는 어명이다의 저자 말씀교회 김두식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말씀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중생했느냐라는 질문과도 같은 말입니다. 다른 많은 종교들에서는 사람이 중생하는 것, 거듭나기 위해서는 깊은 영적 수련과 수행의 결과로 주어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순식간에 거듭남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거듭남의 비밀,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거듭남과 중생의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원작 김효나 극본 권영배 연출 박광현 김자영 52번째 김익두 목사가 일본 경찰에 연행된 지 사흘째 되던 날 그들은 유계준 장로를 부른다.
1: 유계준은 무슨 일로 부르시는 겁니까?
2: 아, 김익두를 그냥 놔둘 수는 없지 않은가.
1: 아, 그럼 저 김익두를 풀어주고 유계준이를 집어넣는 겁니까?
2: 무슨 말을 하는 건가?
1: 아니, 그럼...
2: 어서 유계준을 데리고 오란 말이다.

0: 장로님, 기도하고 오십니까?
1: 유계준 장로는 산정현 교회 언덕을 내려오고 있었다.
2: 예, 기도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말입니다.
3: 고조 김익두 목사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2: 아직은...
0: 조만식 장로님께서 외놈들을 찾아가셨다니까니 좋은 소식이 있겠디요.
3: 그저 외놈들이 조만식 장로가 찾아갔다고 목사님을 풀어준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0: 아이, 그래도 조만식 선생님 아니네. 아이고. 그러고 붙잡혀 들어간 사람은 김익도 목사님이고 말이디. 아이고.
2: 조만식 장로님 말씀으로는 곧 나오실 것 같다고 하디만은 기고이고 썩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3: 아이고, 기러게 말입니다. 외놈들이래 원체 악랄해야 말이디요. 안 그렇습니까?
0: 아, 저 가만. 저기 누가 올라오는데요? 예, 예. 외경들이 아닙니까?
3: 아이고.
4: 어? 여기 계셨구만요. 아이고. 모두들 안녕들 하셨소?
0: 아니, 무슨 일로 우리 교회 또 찾아왔디요?
4: 저 유계준 장로님을 뵈러 왔습니다.
2: 나를 말입니까? 길에 무슨 용건이 있습니까?
4: 저희 대장님께서 뵙기를 원하십니다.
0: 피드교만이! 피드교만이!
5: 아유, 어서오세요. 두 분이서 나란히 저희 집을 다 찾아주시고 자, 들어오세요.
3: 아유, 기고야 아니라 큰일 나시오!
0: 그래요?
5: 큰일이라니요?
3: 아유, 장로님께서 경찰서에 붙들려 가시오!
0: 그래요?
5: 장로님이요? 조만식 장로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0: 아이고. 조만식 장로님이 아니라 유계준 장로님 말입니다.
5: 예? 예.

0: 유계전 장로, 오래간만이요.
1: 오래간만은 고전 무슨 오래간만이라 합니까? 우린 당신네들 자주 보고 싶지 않습니다.
0: 아,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당신 같은 사람들을 자주 본다면 나라 일이 아주 복잡해지고 있다는 거니까.
1: 내래 무슨 일로 부른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온 김에 말이라도 해야가시오. 김익도 목사님을 풀어주시는 구입니까? 아니면은...
0: 아직도 급한 성격은 여전하시구만 그래.
1: 사람을 아무 죄 없이 잡아가놓고서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0: 내가 그래서 당신을 불렀어.
2: 무슨 일로 우리 장로님을 데리고 가셨단 말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로요?
3: 아유, 우리도 잘 모르가시오. 교회 언덕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일본 순사가 와서 나무네.
4: 아유, 그냥 데리고 간 거예요.
3: 예.
4: 무슨 할 말이 있다나 했지요.
2: 할 말이요?
4: 아이고, 어서 경찰서로 가보시지요.
3: 아니, 뭐 가본다고 뭐 알 수 있겠나.
4: 예?
2: 아우, 도대체 무슨 일일까. 어찌요.
5: 그 시각 경찰서에선 유계준 장로가 의자에 앉아 취조 아닌 취조를 받고 있었다.
1: 그러니까니 나보고 무슨 일인지도 잘 모르는 일에서 손을 떼라 이거입니까?
0: 우리는 당신과 당신 교회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 일을 중단하시오.
1: 대일본 경찰이 알지도 못하는 일에서 나보고 손을 떼라. 그저 이거이 무슨 소린지 모르겠구만은.
0: 이번 김익두 목사 사경회 때문에 방을 붙이고 유인물을 나누어주는 것을 알고 있어. 그런데 그 안에 냄새가 나고 있었어. 냄새가.
1: 그저고 냄새 나는데 증거를 못 발견했다 이거이 아닙니까? 길에서 찜찜하니까니 뭔지 모르지만은 그만두라 이거이 아닙니까? 그저 이거 웃기는구만은.
0: 우린 당신들이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1: 기고 듣던 중 더 웃기는 소리구만요. 우리가 다치기를 안 원한다. 길에서 우릴 이유 없이 가두고 고문하고 그랬나 보디요.
0: 만약에 내 말에 동의를 한다면은
1: 김익도 목사님을 풀어준다는 약속이라도 하시겠소?
0: 그렇소. 김익도 목사를 풀어주겠소.
1: 김익도 목사를 풀어준다. 실체도 없는 일에 거래를 하시겠다.
0: 실체가 있고 없고는 유계전 장로가 잘 알 것이고 그것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1: 내래 하나도 숨긴 것도 없디만은 기록해서라도 김익도 목사님을 모시고 나갈 수 있다면 좋디요. 거저 대신 약속은 지키는 구입니다.
0: 당신도 약속을 지키시오.
1: 그건 내래 지킬 약속이 없는데 계속 기르니까니 뭘 오케이 해야 할지 모르겠구만이요.
0: 인정! 하! 김익도 목사님을 넘겨드려.
6: 김익도 목사를요?
0: 안 들리나 내 말!

출연 정운석, 신세인, 우문희, 이명숙, 유재상, 이윤정.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5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래전에 강원도에서 버스가 전복하고 많은 사람이 희생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세 부류로 사람들을 분류해 놓았는데요. 이미 죽은 사람, 앞으로 살 것 같은 사람, 그리고 죽을지 살지 알 수 없는 사람으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현장에 피가 모자라서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 것 같지 않다고 여겨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의사를 보고 간청을 했습니다. 여보세요, 날 좀 보세요. 내 피는 O형인데 웬만하면 누구에게나 맞을 것입니다. 나는 한평생 나쁜 짓만 했습니다. 나는 깡패 두목이에요. 그러나 이 마지막 시간에는 그래도 좋은 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의사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에라도 좋은 일 한번 하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을 하려고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려서야 되겠습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일, 선한 일, 바로 지금 이 순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군인은 전쟁터로 나가기 위해 준비되는 것이 군인의 본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에 준비되고 응답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아무리 큰 힘과 업적을 쌓았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했다면 그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연약하고 보잘것없어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한다면 그는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세리 레위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아갔다고 나옵니다. 그의 과거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순간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0: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7장에서 14장 말씀입니다.
4: 제7장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저희는 괴사를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적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그 여러 악을 기억하였음을 저희가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 행위가 저희를 애워싸고 내 목전에 있도다. 저희가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방백들을 기쁘게 하도다. 저희는 다 가늠하는 자라 빵 만드는 자에게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저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방백들이 술의 뜨거움을 인하여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로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저희는 엎드려 기다릴 때에 그 마음을 화덕같이 예배하니 마치 빵 만드는 자가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에 일어나는 것 같도다. 저희가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저희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잣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웠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의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저희가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공회의에 들려준 대로 저희를 징계하리라. 화 있을 진저 저희가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 진저 저희가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저희가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저희 팔을 연습시켜 강건케 하였으나 저희는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 방백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러지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5: 제8장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저희가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손을 실어버렸으니 대적이 저를 따를 것이라.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저희가 방백들을 세웠으나 나의 모르는 바며 저희가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파멸을 이루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리웠느니라. 내 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저희가 어느 때에야 능히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공장에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부서뜨리우리라. 저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히지 못할 것이요 서롱 맺힐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키었은즉 이제 열국 가운데 있는 것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저희가 홀로 처한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연애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저희가 열방 사람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저희를 모으리니 저희가 모든 방백의 임금에 지워준 짐을 인하여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저로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내게 드리는 제물로 말할지라도 저희가 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먹거니와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저희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저희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자를 잊어버리고 전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고을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4: 제9장.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행음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저희를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저희가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이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저희가 여호와께 전제를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저희의 재물은 거상 입은 자의 식물과 같아서 무릇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저희의 식물은 자기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가 명절일과 여호와의 절일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저희가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저희를 모으고 노브는 저희를 장사하리니 저희의 은보물은 찔레가 덮을 것이요 저희의 장막 안에는 가시 덩굴이 퍼지리라. 흉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임한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네 죄악이 많고 네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네 하나님의 파수꾼이어늘 선지자는 그 모든 행위에 세잡는 자의 금을 갖고 또 그 하나님의 전에서 원한을 품었도다. 저희는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패괴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저희가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함이나 아이뱀이나 인태함이 없으리라. 혹 저희가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저희를 떠나는 때에는 저희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저희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청컨대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서 저희를 미워하였노라. 그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 방백들은 다 패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이 침을 입고 그 뿌리가 말라 과실을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저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시리니 저희가 열국 가운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5: 제10장.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허르시리라. 저희가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 하리로다. 저희가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를 바라여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반니랑에 돋는 독한 인진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거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를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의를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의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된 아웬의 산당은 폐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저희가 산더러 우리를 가리우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의 시대로부터 범죄하였거늘 무리가 기브아에 서서 흉악한 족속을 치는 전쟁을 거기서 면하였도다. 내가 원하는 때에 저희를 징계하리니 저희가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저희를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그의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받거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휘파되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회파한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을 인하여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하리로다.
4: 제 11장.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색인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저희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리니 이는 저희의 계책을 인함이니라.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니라. 나는 네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바라시는 여호와를 쫓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바라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오되 저희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계율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5: 제 12장.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야곱의 소행대로 벌주시며 그 소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훈이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저는 상보연을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취하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물은 나의 수고한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발견할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하게 하기를 명절이래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저희는 과연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니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옛적에 야곱이 아람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선지자로 저를 보호하셨거늘 에브라임이 경로케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 주께서 그 피로 그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저의 수치를 저에게 돌리시리라.
4: 제 13장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떨었도다.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저희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공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장색이 만든 것이여늘 저희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의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저희는 아침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장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우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권고하였거늘 저희가 먹여온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저희를 만나 그 염통 거풀을 짓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저희를 삼키리라. 들짐승이 저희를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방백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저에게 임하리라. 저는 어리석은 자식이로다. 때가 임하였나니 산문에서 지체할 것이 아니니라.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니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저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 근원이 마르며 그 샘이 마르고 그 적죽한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 드리우며 그 아이 된 여인은 배가 갈리우리라.
5: 제 14장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구약성경 호세아 7장에서 14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도행전, 우리가 이제 7장 나누고 있는데 이 7장은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앞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누었어요. 특별히 스데반이 설교를 쭉 해나가면서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어지게 되는가, 그것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연결시키고 있는 것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되어지는 6절, 7절, 8절 이렇게 말씀을 보죠.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종 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열두 조상을 낳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아브라함에게서 족장시대로 나아갔다 하는 거죠. 그는 이 시기와 그 다음에 뭐 동기, 뭐 증오 이렇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겼던 요셉의 형제들에게로 또 그 사실을 이렇게 넘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뒤엎으셔서 요셉으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실로 구약에 대한 성령의 해석인데요. 그것이 이 부분을 괄목할 만한 단락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긴 말씀이지만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고 계속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보내어 그 부친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기어 아브라함이 세겜 하모르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스데반은 이 백성의 역사에서 또 다른 시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는 그들에게 애굽으로부터의 구출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우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따르기를 거절했고, 그리고 모세가 내내 그들과 다투어야 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되는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건데, 그것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이 모세에 대해서 언급했던 몇 가지 사실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확증해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람세스 2세가 압제자 바로라면 모세는 그 다음을 이을 바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그를 자기 아들로 키웠다고 하는 건데, 이런 바로는 아들이 없어서 모세가 그 다음 대를 잇게 되었다, 또 이을 수 있게 되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 사람의 학술을 또 그 왕궁학교에서 뭐 리더십을 또 뭐 왕으로서의 그 여러 가지 재질 교육들을 다 받았겠죠. 애굽 사람의 학술은 현대의 고도로 발달된 문명사회에서조차 인정해주는 학문, 학술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앞서서 그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이에 대해서 잠시 언급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쪽 사람들은 수학, 화학, 공학, 특별히 그 건축에 있어서 그리고 하늘을 연구하는 그 우주학에 있어서도 상당히 발전된 그러한 학문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실로 이런 분야에 있어 획기적인 발전을 일으켰던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피라미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덤에서 발견되는 색상을 한번 보십시오. 그 색상들은 오랜 세월이 지난 오늘날 그 진가가 더욱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체를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썩지 않게 보존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화학법을 알고 있었다고요. 그들은 태양까지의 거리를 그때 당시에 벌써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미기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그들은 고도의 발전된 문화를 가지고 문명을 만들어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바로의 그 딸의 아들로 양육받았기 때문에 당대의 이런 뭐 수학이라든가 화학, 공학, 건축학, 뭐 이런 우주과학 이런 면에서 그 누구보다도 지식이 많았고 그 많은 혜택을 누리고 누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는 애굽 사람들의 모든 학술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는 걸출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기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당대 세계 제1의 학술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게끔 하지는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도록 해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인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을 수도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은 그에게 어리석은 것이었어요. 미련하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처럼 오직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모세가 그 시대의 학술을 배웠다 할지라도 그는 아직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해낼 자로서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에서 배움이 40년이 지나자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몰아내셨죠.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차원의 훈련을 시키시며 철저히 준비시키게 되었던 겁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사실은 지금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좀 설교하고 있는 건데 계속되어지는 23절로 25절을 좀 더 보고 나누죠.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니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네, 스데반은 여기서 모세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지금 내리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의 형제들을 구원할 생각으로 지금 당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던 것이죠.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모세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 모세 자신도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실로 여전히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더욱더 모진 곳, 즉 사막으로 몰아가고 계시는 거죠. 26절로 28절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뜨려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아마 이때 모세가 상당히 당황했으리라고 봐요. 29절로 31절이에요.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 있어 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쓰고 원했지만 그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곳이 있었고 백성 또한 역시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의 지도를 따를 수 없었고 그들은 저를 저항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를 구출자로 삼기 위해서 이제 40여 년이 지난 후에 그를 부르게 되시는 거죠. 자, 이제 모세가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또 그로 인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40년이 지난 후 천사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자, 32절로 34절입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가라사대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을 받음을 내가 정녕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저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보셨던 거죠. 그들이 그분이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한 구세주를 세우셨던 것과 같은 이유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특별한 백성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좋은 성품을 가졌다든지 또는 하나님께 신실하다든지 아니면 그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기 그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를 모함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모두 타락한 성품을 지닌 부패한 인생들로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인생들인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디 한 군데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었고 멸망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들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일방적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그 이유였던 것이죠. 35절 봐보세요.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면 거절하였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천사들의 사역이 강조되고 있는 것 참 여러 군데인데 그거 주목해 보셔야 돼요.

그때처럼 하지는 않지만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때처럼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은 그때 당시와 달리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뜻과 말씀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또 다른 계시가 과거처럼 주어져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계속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36절로 38절입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의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참 여러분, 여기서 그 교회라고 하는 그 표현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이 교회라는 말은 신약시대의 교회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것은 아니지만 이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로서 불러내다 라는 어원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폭도들로부터 불려낸 그 무리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들은 에클레시아 곧 불러낸 무리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은 불러낸 무리로서의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에 의해 특별하게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9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육체적으로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속으로는 여러 차례 애굽으로 돌아갔던 것이죠. 이와 비슷하게 오늘날 세상에 어떤 죄들과 육신의 죄들을 개탄하고 통탄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여 그의 죄를 정죄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죠. 이건 너무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 꼭 물어야 할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도 그런 일을 할 때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마음속에서 애굽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40절이에요. 아론더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몰랐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그에 대해 깊은 관심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거절했던 것이죠. 41절.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이 스데반은 이스라엘 어떤 나름대로의 그 여러 가지 일들을 기억해 왔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네요. 42절입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벌어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재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상에게서 돌아서도록 간청했던 이유입니다. 43절로 45절입니다.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거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의 여로 앞에서 내어 쫓은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와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 이름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하면은 예수가 되는 거죠. 예수가. 46절.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시켜 하려 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성전은 본래 다윗의 계획이었습니다. 비록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긴 했지만 그것은 사실 다윗 성전이라고 불려야 할 그러한 성전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던 거죠. 이제 47절 50절입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으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손으로 지은 곳이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은혜의 동산.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청년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본문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청년이여 이렇게 시작되죠. 요즘 우리나라 청년들을 보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을 나와도 직장 찾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또 결혼을 할 나이가 되어도 이런저런 상황이 좋지 못해서 결혼하지 못하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지금 상당히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아질 그 노인들 결국 누가 다 돌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청년들인 사람들이 다 돌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나라 청년들이 참 불쌍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예수님 믿는 청년들은 좀 낫습니다. 취업을 못해도 결혼을 못했어도 예수님 생각하면 힘이 나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는 청년들은 그런 소망마저 없으니 참 얼마나 불쌍한 청년들인가 인생들인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한 번씩 해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신 분은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 시대의 청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대충 짐작해 볼 수 있는데 그들 상당수는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솔로몬 왕이 통치할 때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잘 살 때입니다. 사람이 잘 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가 쾌락을 추구하게 됩니다. 솔로몬 왕 자신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일반 백성들이야 뭐 또 당연히 왕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혈기왕성한 청년들도 그렇게 사는 것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쾌락을 추구하고 살다가 나중에 이분이 뭘 깨닫는가 하면 아 그렇게 사는 삶이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서 기록한 책이 뭔가 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전도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 그러면 쾌락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솔로몬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9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자 이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 당시의 청년들이 자기네 하고 싶은 대로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런 청년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 참 그런 삶 살아보기 원하느냐? 그래 계속하면 그렇게 살아봐라 그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자신들의 정욕대로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 젊은이들이 많이 있죠. 그런 분들은 이 말씀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네가 하는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성경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요. 청년들 중에도 하나님 믿지 않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상당수의 학생들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것 같아요. 교회 나가는 청년들의 수도 점점 줄고 있고.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을 부인하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그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주를 만든 분이에요. 우주를 만든 분이세요.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십니까?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우주는 여러분 우리 우주의 끝을 사람이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능 좋은 망원경을 가지고도 우주의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것이 우주인데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크신 분이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눈으로 보려고 하니 이게 여러분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죠. 하나님이 자기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마치 뭐가 같은 거 하면 아메바가 자기 눈에 인간이 안 보인다고 해서 인간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메바가 단세포 미생물이 이제 아메바인데 그 아메바가 자기 눈에 인간이 안 보인다고 해서 그 아메바 눈에는 뭐 그 주변에 있는 것밖에 더 보이겠습니까? 인간이 보일 리가 없죠. 그 아메바가 자기 눈에 인간이 안 보인다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없다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사람이 하나님 없다 말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 인생들의 모든 생사화복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놓고 심판하신다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 11장 10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0절 시작.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이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근심이 있습니다. 불안도 있고 걱정도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근심, 걱정.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참 내가 뭘 하면서 살아갈까? 미래에 대한 불안이 그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 중에는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혹시 손해보는 거 아닌가? 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세상적인 근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근심들을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근심들이 마음에 많으면 하나님 믿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죄를 짓기 원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죄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더 큽니다. 그래서 쾌락을 즐기고 싶고 일탈을 꿈꾸는 그런 청년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이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하는 말이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악을 자꾸만 좋아하고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하고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우리 육신이 좋아하는 악, 쾌락 이런 것을 멀리하라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 12장 1절 2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러하라. 사람은 여러분 언제 제일 행복한 줄 아십니까? 사람은 언제 제일 행복한가 하면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갈 때 제일 행복합니다.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 왕은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본 사람이에요. 술도 마셔봤고 여자들하고도 놀아봤어요. 솔로몬은 왕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여자들을 아내로 데리고 있었는데 아내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아내가 700명, 첩이 300명, 1000명의 여자들을 거느리고 사는 사람이 솔로몬 왕이에요. 안 해본 게 없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어요. 그런데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 헛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전도서 1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다 해보니까 다 부질없는 짓이더라. 헛된 일이더라 하는 것이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전도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헛되다는 말이 참 여러 번 나옵니다. 한 몇십 번은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헛되다는 말이 나오지요. 11장 10절에 나오는데 11장 10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어떻다고요? 헛되니라. 그 다음 12장 8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 왕은 어떻게 보면 허무주의자 같습니다. 계속 헛되다고 말하니까 다 부질없는 짓이야. 다 허무한 일이야. 허무주의자 같은데 근데 사실은 여러분 허무주의하고 쾌락주의는 제가 볼 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처음에는 솔로몬 왕이 쾌락주의 삶을 살았어요. 아주 즐기고 쾌락 추구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 이게 부질없는 짓이로구나 하고 뭘 깨달았는가 하면 모든 일은 헛된 거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허무주의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쾌락주의와 허무주의 거리가 먼 것 같죠? 그게 여러분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천지와 천재의 차이도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게 뭐가 코드가 까삭 잘못하면 이게 천재가 되는 거고요. 또 코드가 어떻게 잘못되면 그 사람도 천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모든 것이 결국은 헛된 일인데 헛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12장 1절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 인생은 긴 것 같지만 절대로 길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젊음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곤고한 날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날이 머지않아 이른다는 것이죠. 지난 화요일 밤에 CTS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제 칼럼이 나갔습니다. 간단한 5분짜리 칼럼이었는데 우리 성도들 보셨죠? 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방송이 나가고 단 그 다음날 우리 이광배 전사님이 저한테 뭘 하라는가 하면 목사님 어제 방송 나간 그거 보니까 목사님 몇 년 전 모습하고 많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조금 나빴어요. 그래서 내가 이 전사한테 그렇지 이 전사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이제 나도 이제 조금 있으면 60 바라보는 나이잖아. 그러니 뭐 어떡하겠어 다 그런 거지.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제 자신이 그렇게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마음은 아직도 20대고 30대인데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저도 이제 60이 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여러분? 저를 어릴 때부터 보아온 분들은 이 말이 믿어지지가 않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늙어가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늙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다 이렇게. 저는 목회를 좀 빨리 시작을 해서 30대부터 결혼 주례를 섰습니다. 그래서 30대 40대 때 이렇게 주례를 서고 나면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누가 신랑이고 누가 주례인지 구분이 안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젊었을 때부터 또 제가 이 얼굴이 좀 동안이잖아요. 지금도 머리 염색만 하면 엄청 젊어 보이는데 예, 40대로 보이죠. 예, 근데 30, 40대는 제가 진짜 동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례를 딱 하면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누가 주례고 누가 신랑인지 예,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집사람이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거짓말이라도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 집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또 옛날에는 제가 설교하고 나서 이제 집으로 가면서 여보 오늘 설교 어땠어? 그럼 우리 집사님이 아 오늘 설교 좋았다고 그렇게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여보 오늘 설교 어땠어?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 집사님이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전에는 그냥 좋았다 그랬는데 이제 제가 나이가 좀 들고 그걸 물으면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주니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그 질문을 더 이상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도 않고 또 집사람도 대답을 안 해주고. 이게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저도 사실은 조금씩 늙어가는 거고 제 아내도 늙어간다 이 말이에요. 젊었을 때는 칭찬도 해줄 줄 알고 아내가 남편을. 근데 이제 저 사람도 늙어가니까 이제 옛날 가치가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인생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아온 분들이 계십니다. 안승수 목사님 같은 분 제가 어릴 때부터 보아왔고 안성수 목사님도 저를 어릴 때부터 보아왔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안성수 목사님 뵀을 때는 쌩쌩하셨습니다. 지금 저보다 훨씬 젊은 나이 때 제가 안성수 목사님을 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할머니죠. 하여 우리 어머니도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의 때가 길지 않다는 것, 인생이 길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젊었을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젊었을 때는 힘도 있고 꿈도 있지만 얼마 있지 않아 기력도 사라지고 꿈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장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절.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기 보니까 뭐 구름이 일어나고 뭐 어두워지고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인생의 노년을 날씨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해가 쨍쨍 비치는 날로 비유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항상 인생이 그렇게 해가 쨍쨍 비치는 날이 아니에요. 머지않아 해는 서서히 기울고 어두워지고 먹구름이 일어나고 그런 인생의 황혼이 찾아옵니다. 12장 3절부터 5절 또 계속 보겠습니다. 12장 3절부터 5절.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무슨 말씀 같습니까? 늙었을 때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3절 보겠습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신체를 이제 집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우리 신체 중에서 여러분 집을 지키는 자에 해당되는 신체가 어떤 부위일까요? 네, 손, 팔 이런 것입니다. 공이 탁 날아오면 손으로 이렇게 막잖아요. 누가 때리려고 해도 손으로 막고 이게 집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늙으면 이제 손과 발이 떨리기 시작하죠. 힘이 없습니다. 떨리기 시작해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신체에서 힘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은 허리, 다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허리도 굽어지기 시작하고 다리도 휘어집니다. 연세가 들면 그렇게 됩니다.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신체 부위 중에서 여러분 맷돌질에 해당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치아, 치아. 연세가 들면 이제 치아도 다 빠지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죠. 그래서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눈이죠. 예, 우리 눈도 어두워집니다. 늙으면 그렇게 됩니다. 4절.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이것은 어떤 신체 부위 같습니까? 귀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길거리 문들이 이제 닫혀지는 거예요. 귀가 들리질 않습니다.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맷돌에 대해서는 앞에 나왔는데 또 나왔어요. 여기 말하는 이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다 하는 이 말은 제 생각에 식사량도 줄어들고 그리고 식사도 아주 조용히 하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젊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식사량도 많고 또 먹을 때 친구들하고 얼마나 떠들면서 먹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렇지가 않아요. 식사도 조용히 합니다. 양도 굉장히 적습니다. 늙으면 다 그렇게 됩니다.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사람이 연세가 들면 잠을 깊이 못 들어요. 조그만 소리에도 금방 깹니다. 걔 노인들 되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막 집에서 왔다 갔다 그러죠? 걔 잠을 깊이 못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노인이 되면 누구라도 그렇게 됩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젊었을 때는 노래도 참 좋아하고 또 잘하기도 했는데 나이가 들어보세요. 이제 노래도 잘 못합니다. 뭐 음악 다 귀찮습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노인들은 높은 곳 올라가는 거 두려워하죠. 어디 계단 올라가는 거 뭐 두려워합니다.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길 다니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넘어지면 다치니까. 그래서 길에서도 깜짝깜짝 놀래요. 누가 지나가도 깜짝 놀래고 혹시 나 부딪히지 않나 그런 마음들이 노인들에게 있습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머리카락이 하얘지는 것을 의미하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젊었을 때는 무거운 것도 번쩍번쩍 잘 들었는데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자기 몸 하나 지탱하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메뚜기도 짐이 되는 거예요. 늙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력이 그치리니 젊었을 때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성적인 욕구도 강했는데 나이가 들면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죠.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결국 어떻게 되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살았을 때는 다른 사람들 세상 떠나면 문상도 가고 장례식도 열심히 차에 다녔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늙고 자기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시신에 이제 관의 시신으로 이렇게 눕게 된 그 상황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지금은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문상도 열심히 다니죠. 근데 언젠가는 우리가 여러분 장례식의 주인공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인공이 되어도 뭐 누가 왔다 갔는지 모르죠. 그런 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머지않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 12장 6절 7절 계속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번에는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졌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졌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의 목숨을 은줄에 달려있는 금그릇에 비유한 것입니다. 사람의 숨이 간당간당간당 붙어있다가 어느 순간 탁 끊어지죠. 그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금그릇이 은줄에 매달려있다가 은줄이 풀리면서 땅에 툭 들어서 깨지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쉽죠. 그 귀한 금그릇이 깨졌으니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죽음을 대할 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아, 조금 더 사셨으면 좋을 뻔했는데 참 아깝다. 너무 슬프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졌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항아리를 가지고 샘에 물을 길러갔는데 그 샘 곁에서 항아리가 깨져버린 거예요. 물을 길러가려면 항아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항아리가 깨져버렸으니 얼마나 아쉽습니까? 얼마나 허무합니까? 죽음을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여기 바퀴는 도르래를 말하는 거예요. 우물에 보면은 물을 쉽게 깃도록 하기 위해서 도르래를 이렇게 걸어놓고 그 다음에 도르래를 이용해서 물을 이렇게 깃는 그런 우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우물에 도르래가 지금 망가진 거예요. 깨진 거예요. 물은 길어야 하는데 그래 여러분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도르래가 고장났으니 지금 물을 길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죽음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기 말하는 흙은 사람의 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은 사람의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육신도 있지만 영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여러분 흙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사람은 죽으면 흙됩니다. 왜 사람이 죽으면 흙되는 줄 아십니까? 그렇죠.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사람을 만들었는가 하면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9절을 보시면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명령하세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흙이 되는 거예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거예요. 굉장히 과학적이지 않습니까?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간다. 이게 과학 법칙으로 따지면 질량 보존의 법칙, 뭐 그렇게 질량 불변의 법칙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화론이 굉장히 과학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진화론보다 창조론이 훨씬 더 과학적입니다. 진화론은 여러분 아메바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서 인간이 됐다고 믿는 게 진화론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그게 과학적으로 보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아메바가 사람 됐다고 하는 그 이론보다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이게 훨씬 더 과학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영혼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랬죠.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느냐?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죽는 거 다 알잖아요. 다 아시죠? 언젠가 죽어요. 그 후에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근데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2장 8절 계속 읽겠습니다. 12장 8절입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젊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막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어떻게 간다고요?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날아가고 있습니다. 인생 여러분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10대 시절 엊그제 같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날 것입니다. 예, 20대 시절, 30대 시절 엊그제 같이 생생하게 기억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나이가 이미 50대, 60대, 70대, 80대 이렇게 됐잖아요. 날아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인생이 즐겁고 행복하면 정말 좋겠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어요. 인생이 뭔 줄 아십니까? 수고와 슬픔의 연속,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왜 인생이 그렇게 되었느냐? 이게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시편 90편 8절 9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0편 8절 9절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왜 사람이 그렇게 불행하게 되었느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중에 우리의 인생이 지나가니까 우리에게는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그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이 우리 성경의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의아해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이 어떤 죄가 있는지 여러분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 제가 좀 보여드리기를 원하는데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잘 비춰보세요. 여러분들이 죄인인가 아닌가 한번 잘 보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사람의 누추한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딱 놓고 볼 때 나는 정말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솔직하게 말하면 한 사람도 없죠. 우리 자신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내가 아무리 외형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여도 내 마음속에 추악한 것이 있고 내 삶 가운데 더러운 것이 있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길은 없을까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어떨까요? 아니면 죄가 많으니까 고행을 좀 한다든가 또 수행을 좀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웬만한 죄 같으면 우리가 그저 대한민국의 법을 조금 어겼다면 여러분 벌금 내면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감옥에 가서 몇 년 살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한 분이고 우리는 여러분 죄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 스스로에게는 절대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벌을 하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벌 받으신 하나님, 그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느냐?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어요. 사람은 기적 못 행하죠. 근데 예수님은 진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무슨 길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이십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게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공자도 구원의 길이 아니고 석가도 구원의 길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거는 기독교의 독선이라 그럽니다. 이건 기독교의 독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신 거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기독교의 독선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구원의 길 안으로 들어오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은 예수님 믿을 때 구원받을 수 있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은 살아있고 아직은 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죽음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안 믿을 수도 있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근데 저는 성경 말씀을 100% 믿습니다. 이 성경에는 이 세상에서 될 일도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라도 엇나갔다든가 뭐 빗나갔다든가 그러면 저부터 성경을 안 믿습니다. 근데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심판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천국 지옥도 다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중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분 계시면 하나님 모르는 분 계시면 오늘 정말 잘 오셨어요. 오늘 꼭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그 일을 받아들임으로 여러분들도 구원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0: 지금까지는 새삼 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능력의 이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 BBN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수십 년 전 미국의 작은 부도난 방송국을 인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은 온 세계를 통해 수많은 지역 방송국과 또 엄청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기독교 방송국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오신 아름다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방송 선교를 함에 있어서 항상 성경적인 기준에서 희석되지 않은 순수한 복음과 또 엄선된 찬양으로 세속화된 음악에 대항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때로는 싫은 소리를 듣고 또 부정적인 반응도 있지만은 저희들이 믿는 바는 저희가 올바른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찬양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이 기준을 끝까지 지킴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파하는 이 시대의 마지막 진리의 파수꾼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영원한 말씀이에요. 영원한 말씀이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우리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멸시천대받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십대에서 우리를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셨고 우리를 찔러주셨고 우리를 그에게로 모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고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택한 자만 알고 믿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는 뭐가 들어간 거예요? 영혼이 들어간 거예요. 말씀은 영원해요. 주의 말씀은 영원해요.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영원한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정말로 우리에게 들어왔나요?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왔나요?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화과나무의 비유 후반부 말씀입니다.
0: 다윗과 요나단이 한 마음으로 통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다윗과 요나단이 한 마음으로 통하는 게 이런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의 의미를 알잖아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사랑보다 더한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서로 통하는 사랑이거든요. 이걸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딱 말했을 때 그냥 뭐가 돼요? 이게 하나가 된 거죠. 오 주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입니다. 그래, 내가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고 할 때에 이 말을 네가 믿었느냐? 예, 제가 믿지요. 그렇다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인데 인자위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이게 야곱의 사닥다리거든요. 하늘과 땅이 연결된 야곱의 사닥다리가 예수님 자신이라 그래요. 하늘과 땅을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닥다리, 천국의 계단은 예수님뿐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하늘로 데려간다는 이건 네 보게 될 거야. 언제?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러면 나다나엘을 보았을까요? 못 봤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신가 부활과 성령이 임한 방한 거잖아요. 그럼 나다나엘에게 뭐가 임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인자가 임한 거예요. 나다나엘에게 오순 성령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하루에 3천명 5천명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인자가 임한 거예요. 그런 자들이 뭘 기다리며 살았어요? 이 땅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 거예요. 그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니까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는 거죠. 이 세대가 일어나,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났잖아요. 이미 예수님 세대가 다 일어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말씀하시고, 십자에 죽으셨는데, 정말 부활해서 성령을 부어주시죠. 정말 임했죠. 하나님 나라 임했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오.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몇 곳을 이제 더 찾아보죠.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4장.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말씀은 안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참된 선지자의 말은 안 없애고 다 성취가 되죠. 왜요? 누구 말이기 때문에? 예,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미가서 4장입니다. 1절부터 보시죠. 끝날에 이르르는, 끝날에 이르는, 그래, 구약에서 끝날이라는 이 날은 언제 계세요?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잖아요. 메시아가 오신 날이잖아요. 성령이 오신 날이 끝날이잖아요.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올 것이라고? 예루살렘 몰려올 것이라. 아니요. 예루살렘이 일어난 그 사건으로 몰려가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세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 예수님으로 몰려가는 것을 얘기해요.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면 이르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줄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라. 그럼 우리가 예루살렘 가야 되겠네요. 다 가실래요? 이상하게 뭐 재림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뭐 아프리카 어디 뭐 섬을 사서 거기에 이사하는 사람 실제로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요. 예루살렘에 나온다는 것은, 그래서 복음이 증거될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어디에서 증거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거되는 것이지, 우리가 막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짓고 거기에 막 기다려야 재림할 때 형 뭐 휴고되고 이런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간사한 거예요. 나다나엘은 간사한 게 없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 다 구원 못 받아도 누구는 구원 받고 싶어요? 간사하죠. 그게 간사라 그래요. 우리가 땅의 뒷거리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어디에 있어요? 3절.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왜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는지 아시겠죠? 말이 돼. 누가 오면? 주께서 임하시면 세상을 심판하고 자기 백성들은 평화롭게 상태, 평화의 상태를 만들어줄 거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이걸 묵상한 거예요.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라. 이렇게 기다렸단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스가랴 3장을 한번 볼까요? 예, 그 미가서 좀 뒤쪽으로 넘김이 있습니다. 스가랴 말라기 바로 앞에 있어요. 구약 마지막 성경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서 3장 8절 보십시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삭을 나게 하리라. 삭, 순. 이게 나사렛 바람하고 비슷해요. 나지러, 내종상, 이사, 가지 이런 의미와 비슷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냐. 일곱 눈 하면 일곱 영이라고 말하고 성의로 말하기도 해요.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냐. 한 돌 안에 눈이 일곱 개란 말이에요. 완전하다는 게 다 살펴보신다는 거죠.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제약을 어떻게 해요? 하루에 제기하라. 그러면 여호수아가 지금 이때는 실제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에요.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다가 중단된 상태인데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막 잠수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제사장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을 입어라. 그러니까 이 스가랴가 그러면 면류관도 세워주세요. 그래 면류관도 세워라. 그냥 완벽하게 깨끗한 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잠수해요. 저 제사장이라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옷이 더러워요 라고 하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꾸짖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표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돌과 순을 얘기하는 것은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땅의 제약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무슨 사건을 말해요? 십자가.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잖아요. 이 땅의 제약을 한 번에 하루에 제거하리라.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요? 10절 같이 읽읍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평화롭게 사니까 무화과 나무 또 포도나무 아래 서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잔치를 하는 거죠. 거기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나무 밑에 가서 뭐 그늘 좋은 데 가서 뭐 밥에 먹고 뭐 캠핑하고 할 수 있어요? 이게 평화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 평화로는 안 됨을 이스라엘 역사가 다 보여줘요. 뭐 때문에 안 돼요? 죄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죄가 해결돼야 돼요. 누가 와요? 순이라고 예표된 사람이. 돌에 일곱 눈이 새겨진 그분이. 그게 다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보여주는 거죠. 예표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제약을 하루에 다 제거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서로 초대하는 거죠. 그럼 이 나무가 무슨 나무겠어요? 십자가 아래서 초대하는 거죠. 십자가 앞에 서로 초대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로 만나는 거예요.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35절 보십시오.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천지 하늘과 땅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보다 예수님 말씀이 더 귀하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그러하다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울 게 없잖아요. 내가 현재 있는 어떤 지위, 위치, 이름, 신분 그거 사라진다 할지라도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서도 저에 대한 제 이름에 대한 욕망들이 얼마나 많은지 늘 발견해요. 제 이름에 대한 제 가치에 대한 이 욕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댓글을 달 때에 아 뭐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면 기분 좋아요. 그런데 그런 걸 안 쓰면 기분 나빠요. 그럼 누구 이름에 지금 가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제 이름에 가치를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와서 하는 생각이 그래 내 이름의 가치를 좀 버리자. 내 이름의 가치를 좀 버리자. 그게 요즘 제가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자기 부인해야 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래서 천지는 없어질지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구약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들이 이 세대에 다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세대에 일어났죠. 예수님 세대에 다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거는 뭐예요?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면 예수님 다시 오실 거죠. 그것만 딱 남았죠. 그 외에는 가치 있어요? 없어요? 가치 없다고 지금 마이크가 지금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그 외에는 가치 없어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내가 그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고 사랑으로 영원히 맞이할 수 있는 그 외에 가치 있는 거 없단 말이에요. 왜? 천지는 사라집니다. 두 곳만 성경 보고 마무리할게요.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보십시오. 6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듦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새벽에 왔을 때에 지난주 꽃을 꽂아서 이번 주까지 갈까 해서 꽂아놨는데요. 세상에 썩었어요. 물에 냄새가 나요. 아침에 너무 힘들었어요. 한 30분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그래서 새벽기도 마치고 가고 나서 이거 50리터 봉토가 다 잘라가 다 버렸어요. 완전히 썩은 냄새가 나요. 잎은 다 떨어지고. 미안합니다. 결혼식 할 때 꽃은 이뻤죠. 얼마나 이뻤어요. 그런데 그 꽃이요 일주일 만에 썩어서 냄새가 나더라니까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새벽부터 지금까지 무슨 말을 제가 읊조리면서 다니지 아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대.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대. 저게 우리 인생이구나. 인간이 아름답다, 영화롭다, 야, 참, 정말, 이, 그, 아가씨들이 한참 꽃필 때 뭐라 그래요, 그때로? 꽃, 에? 뭐라 그래요? 한참 아가씨가 이쁘고 막 이렇게 피어날 때? 여튼 그렇게 이쁘다 할 때,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야 돼요? 꽃은 시들고,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진다. 그 얘기 해줘야 되잖아요. 그 얘기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아가씨들 교회 올 때 뭐 하는데 시간 가장 많이 보냅니까? 그럴 때 이렇게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오해 찬성 좋겠는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 얼마나 놀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예수님 말씀 다 됐잖아요. 안 된 게 없잖아요. 제가 그 중국 갔을 때 그 가정교회 지도자 금주 공부할 때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상당한 문화혁명 때 핍박받던 사람들의 후손들이에요. 아주 열심히 있는 여자 전도사님이죠. 애기 1년 됐는데 몇 개 놓고 왔더라고요. 강의하는데 비행기 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어떻게 믿습니까?라고 물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느냐고 물었더니 이분이 이야기를 자기가 성경을 쭉 보니까 구약에서 신약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와, 내가 감사했어요. 참 잘했어요. 원래 가정교회 사람들 성경 많이 읽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더래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노아 홍수의 심판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들이, 출애굽의 이야기들이, 홍해 바다를 걷는 이야기가, 약속의 땅에 들은 이야기가, 이게 꾸며낸 이야기예요, 이게? 요한에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도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돼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음에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복음 선교 이런, 이렇게 마크를 해가지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훈련 받는 거예요, 지금. 저의 설교도 듣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복음 증거하러 세계를 간다고 자문주의가 가서 많이 타락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또 그들 안에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임을 믿고 그들이 다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 세상 만물은 말씀대로 사실을 알고 믿는 것, 이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답다 할 때요, 풀이에요.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러니까 선지자가 외치할 말이 뭐예요? 가서 외치라. 뭘 외칠까요? 뭘 외칠까요? 모든 육체는 풀이고, 뭐,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더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더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팔레스타인 땅에는요, 그 아라비아 사막에서 뜨거운 바람이 확 한번 불어오면요, 그 아름답게 핀 들판에 수많은 꽃들이 하루아침에 싹 말라버린대요. 그 아름다운 꽃이 핀 들판들, 우리가 뭐 흔히 뭐 서있어 들판, 뭐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 쫙 피어 있잖아요. 동풍 한번, 여호와의 기운이 한번 불어보면 확 저녁에 다 말라버려요. 이야, 아름답다, 예쁘다. 저녁에 다 말라버린다니까요. 왜 이 말씀 하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다. 우리래요. 우리예요. 풀이에요. 꽃이요. 시들어요. 여호와의 기운이 거기에 불기 때문에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럼 풀인 인생들이 풀의 영광인 그 잠시 있다 없을 그 영광 붙들지 말고 뭘 붙들라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그런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보암직하게 오세요. 아니면 정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모습으로 왔어요. 후세의 모습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암직하고 아름다워서 확 붙들었을 텐데 침을 뱉고 돌아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했지만 정말로 영원한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는 안 붙들더라 이 말이에요. 누가 붙들어요? 제자들도 다 도망갔는데 제자들도 그 속에 뭐가 있었어요? 간사한 게 있었으니까 네가 넘나 내가 넘나 제가 따라간 거잖아요. 왜 따라가세요 예수님을? 그 속에 간사함이 있었거든요. 누가 높은 자리 찾아하려고 하느냐. 오늘 예수 믿고 재림 기다리면서 천국에 상 더 큰 거 바라고 한다? 그 간사함 아니에요?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셨다면, 진짜 주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향유껍 깨뜨린 여인처럼 말이 용서받았다면, 정말 내 것을 다 내어놨다 할지라도 그건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에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당신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이 자체가 나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그것이 사랑의 관계이죠. 무슨 종교적인 거래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영원한 말씀이에요. 영원한 말씀이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우리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멸시천대받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십대에서 우리를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셨고 우리를 찔러 주셨고 우리를 그에게로 모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택한 자만 알고 믿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는 뭐가 들어간 거예요? 영혼이 들어간 거예요. 말씀은 영원해요. 주의 말씀은 영원해요.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영원한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정말로 우리에게 들어왔나요?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왔나요? 그러면요, 저에게도 상당한 눌림들이 있어요. 아침에 이 말을 했을까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더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더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이 말씀이 제가 설교 시간에 저를 자유케 하고 있어요. 사람들마다 문제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문제에 함몰되면 이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영원해. 주의 말씀이 영원해. 한 것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6절입니다. 이사야 51장 6절. 7절부터 보죠. 6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펴라. 천지를 살펴보라 말이죠.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말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늘이 연기처럼 사라져요. 이 땅이 옷처럼 헤어져요. 옛날에 무명천 좀 먹어버리면요 옷 형태는 있는데 만지면 어떻게 돼요? 바스락 바스락 다 사라져. 이 땅이 그렇게 좀 먹으면 옷처럼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들 보세요. 그 우리 인생들이 그거라 말해요. 하루살이에요, 하루살이. 그런데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영원한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하루살이 같은 우리가 땅의 티끌 같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잖아요. 그 죽어도 괜찮죠. 천지가 사라져도 괜찮잖아요. 이걸 자유라 그래요. 7절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비방을 하겠죠. 아이고 니 꼬라지 그런데 무슨 하나님 믿느냐 하고 비방하세요. 얼마든지 비방하세요. 그러나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왜요?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지나게 다 이루어지라는 그 말씀을 십자가로 이루어내시고 성령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주시면 무엇을 믿게 됩니까? 아까 스가랴서 말씀대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서로 초대하리라.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서로 초대하고 교제하는 것. 이게 교회이며 이게 성도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되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로 주의 성령을 통하여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 마음판에 새겨지는 그 새 언약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하루살입니다.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좀먹은 옷처럼 낡아져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지신 예수님, 사람들의 실어버린 바 된 예수님, 그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심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다 이루셨는지, 자기 백성에 무엇을 넘겨주셨는지 바로 알게 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를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가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시고 많은 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믿는 바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있습니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 단속 잘하지 않으면 이 더러운 것들이 밖으로 나와서 나는 물론이고 내 이웃을 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나 시간이 부족하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 혹은 집에서 원하는 시간에 성경에서 가리키는 성경 인물들을 배우시기 원하시는 분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아직도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BBN에서는 무료 온라인 성경대학 사역을 인터넷을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신자를 위한 가이드,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적인 삶, 성경교리, 성경인물연구 등 5개의 과정들을 언제든지 무료로 들을 수가 있으며 모든 과정을 이수시에는 수료증도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www.bbnbi.org로 오늘 등록해서 공부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백살을 넘긴 사람에게 장수의 비결을 묻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담배를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과식을 하지도 않았고 나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기자가 당신처럼 살았던 사람들은 많은데 왜 그 사람들은 오래 살지 못했을까요? 라고 묻자 그 노인이 말하기를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꾸준히 지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늘 새롭게 작정하는 그 계획들, 그 마음들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까? 찬양을 들으시면서 내가 우선적으로 그리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는 귀한 시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0: 여러분은 참 평안과 위안을 느낄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캐시 이야기, 번역 김성인, 극본 윤주연,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비눗방울을 부는 것은 어른들에게도 재미있는 일입니다. 비눗방울이 반짝이며 커지는 모습을 기대하고 터지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곧 사라지죠. 오늘 이야기의 이 여성에게 인생은 그랬습니다. 매번 그녀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지만 그 비눗방울은 터져버렸죠. 그녀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을 때까지는요.
1: 토드, 당신 내 고양이들에게 무슨 짓 했어?
2: 내가 말했잖아. 영원히 없애버렸다고.
1: 고양이 해줬구나. 그랬지?
2: 생각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어쨌든 당신이 나보다 그 고양이를 더 사랑했잖아.
1: 당신은 내가 아끼는 건 뭐든지 어떻게든 다 망치려고 하지. 난 당신을 감옥에서 보석으로 빼내주기 위해 내 기타도 전당포에 맡겼어. 다시 사주기로 약속했는데 그 약속 절대 안 지켰어.
2: 그 일로 계속 잔소리할 셈이야?
1: 아니, 난 이제 이 모든 일이 지긋지긋해.
2: 당신 정말 지긋지긋한 불평꾼이야. 군대에서도 절대 성공하지 못할걸.
0: 오늘 이야기의 이 여성은 5년간 미 육군으로 복무하던 중이었는데 그때 훈련 중에 추락사고로 척추가 골절을 입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지금 사슬을 끊고로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캐시 레슬리의 실화 간증입니다.
1: 저는 시카고에서 두 명의 오빠와 한 명의 언니를 둔 4남매의 막내딸로 성장했습니다. 말괄량이었던 저는 함께 놀았던 남자아이들 모두를 다 때려 눕힐 수 있을 정도였죠.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딸이었는데 그 때문에 어머니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술을 많이 드시고 싸우고 나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고 이후 마리화나에까지 손을 댔답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될 무렵엔 항상 마약에 취해서 지낼 정도였지요.
3: 우리 딸 어떻게 지내니?
4: 그냥 잘 지내요, 아빠.
3: 네가 방에서 기타 연주하는 소리를 들었다. 힘들지? 인손으로 기타 치는 거.
4: 모든 게 다 힘들지만 전 도전하는 게 좋아요.
3: 그래야 내 딸이지. 내게 할 말이 있어, 캐시. 이 아빤 췌장암이란다.
4: 암이요? 안 돼요, 아빠.
3: 몇 년째 몸이 아파왔는데 의사가 나보고 앞으로 5년밖에 못 산다고 하더라.
1: 아버지는 수없이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셨고 계속해서 술을 드셨습니다. 부모님은 결국 이혼을 하셨고 아버지는 아파트로 거처를 옮기셨습니다. 가끔씩 어머니가 저를 깨워 함께 술집에 가자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술집에 앉아있는 동안 어머니는 남자친구와 함께 앉아있곤 하셨죠.
3: 캐시를 데리러 왔어.
5: 뭐라고요? 그 애는 당신과 안 갈 거예요.
3: 왜? 그 애는 내 딸이고 우리는 공동 양육권을 가졌어.
5: 당신은 이제 이 집에도 못 와요.
3: 난 이제 살 날이 많지 않아. 엔지, 캐시와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5: 캐시가 기독학교에서 쫓겨났어요. 그의 사물함에서 마리화나가 발견됐대요. 멍청한 것. 그의 지연 제니하고는 전혀 닮은 데가 없어요.
3: 우리 딸 둘 다 나에겐 특별해. 캐시에겐 아빠가 필요해.
5: 그 애가 그렇게 삐뚤어진 건 당신 탓이에요. 당신이 늘 그 애를 응석받이로 키웠잖아요. 가버려요!
1: 어머니는 제니 언니만 편애하셨지만 아버지는 항상 운동에 대한 저의 사랑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았죠. 졸업하기 일주일 전 오빠인 마크가 아버지의 아파트로 갔는데 아버지가 소파에서 피를 흘린 채 계신 것을 발견했답니다. 아버진 중환자실에 누워 계셨고 가족들은 저에게 아버지를 뵈면 안 된다고 말렸지만 저는 병실로 찾아가서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4: 저만 두고 가지 마세요, 아빠. 아빠는 절 정말로 사랑하시는 유일한 분이세요.
3: 우리 막내딸.
4: 학교에서 쫓겨난 거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해요. 하지만 저 다음 주에 졸업해요. 그리고 아빠가 그 자리에 꼭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만 두고 가지 마세요.
3: 사랑한다, 캐시. 힘내서 살아, 가렴.
1: 제가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있는 동안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졸업선물로 당신의 차를 남겨주길 원하셨지만 어머니가 안 된다고 하셨어요. 나중에 큰오빠 리치가 저에게 차를 사주었죠. 졸업 후 저는 전보다 훨씬 더 많은 파티에 어울려 다녔는데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제 방에 들어오셨답니다.
5: 캐시, 네가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면 앞으로 집세를 내야 한다.
4: 집세요? 너무 매정하시네요, 엄마.
5: 넌 이제 다 큰 어른이야. 학교도 졸업하고 직장에도 다니잖아. 말이 화날 살 돈이 있다면 집세도 낼 수 있겠지.
4: 좋아요. 저도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저에게 잔소리하는 사람 저도 필요 없거든요.
5: 좋아. 떠날 거로 선택하겠다면 다신 돌아오지 마라.
1: 어머니와 저는 단 한 번도 사이가 좋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늘 저를 실수로 태어난 아이라고 부르셨죠.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남자친구 버치의 집에서 동거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우리는 결혼했죠. 그는 저보다 연상이었고 책임감도 있었어요. 반면 저는 매우 이기적이었죠. 퇴근 후 저는 친구들과 함께 나가서 소프트볼을 하거나 술집이 문을 닫을 때까지 술을 마시곤 했으니까요. 그때 저는 육군에 입대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1년간 있었고 이후 켄터키, 포트 캠벨에 주둔했습니다. 토드는 제가 바가지를 긁을 때만 가끔씩 일을 했습니다. 저는 헌병으로 5년간 지냈고 훈련을 받다가 추락해서 척추에 골절을 입었죠.
2: 이제 어떻게 되는 거래, 캐시?
4: 다시 걷는 법을 배워야 한대.
2: 요추가 다 부서지고 디스크 두 개가 끊어졌다면서.
4: 그래, 남은 평생을 마비된 채로 살고 싶지 않아. 사람들은 나보고 의가사 제대를 하라고 하더라. 하지만 그러긴 싫어. 난 헌병으로 지내는 게 좋아.
1: 저는 육군에 재입대했고 즉시 한국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토드만 집에 남겨두고 가는 것이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그에게 자주 전화했지요. 그러나 집에 전화를 거는 대부분 시간마다 토드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그를 체크하기 시작했죠. 가끔씩은 아침에 깨어나면 하나님께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도대체 제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요? 한국에서의 원정 복무가 끝나고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토드는 자리에 없었죠. 그는 제가 돌아온 줄도 몰랐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그에게 연락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집은 마약 소품들로 돼지우리 같았고 바늘들은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집안을 깨끗이 청소했고 마침내 토드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2: 집에는 언제 돌아왔어?
4: 이틀 전에.
2: 나한테 미리 알려줬어야지.
4: 나도 연락하려고 노력했었어. 그런데 내 물건들은 다 어디 있어?
2: 현금이 필요해서 좀 썼어. TV랑 오디오는 아직 있어.
4: 내가 돌아온 게 천만다행이네. 어? 안 그랬으면 그마저도 다 사라졌을 텐데. 왜 당신은 직장을 안 구했어?
2: 당신 완전히 바가지 긁는 마누라로 변했구만.
4: 당신은 완전히 쓰레기 같은 사람으로 변했고.
2: 뭐야?
4: 당신 꼴 좀 봐. 온통 마약에 엉망으로 중독돼서. 마약 치료센터에 좀 찾아가 봐, 토드.
2: 나한테 잔소리하지 마. 난 안 변할 거니까. 그따위 잔소리랑 집어치워!
1: 저는 마약 중독자인 남편과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막사로 거처를 옮겼죠. 참 힘든 시간이었지만 저는 카운티 보안관 부서에서 집행관으로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다시 들어왔고 토드는 뜰에 있는 헛간에서 살았죠. 그 후 그는 미시건으로 돌아갔답니다. 저는 여전히 술을 많이 마셨어요. 집행관으로 일하면서 보호관찰 경관들을 일부 알게 되었고 범죄 정의학 분야에서 학위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 집과 가까운 곳에 직장을 얻었고 직장에서 새 친구를 사귀었답니다. 그녀는 저를 늘 격려해 주었기 때문에 저는 그녀를 사부라는 애칭으로 불렀죠. 어느 날 그녀가 저를 초대했는데 그 집엔 그녀의 교회 친구들도 와 있었어요.
6: 모임은 어땠어, 캐시?
1: 재미있었어. 처음엔 좀 긴장됐는데 너희 교회 사람들 참 다정하더라.
6: 다정다감한 사람들이야.
1: 난 기타 음악과 노래를 아주 좋아해. 그런데 그런 노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
6: 그건 크리스천 음악이야.
1: 난 독학으로 왼손으로 기타 연주하는 법을 배웠어. 하지만 18년 동안 한 번도 내 기타를 가져본 적은 없었지.
6: 나도 예전에 베이스 기타를 연주하곤 했는데 지금은 어쿠스틱 기타를 배우는 중이야. 괜찮으면 내 거 빌려줄까?
1: 다음 날 저는 빌린 기타를 연주했는데 손에서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신나고 멋졌죠. 그리고 얼마 후 친구가 제게 그녀가 다니는 작은 교회의 워십팀과 함께 연습을 해보자고 초청했답니다. 저는 당시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있어서 그 점이 걱정됐지만 시도해보기로 결정했지요. 처음 그들과 함께 합류했을 때 많은 어리석은 질문을 했지만 그들 중 누구도 당황해하진 않았답니다. 오히려 그들은 저에게 읽어보라고 성경책까지 주었죠.
6: 성경 읽어봤어, 캐시?
1: 기대했던 것보다 좋더라. 성경 읽는 게 좋아. 읽기에 좋은 책이야.
6: 그래, 맞아. 그 책엔 역사, 스릴 있는 모험, 살인사건과 음모,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망이 담겨있거든.
1: 내 말이. 세상에 어떻게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한 채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방황할 수가 있지?
6: 내가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
1: 내가 6살 때 크리스마스 무렵 나랑 친구가 가까운 교회에 가서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라는 노래를 불렀었어. 그런 후에 우리가 그 교회 안에 촛불을 모두 꺼버렸지.
6: 정말 네가?
1: 그래, 우리가 얼마나 말썽꾸러기였다고. 그때 우린 그것밖에 몰랐거든. 하지만 벌을 받고 나니까 정말 무섭더라.
6: 네가 교회 가기를 꺼려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네.
1: 사람들은 나보고 불운이 운명지어진 애라고 말했었어.
6: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걸 거부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불운에 처하지 않아.
1: 저는 마치 마른 스펀지가 물기를 빨아들이듯 설교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제 안의 변화를 깨닫기 시작했죠. 욕설이 줄어들고 더 많이 미소 짓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일하고 계신 건가 궁금해졌지요. 그래서 동료들에게 하나님과 성령님, 거듭남, 그리고 세례 등에 관해 계속해서 질문을 했답니다.
6: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에 대해 말씀하셨어. 기억나? 이렇게 말씀하셨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5절에서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1: 잘 이해가 안 돼.
6: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면 성령님께서 너의 이해를 열어주실 거야.
1: 나 거의 요한계시록을 마쳤어. 그리고 그 뒷장에 있는 직업서를 읽을 예정이야.
6: 성경에 직업서라는 책은 없는데?
1: 내가 보여줄게. 여기 내 자리에 성경을 갖고 다니거든. 보이지?
6: 어머나.
1: 점쟁이, 간수장, 세리.
6: 그건 그냥 성경시대의 직업 목록을 기록한 거잖아.
1: 사부님, 나 좀 무서워.
6: 뭐가?
1: 크리스천이 되기로 사역하는 거. 내 말은 예전에 난 생각 없이 2번이나 결혼에 뛰어들었는데 둘 다 이혼으로 끝났어.
4: 그런 애가 어떻게 또 서약을 할 수 있겠어. 무언가 혹은 내가 보지도 못한 그 어떤 분에게 말이야. 난 육군 생활도 정말 좋았는데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어. 또다시 상처받을까 두려워. 그리고 일요일에 늦잠 자는 것과 가장 좋아하는 TV쇼 보는 것도 포기해야 하잖아. 내 말은 내 옛날 삶을 다 포기하고 새로운 뭔가를 시작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래.
6: 그래, 그게 맞아, 캐시. 하지만 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을 거야. 그리고 그게 훨씬 더 좋은 거야. 결코 후회할 일 없을 거야.
4: 난 살아오면서 수많은 나쁜 일들을 저질렀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용서하실 수 있을까?
6: 주님께 네가 구해보는 건 어때? 예수님께서는 너를 지옥에서 구원하시려고 죽으셨어. 주님은 너를 사랑하셔.
0: 그날 밤 성경을 읽는 중에 마음에 너무도 무거움을 느껴서 성경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지나온 삶에 저지른 수많은 나쁜 일들에 대해 용서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따뜻한 물결이 마치 폭풍처럼 저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깨끗함을 느꼈죠. 그 순간 제가 구원받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깨닫게 됐는지는 알 수 없어도 제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했죠. 제가 할 수 있었던 말은 오직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뿐이었어요. 그 후 기쁨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마음이 너무도 흥분되어 잠을 잘 수도 책을 읽을 수도 없었죠. 친구인 사부에게 전화하고픈 마음이었지만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기타를 연주하며 주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찬양했지요. 그날 밤 잠을 거의 못 잤답니다. 다음 날 마음은 터질 것 같이 기뻤지만 진정시키려 했었고 친구를 만나러 갔지요.
6: 좋은 아침.
4: 내 사무실로 좀 와봐.
6: 무슨 일인데?
4: 때가 됐어.
6: 어?
4: 때가 됐다고.
6: 주님께 네 삶을 드린 거야?
4: 어. 마음이 너무 깨끗해진 기분이야. 내 평생 처음 느끼는 깨끗함이야.
6: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4: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
6: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성장해야 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너를 인도하시도록 맡겨드려.
4: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6: 이제 알게 될 거야.
0: 친구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그분이 제 삶 가운데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구했고 제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음악을 통해 그분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린이 음악 프로그램을 인도하겠다고 제안했죠. 저는 기쁨으로 가득 찼지만 그 거품이 터져버릴까 두려웠습니다.
6: 뭔가 괴로운 일이 있나 봐, 캐시.
4: 우리 큰오빠 릭이 시카고에서 갑자기 죽었어. 다시 한번 내 가족의 소식을 외부인에게서 전해들어야 했어.
6: 마음이 아프겠다. 장례식에 갈 거야?
4: 하지만 가족들은 아무도 못 간대. 언니는 서부 끝에 살고 있어서 못 가는 게 이해돼. 하지만 엄마도 안 가신다는 거야. 당신 친아들인데.
6: 그런 건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 캐시. 너라도 시카고로 가서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기를 바래.
0: 저는 시카고까지 운전을 하며 찬양을 듣고 목청을 높여 찬송을 부르며 갔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에 도착했을 때 다리가 휘청거렸죠. 죽은 오빠가 주님을 모르고 떠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오빠가 지금 어느 곳에 있는지를 알고 계시지요.
4: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마음속으로는 이모님들, 외삼촌, 사촌들을 꼭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고인에 대한 애도를 표한 뒤 우리는 다 함께 둘러앉았고 저는 친척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새 생명에 대해 전했습니다.
7: 난 그런 거 이해가 안 된다. 교회 가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니?
4: 전혀 비교가 안 되죠. 저 지금 주님과 열렬히 사랑이 빠진 거려.
7: 너 예전엔 종종 성질을 부리곤 했는데 여전히 그러냐?
4: 주님께서 지금 그 문제를 다루고 계세요.
7: 예전에 네 할아버지가 할아버지를 놀린 아이를 네가 어떻게 때려눕혔는가 말씀하셨던 게 기억난다.
4: 네. 하지만 이젠 안 그럴 거예요. 예수님을 닮고 싶거든요.
7: 죽은 자를 살린 것 같은 거 그런 거 말이냐?
4: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에게 다시 보게 하신 후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분이 하신 일들을 비방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그 눈먼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변화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께로 나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음주 문제를 놓고 기도해왔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새해 전날 밤에 그 일을 행하셨죠. 구원받은 지 1년 되었고 송구영신 예배 바로 전에 주님은 우리 교회의 몸된 지체들 가운데 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지체들 중 대다수가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기로 헌신했고 저도 그랬지요. 몇 개월 후 저는 법정에 갔습니다. 제 담당 수감자인 한 남자를 위해서였죠. 그는 가석방 규정을 위반해 꽤 오랜 시간 감금돼 있었습니다.
8: 캐시, 와주셔서 정말 기뻐요.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거든요.
4: 나에게 고맙다고요?
8: 네. 지난번 감옥에 있었을 때 저에게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세요?
4: 네, 기억해요.
8: 그때 저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4: 제가요? 어떻게요?
8: 저에게 구석자리 하나를 찾아서 성경을 읽고 저희 가족과 제 아이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처한 그 상황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을 구하라고요. 주님께서 나를 도우실 거라고 말했었어요. 그리고 그 누구든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절대 귀 기울이지 말라는 말도 하셨어요.
4: 그래서 그 말대로 하신 거예요?
8: 네, 말씀하신 그대로 했어요. 요즘 저 기회가 닿을 때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있어요.
4: 정말 잘하셨어요.
8: 캐시, 제가 구원받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 이젠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남은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 거예요. 그리고 집행관님이 저를 정말로 도우셨어요. 그래서요,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4: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누군가에게 저에게 주신 것과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명을 전하도록 하실 때마다 저는 전율을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선물을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십니다. 저는 여전히 쉽게 화를 내는 저의 성향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계속해서 제 마음과 생각을 그분의 말씀으로 채우고 계시지요. 제 평생 최고의 결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이나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0: 로마서 5장과 6장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애청자 여러분, 죄를 없애는 유일한 치료책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0: 온 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알을 지키는 수컷 개구리, 먹이를 찾아다니는 암컷 개구리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알을 지키는 아비 개구리. 아비 개구리는 알이 깰 때까지 보호하기 위해서 알 위에 앉아있으나 장닭은 아닙니다. 그는 훌륭한 수영자이지만 오리도 백조도 아닙니다. 푸에르토리코의 숲 개구리 코끼는 이 나라의 가장 흔한 척추동물에 속합니다. 이것들은 낮 동안의 탈수에 매우 취약하기에 주로 밤에 활동하며 사냥합니다. 건조해지는 것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이 아주 중요해서 이 개구리들의 숫자는 낮 동안에 발견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의 수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물속에 나아지지 않는 개구리 알들은 성장한 개구리들보다도 훨씬 더 탈수의 위협을 받습니다. 이 개구리들은 곤충의 일차적 천적으로 이 더운 지역의 숲의 중요한 동물이기도 합니다. 암컷은 알을 낳은 후 어디론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헌신적인 아버지는 그 알들을 돌봅니다. 수컷 코끼는 보통 하루에 23시간 3주 정도까지 알 위에 앉아서 이것들을 촉촉하게 보호합니다. 그의 보호와 보살핌이 없으면 알들이 거의 부화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정이 일견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디자인의 천재성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방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개구리들을 이 숲속의 주요한 곤충 억제자들로 구환하셨습니다. 암컷이 알을 낳은 후 곤충을 먹어야 할 필요는 수컷의 필요보다 훨씬 큽니다. 암컷보다 수컷은 3주 동안 먹이를 잡아먹는 것을 포기하기가 더 쉽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창조주의 지혜가 분명한 것입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순교한 사람들 외에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것은 영원 구원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과 선물을 드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직접이든 간접이든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하고 귀한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몸으로나 시간을 들여서나 물질을 들여서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보다 귀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안드레는 베드로 한 사람을 구원했지만 베드로가 이후 무수히 많은 영혼의 열매들을 거둔 것처럼 지금 내가 구원한 한 영혼이 이후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나의 상급이 실로 엄청나게 배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고 하였습니다. 실로 영원하고 복된 결과와 보람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일은 바로 영혼 구원임을 명심하시고 지금 한국방송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전도도구로 방문하여 아이텔 카드를 신청하셔서 전도와 영혼

0: 구약성경 에스겔서 3장 3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와 꿀 같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예언자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음식만으로 배를 채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의 배를 채워야 함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무엇으로 굶주리며 무엇으로 배부른 만족을 느끼십니까? 음식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굶주린 배를 해결하고 당신에게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그리스도의 자녀로 성화의 삶을 살도록 도와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21세기 선교 현장은 어느 때와 다르게 급격한 변화와 큰 시련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의 테러로 인해 종교적인 갈등뿐만 아니라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통제를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로 선교의 장벽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지상 사명을 이루기 위해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감당해야 할 텐데요. 저희 BBM 방송은 이러한 장벽을 넘어 전파를 통해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선교사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후원으로만 운영하고 있는 저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처럼 보내는 선교사로서 방송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메뉴에 있는 선교 후원란을 통해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시시때때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아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가 어쩌면 우리에게 아직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자문해 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께 우리를 사랑의 은혜로 녹여달라고 기도해 보시길 권면해 드립니다. 내 자신이 성령의 은혜로 녹아질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성경에서는 매우 단순하게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또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되며 지옥에 가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될

0: 순수한 크리스찬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돕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드려요. 쉿.
3: 조용히 해.
4: 이 드라마는 어린이 복음 전도를 목적으로 독일 G뉴스에서 제작했습니다. 갈멜산 위의 엘리야.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엘리야의 예언대로 지난 3년 동안 한 방울의 비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합 왕은 그런 예언을 한 엘리야에게 화가 많이 났습니다.
5: 이렇게 오랫동안 비가 안 오는 것이 다 엘리야 선지자 때문이야.
4: 아합 왕은 큰 소리로 불평하였습니다. 아합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난 후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갔습니다.
6: 아합 왕, 비를 다시 내리게 하려면 모든 국민들과 바알의 제사장들을 갈멜산으로 모으시오. 거기서 누가 진정한 신인지 판결합시다. 하나님이신지 바알인지.
4: 아합 왕은 엘리야의 말을 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온 국민이 갈멜산 꼭대기에 모였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엘리야가 모인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6: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겁니까, 여러분? 오늘 누구를 섬길지 결정하세요. 하나님인지 바알인지.
4: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엘리야와 바알의 제사장들이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6: 잠깐, 제단에 불을 피우지 말고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해봅시다. 제단에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입니다.
4: 먼저 바알의 제사장들이 목이 터지라 외치며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계속 흘렀지만 아무것도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6: 더 크게 소리를 질러보시지. 너희 신이 잠을 자고 있는지 모르잖아. 아니면 휴가를 가셨나?
4: 이번엔 엘리야가 제단과 나무 위에 물을 붓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젖은 나무에 불이 붙을까? 엘리야는 온 힘을 다해 기도하였습니다.
7: 하나님,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제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4: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 위의 제물과 나무와 돌과 물까지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제단 위의 모든 것이 불타버렸습니다.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 겁에 질려 엎드려서 외쳤습니다.
8: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4: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들은 죽어 마땅한 벌을 받았습니다. 진정한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다시 한번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멀리서 검은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시 비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어린이 복음 드라마. 저는 김연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 드라마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wol-children.net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1: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0: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1: 네!

혹시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들 가운데 말이 험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욕을 한다든지 또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지는 않는지 목사님이 궁금한데요. 언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은 곧 사람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말, 진실된 말, 그리고 사랑하는 말을 사용하십니까?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그런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미국 알래스카 위드락에 사는 그 300여 명의 주민 대부분은 큰 아파트 단지 하나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도시는 하나의 지붕 아래 있는 마을이라고 불린답니다. 한때 그곳의 주민이었던 어느 분이 말하기를 건물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필요가 없었대요. 식료품전도 거기 있었고 공중인 학교 우체국 모든 것들이 아파트 1층에 있었대요. 엘리베이터만 타면 그곳으로 전부 다 거기에 있었대요. 이분이 계속해서 말하기를 아파트에서의 삶이 너무 편해서 자주 혼자 있고 싶다고 그런 느낌을 가졌답니다. 다른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주민들이 모두 매우 따뜻했고 또 서로서로 돌봐주고 있었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이분을 필요로 하고 이분도 주민들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 도시, 이 지역의 주민들처럼 우리도 때로는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고 또 공동체를 피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공동체를 피하는 게 조금 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혼자 있는 것과 다른 신자와의 교제 사이에 건강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합니다. 바울사도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인간의 몸에 비유를 했어요. 몸의 각 부분이 특별한 기능을 갖고 있듯이 믿는 사람마다 특별한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몸의 일부가 홀로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믿는 사람들도 고립된 상태에서는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없고 또 함께 성장하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여러 가지 은사, 다양한 은사를 사용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되도록 성장을 해갑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있습니다. 주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서로를 돌봐주면서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제일 힘든 부분이 무엇인지 잠시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바른 감정 그리고 바른 의사소통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데요. 내가 느끼고 말하는 것이 제대로 전달만 되어도 갈등이나 분쟁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잘 표현하는 것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을 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아서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에 저희들은 여러분들과 좀 더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BBN 방송을 사용하시는지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소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든지 좋습니다. 기도 제목부터 신앙 간증까지 부담 없이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안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배울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사람의 됨됨이는 그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작은 사람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지엽적인 이슈에 매달려서 큰 것을 놓칩니다. 그 반면에 마음이 큰 사람은 더 중요한 것을 위해 기꺼이 작은 것을 버릴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넓어야 인생을 크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을 지낸 조지 워싱턴이 젊은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친구들과 논쟁을 하던 중에 언쟁이 붙게 됐습니다. 그때 화가 난 친구가 그를 주먹으로 쳐서 땅에 눕혀버렸습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땅에 꼬꾸라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결투를 신청하는 것이 그 당시의 통례라고 합니다. 더구나 혈기가 왕성한 젊은 청년이 이런 모욕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둘 중에 한 사람은 생명을 잃게 되겠구나 염려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 워싱턴이 먼지를 툭툭 털고 일어나면서 자신의 친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I'm sorry. 내가 잘못했네. 내 말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네. 자, 이 말을 들은 친구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런 급쟁이라고 하면서 비웃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하면서 워싱턴의 손을 잡고 화해를 청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조지 워싱턴이 급쟁이였기 때문에 비급자였기 때문에 I am sorry라고 말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비겁한 사람은 그런 말을 못합니다. 그 말을 하면 약자로 보일까봐 오히려 자기를 변명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비겁하거나 연약한 사람은 오히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정말 무엇이 큰일이고 작은일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사과를 하고 먼저 손을 내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이 이와 같이 큰 마음의 그릇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미국의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초대 대통령까지 역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지 인생의 안목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목이 넓어지게 되면 삶의 모든 폭이 넓어지게 되고 관계성도 넓혀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인생이 풍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좁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생각도 좁게 하고 판단력이나 삶의 시각을 좁게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작게 보이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 좁은 마음의 틀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통넓게 인생을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수많은 축복들과 아름다운 일들을 목격하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바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답답합니다. 수그러질 줄 알았던 코로나 사태가 리서지하면서 삶의 모든 부분이 다시 셧다운 당하고 말았습니다. 학교도 수개월째 셧다운 당한 상태에 있고 사업장도 막히고 심지어 교회 모임마저도 제재를 받는 어려운 현실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우리의 현실이 셧다운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도 닫혀야 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더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향해 일일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무엇을 행하시나 이것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지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환경은 막힐지라도 마음은 막히지 아니하는, 환경은 좁아질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넓혀가며 살아가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크리스찬 삶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항상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이것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축복되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넓은 마음을 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성숙한 크리스찬으로서 마음의 폭을 넓히는 비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사이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는 막힌 담들이 많이 있었어요. 더 정확하게 설명드리자면 이것은 바울과 성도들 사이에 문제가 많아서 그렇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선동해서 일어난 문제들이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몇 사람이 약한 마음을 품고 선동하면 공동체 전체가 흔들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의 경우는 대적자들이 분열을 조성하고 거짓 가르침을 유포함으로써 교회 전체를 영적 혼란에 빠뜨린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혼란 가운데서 불필요한 오해 가운데서 벽을 가지고 살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11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무엇을 제안하고 있나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고 했어요. 우리 입이 열렸다 이 말은 사실은 내가 허심탄회하게 말한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말하는데 너희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려있다. Our heart is wide open. 나의 마음의 문은 활짝 열려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아무 장벽이 없다는 뜻이에요. 예전에도 열려있었고 지금도 열려있고 앞으로도 계속 열린 가운데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와 같이 바울의 마음은 열려있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어서 둘이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일까요? 12절을 보시면 열린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를 가로막았던 실제적인 문제가 11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좁혀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좁은 심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좁아진 심정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기 심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일반적으로는 마음 혹은 heart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좀 다르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bowels, 창자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창자가 좁아졌다.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요, 문자적으로는 킹 제임스 버전이 바르게 번역한 것입니다. 헬라말로 스플라크나라는 이 단어는 내장이나 창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인간의 감정이 어디 있느냐, 이 내장에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모션이 정착되는 것이 바로 창자나 내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자가 아프다 그 말은 감정이 상한다 그런 뜻이에요. 창자가 뒤틀린다 그러면은 마음이 꼬였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너의 심정이 좁아진 것이다 이 말의 뜻은 감정적으로 너희들의 마음이 닫혔다, 감정적으로 마음이 꼬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팩트 때문에 일어난 문제라기보다는 감정이 상해서 마음의 문을 닫은 케이스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만히 들어보면요, 실제적인 팩트보다도 감정적인 요소 때문에 마음이 다치는 케이스를 흔히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섭섭한 생각이 들면 두 사람이 어떤 케이스든 마음이 갈라지게 돼 있어요. 나를 섭섭하게 대하면은 뭐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에 상관없이 마음이 다치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사고의 비약, 전혀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닌데 혼자 비약을 해서 상처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소개해드렸던 오한수 기씨가 쓴 책 부부 살아 말아 그 책에 보게 되면 아들의 밥 위에는 계란 후라이를 얹어주고 남편 된 자기 밥에는 계란 후라이를 안 얹어주었다고 해서 심하게 다투고 집을 나간 남편에 대한 스토리가 나와요. 자, 이 아내가 아들은 입시 준비생이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계란 후라이를 얹어준 것이고 아빠는 밤에 주무시는데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계란을 안 덮어준 것인데 이걸 가지고 비약을 한 것입니다. 사랑이 식었다느니 나를 뭘로 보느냐느니 내가 장기판에 쫄로 보이느냐, 이게 비약적인 남편의 남자들의 속 좁은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케이스들이 흔히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누가든지 말 한마디 때문에 오해를 해서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질투심 같은 것이 마음의 문을 닫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 사촌이 차를 사면 배 아프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창자가 뒤틀린다 그런 뜻입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무엇을 잘못했고 그 성도들 마음 가운데 진리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기보다는 잘못된 오해를 많이 한 것입니다. 중간에 전달한 사람들이 감정을 프로복하는 이와 같은 전달을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들의 마음의 문을 닫고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악한 일들을 자행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의 문을 닫았던 사람들, 감정적인 이슈 때문에 마음이 닫힌 그들을 향해서 13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너희들에게 정말 간청하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도 마음을 넓혀다오. ESV 성경 보게 되면 In return, widen your hearts. 내 마음을 열었으니까 너희들도 똑같이 마음의 문을 넓혀다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배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섰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나이로 보나 경륜으로 보나 사도 바울이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세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을 향해 다가간 것입니다. 자신을 배척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을 내쫓았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바울은 나는 아직도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너희들을 축복할 용의가 나에게 있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로 먼저 문을 열고 다가서는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넓은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큰 통의 아량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이 넓어지게 되면, 아량을 갖게 되면 깨어진 관계를 얼마든지 축복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는 굉장히 반사적인 것들이 리액티브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참지를 못해요. 즉각적으로 보복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충동적인, 임펄시브한, 이와 같은 감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갈라지고 우리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가 갈라지고 다투는 이유가 대부분 이것 때문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좀 넘어서서 마음의 문을 넓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넓어지려면 마음이 먼저 넓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정말 원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마음이 넓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빌리 그레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을 정말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의 마음을 먼저 넓게 가지라, 이런 충고를 했었어요. 좁은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포용적으로 많은 것들을 수용하며 사랑으로 그들을 덮을 수 있을 때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마음을 넓힌다고 하는 것은 건강한 크리스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건강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편협된 마음으로 편견을 가지고 담을 쌓고 관계를 깨뜨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복을 받는 공동체를 만들고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마음을 넓힘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함께 축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을지, 오늘 여러분 7장 2절에서 4절까지를 보게 되면 우리 넓은 마음을 통해 축복의 삶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몇 가지 요소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순전한 동기입니다. 이 마음이 순수해야지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축복된 열매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장 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6장 13절까지를 읽고 7장으로 넘어가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에, 아니 왜 평소와 다르게 중간을 스킵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실까봐 미리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문맥상으로 이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 주석을 보게 되면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를 나중에 누군가가 삽입한 것으로 설명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나오는 이전 편지, Previous Letter의 일부분이 오늘 이 6장 14절에서 7장 1절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Previous Letter는 아시죠? 고린도전서를 서기 전에 보냈던 편지. 거기 보게 되면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이와 같은 맥락이 같기 때문에 오늘 이 스킵한 이 부분을 Previous Letter의 한 부분이 아닌가 추측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추측이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어떤 이론을 제시하든간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본문도 바울이 썼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Pauline Authorship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바울이 썼는데 다만 문맥상 본인이 스킵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6장 13절에서 7장 2절로 가는 것이 문맥적으로는 더 연결이 맞는 것 같은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제가 13절 마지막 부분을 봅니다.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렇게 권면을 했죠. Open your heart. 그리고 7장 2절로 가보면은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그랬어요. 이 말도 사실은 마음을 넓히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NIV 성경은 Make room for us in your heart. 너희들의 마음에 여백을 가지라 그렇게 번역을 했고 New Living Translation은 아예 이렇게 번역했어요. Please open your hearts. 제발 너희들의 마음을 넓혀다. 그래서 13절과 7장 2절이 문맥상 가장 적합하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을 억셉트 해달라고 말하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7장 하반부를 보시면 그 근거를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7장 2절 제가 읽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그랬어요. 바울의 관계성을 설명하면서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불의한 일은 행하지 않았다. 아무도 해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무엇보다도 아무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속여서 빼앗는다 이 말의 뜻이 사실은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나의 이익을 챙긴다 그런 뜻이. 그래서 영어 성경이 exploit 그렇게 번역하기도 있고 어떤 영어는 take advantage of 누군가를 이용해서 나의 뜻을 이룬다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누구를 만나든지 숨겨진 마음에 복선이 없이 만났다고 뜻이에요. 남을 해친다든가 남을 통해서 나의 이익을 추구한다든가 아무런 히든 어젠다가 없이 순전한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대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두 사람 관계성을 건강하게 만들어 가려면요 이와 같이 마음이 복선이 없어야 돼요. 마음이 순전해야 돼요. 숨겨진 어젠다가 없어야지 서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살다 보면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오버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해를 하고 오버했을지라도 마음의 동기가 순수한 것을 알면 금방 풀려요. 아, 저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한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 금방 마음이 풀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친하게 보여져도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가온다든가 이것 때문에 관계를 만드는 케이스, 이것은 결국 건강하지도 못하고 오래갈 수도 없습니다. 이해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이용가치가 없어지게 되면 가차 없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그래야지 관계성도 건강해지고 우리 스스로가 누리게 되는 축복도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소비슨 우화 중에 염소와 당나귀라고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당나귀와 염소는 한 집에 살면서 친하게 친구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밥 먹을 때가 되면 항상 이 염소의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당나귀에게 먼저 좋은 음식을 주고 나중에 남은 찌꺼기를 염소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 문제는 밥그릇에서 시작됩니다. 이해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좀 상한 마음을 가진 이 염소가 어떻게 하면 당나귀를 좀 조정을 해서 주인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할까 궁리를 하던 중에 하루는 당나귀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당나귀야, 너는 하루 종일 무거운 짐만 지고 죽도록 일만 하니까 딱해서 볼 수가 없구나. 친구로서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앞으로는 꾀병을 좀 부려서 쉬도록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꾀병을 부려서 쉴 수 있는지 방법까지 알려주었어요. 이 말을 들은 당나귀가 염소가 시키는 대로 일부러 벽에 몸을 부딪혀서 몸을 퉁퉁 붓게 만든 후에 끙끙 앓아서 눕게 됐습니다. 이것을 본 주인이 의사를 불렀어요. 저렇게 퉁퉁 부은 몸을 고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진찰을 한 후에 간단합니다. 염소의 간을 삶아 먹이면 곧 낫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당나귀를 이용해 보려 했던 염소가 자신의 꾀에 걸려서 죽게 된다는 이야기. 이 자기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서 친구를 이용하면 안 된다 이런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도 그렇고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항상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상대를 컨트롤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머니필렛 하려고 하는, 상대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절대로 관계가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서로 속이고 또 서로 속아가면서 사는 것을 보게 되죠. 서로의 이익관계를 위해서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과저는 우리 마음을 순수하게 만들어서 정말 진실이 통하는 삶, 내 마음속에는 감동이 전달되시는 삶을 살아가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자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함께 축복을 만들어 가려면 1차적으로는 순진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의 열정. 우리 마음을 순수하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내 마음속에 상대를 사랑하리라고 하는 의지와 열정이 있지 아니하면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다친 마음의 자물쇠를 풀 수 있는 최상의 키가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어떠한 다친 마음도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보시면은 여러 곳에서 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1절을 다시 보시면은 바울은 고린도인들이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Corinthians, 고린도인들이라고 이렇게 직접 이름을 부르는 예가 많지 않습니다. 지명을 부른 경우는 있지만 고린도 사람들의 이름을 부른 경우는 많지 않아요. 바울이 13권의 서신을 썼는데 그 중에서 딱 두 군데만 이름을 쓴 것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하고 빌립보서 4장 15절.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 중에 세 번째 케이스예요. 여기서 Corinthians라고 이름을 직접 거명하는 것은 그만큼 개인적으로 가깝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성경 주석가는 반대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바울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 반대 케이스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New Living Translation은 이렇게 아예 번역을 해놓았어요. Dear Christian, Corinthian friends, 사랑하는 고린도 친구들이여, 그렇게 번역한 것을 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호칭부터 달라지는 것 아세요? 애정이 담기게 되면 상대를 부를 때 호칭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가만히 보면 애정이 있을 때는 절대로 야, 너, 뭐, 여이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은 honey, sweetheart. 우리는 한국분들 가운데 나이 드신 분들은 마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많다고, 마님, 여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느가 제가 한번 차를 타고 가다가 한 형제님이 셀폰을 봤는데 my queen이라고 하는 번호가 나왔어요. my queen, 나의 여왕이죠. 나의 왕비. 보았더니 그분 부인 전화가 거기 찍힌 걸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하게 되면 명칭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첫째로 부르는 이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을 보시면은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한다. 이것은 태도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게 되면 태도가 부드러워지게 되고 태도가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면을 하면서 어떤 책망이나 강요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얼마든지 강요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고 fatherly love, 아버지적 사랑으로 자녀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런 좋은 태도를 가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7장 3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그들을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 그 사랑의 의지를 7장 3절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이거 대단한 말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다. You are in our heart.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용어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내 안에 너 있다. 그 비슷한 말이에요. 얼마나 친밀하고 가까운 이런 표현을 쓰겠어요. 뿐만 아니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관계, 이 생사를 같이 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기꺼이 너희들을 위해 죽을 용의가 있고 너희들을 위해 희생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도 행할 각오가 있다고 하는 의지가 이 바울의 이 표현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우리가 같이 묵상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등장합니다. 정말 고린도 성도들이 이와 같이 바울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배척했던 교회였습니다. 사실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개척해 세웠지만 고린도 교회만큼 사랑한 교회는 없어요. 18개월 동안 함께 머물면서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고 양육해서 섬겨서 만든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가 얼마나 귀합니까? 이렇게 사랑하고 케어를 했는데 이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배척하고 쫓아냈어요. 이와 같이 배은망덕한, 이와 같이 배신을 행했던 이 교회를 향해서 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랑으로 다가서고 있는 것일까요? 가능한 설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종류의 사랑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실 때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사랑하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본인도 이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의 사랑을 연상케 하고 있어요. 이 탕자가 능마를 걸치고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제일 먼저 달려나가서 그의 목을 안아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아들의 목을 안아주었을까요? 물론 반가워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학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고 하면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요, 이 패역한 아들이 집에 돌아오게 되면 돌로 쳐 죽이는 그와 같은 규례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에 누군가가 돌로 들어 치기 전에 본인이 먼저 가서 안아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right or wrong에 대한 것을 따지며 돌을 들어 치려고 했지만 아버지에게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차라리 내가 돌에 맞겠다는 심정으로 아들을 감사하는 아버지의 사랑, 이게는 하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죄를 짓고 또 짓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품에 안아주세요. 본인이 채찍을 맞을지언정, 본인이 돌에 맞아 처형을 당할지언정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 해서 품어주신 사랑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 사랑이에요. 바울이 이걸 너무나 잘한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바울 자신이 지금 악하다고 말하는 고린도 성도보다 더 좋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사악했어요. 이 고린도 성도들은 사람에 대해서 악한 짓을 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했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죽기까지 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핍박했던 사도 바울, 이런 바울이 누구에게 용서를 구할 수가 있고 어떻게 사랑받을 자격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와 같은 바울을 사랑해 주셨는데 바울은 이 사랑을 잊지 못한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용서선 칠 때마다 누구든지 그는 마음을 열게 되고 다가서게 되고 그들을 안아준 것입니다. 어려움과 저에게 이 사랑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있으면 가정이 다시 회복될 수가 있어요. 깨어진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계산적인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계산 없이, 히든 어젠다 없이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사랑한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이 땅을 밝게 만들 수가 있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1차적으로는 마음이 순전해야 돼요. 마음속에 히든 어젠다가 있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것, 우리가 함께 축복을 만들어 가려면은 상대를 세워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즉 상대를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그를 세워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관계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7장 4절을 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말 번역도 번역을 잘했습니다마는 NIV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건대 I've spoken to you with great frankness. 내가 솔직히 말하건대 너희가 너무 자랑스럽구나. I take great pride in you. 나는 너희들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모든 고난 속에서도 너희 때문에 받은 위로와 기쁨이 끝이 없단다. I'm greatly encouraged. My joy knows no bound. 내가 너희들 때문에 얼마나 위로를 많이 받고 너희를 생각만 하면 기쁨이 끝없이 넘쳐나는지 알고 있느냐. 사실 이 표현은 상대를 굉장히 높게 평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성도들은 부담스럽거나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아니었어요. 소중한 존재요, 없어서는 안 될 보석같이 귀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가치를 인정해 줄 때에 마음을 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를 대할 때에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겨주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폭이 넓어지려면은 상대를 리스펙트하고 존중해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린 가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함부로 다룰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가족이나 배우자나 자녀들을 함부로 다루는 경우가 있죠. 이건 대단히 위험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그들만큼 우리를 사랑할 자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가장 힘들 때에 내 편에 설 자는 가족들밖에 없어요. 심지어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끝까지 우리 곁을 지켜줄 사람들도 그들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든 세워주는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자신도 복을 받게 되고 가정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 TV에서 내 남편을 찾아주십시오라는 이 논픽션 프로가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김영숙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정신지체장애자인 남편 이광식 씨를 잃어버리고 찾는다는 그런 호소를 하는 그런 프로였습니다. 이광식 씨라는 분은요, 이 여자분이 인천장애보호소에서 교사로 일을 하다가 만난 사람인데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봤더니 쉬울까요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남편은 무능력하기도 하고 대화가 잘 통하지도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고맙다는 것조차 모르는 그 남편을 케어한다는 게 쉽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을 다해 섬겼는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집을 나가버리고 행방불명이 된 것입니다. 그때 김영숙 씨가 온 동네에 전단지를 뿌리고 온 도시를 돌아다니며 남편을 찾아다녔어요. 이걸 본 기자가 한 번은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왜 그런 무능력한 사람을 그토록 열심히 찾아다니는 것입니까? 그때 그녀가 대답한 것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루 세 끼 밥 먹는 것도 못합니다. 내가 아니면 그는 도저히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말한 그녀는 다음 한마디 말을 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그를 사랑합니다. 이제 나는 그가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동정심이나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정말 남편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를 찾아 나선 것이죠.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마음이 있게 되면요, 관계성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사회가 밝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야 계산적으로 살고 자기 이익을 따라 살기도 하고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며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깊은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든 상대를 축복하며 세워줄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관계가 더 아름답게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 이게 우리 힘만으로 가지게 될까요?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깊이 잠길 때에 비로소 우리를 이와 같은 것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정말 넓어지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더 넓은 차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관계성도 넓혀 주시고 우리 삶의 터전도 확장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 삶으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우리 앞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힘으로 열 수 없는 막힌 담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의 현실, 우리의 힘으로 넘어갈 수가 있을까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천국에 대한 비전을 마음에 품고 있지만 우리 힘만으로 복음의 문을 열고 땅 끝까지 나갈 수가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모든 길을 여시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 하나님은 바다의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누구도 건널 수 없는 홍해의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던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사막의 길을 내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기적의 하나님이셨어요. 그 결과 광야 같은 팔레스타인 땅에 꽃이 피고 과일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인생에 막힌 모든 것을 뚫어주세요. 그분이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게 되면 막힌 담이 열려지게 되고 저주가 떠나가게 되고 다시 축복과 회복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웨이메이커, 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새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상한 마음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너진 삶의 터전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되세요.
0: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낱낱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미국의 대부호인 코넬리우스 벤드빌트라고 하는 사람이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재물이 신앙이었고 존재의 이유였는데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흑인 하녀 하나가 그를 위해 찬송가를 불러주었습니다. 바로 그 곡은 찬송가 94장에 있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곡이었습니다. 벤더빌트는 그 찬송가 가사를 음미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입술이 조금씩 떨려오면서 나즈막한 음성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재물과 지식 그리고 명예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서 누구나 겸손한 약자가 됩니다. 그리고 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순간 인생의 새로운 빛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0: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지성근 강사의 미셔널 운동 제1부를 전해드립니다.
1: 일회신학 혹은 일상생활 사역을 가능케 하는 교회를 저는 이제 미셔널 처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셔널 처치라는 말이 보냄받은 교회라는 말인데 많은 성도들은 목회적 아젠다를 갖고 있기보다는 실제로 자기가 살고 있는 삶으로 보냄받은 것이잖아요. 가정생활로 보냄받고 또 뭐 학생은 학교로 보냄받고 직장인들은 직장으로 보냄받고 그러니까 그 보냄받은 일상생활 혹은 일터에서 사는 그 삶을 배양하고 또 더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교회가 미셔널 처치라는 것이죠. 저는 어제도 엊그제 강의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미셔널 처치를 원래는 보냄받은 교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새로운 교회가 온다라는 책을 번역을 했는데요. 그 The Shaping of Things to Come이라는 마이클 프로스트, 알란 허시가 쓴 책을 번역할 때 미셔널 처치를 잘못 선교적 교회라고 번역하면 대개는 다 그냥 해외 선교하는 교회로 그렇게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보냄받은이라는 원래의 그 어원을 찾아서 보냄받은 교회라고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죠. 근데 결국은 출판사 IBP에서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싸우다가 그러면 나도 좀 면이 서게 해달라. 그래서 뒤에 역자 후기 이런 거 별로 잘 안 썼는데 역자 후기를 쓰고 본문에서는 선교적 교회로 돼 있지만 나는 보냄받은 교회로 번역하고 싶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보냄받은 교회, 혹은 선교적 교회, 혹은 사명을 지닌 교회. 최근에는 이제 저는 미션을 오늘 나와 있죠. 미션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그런 개념들을 오늘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미션이라는 말 자체에 대한 이해가 변천이 되어 왔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변천이 되었는지를 좀 봅시다. 우선 그 복음주의적 혹은 근본주의, 보수주의라고 하는 진영의 이해가 있습니다. 보수주의적인 진영에서는 미션을 생각할 때 지상명령을 생각합니다. 그죠? The Great Commission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기서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고 제일 최고의 명령이라고 생각해서 가서 그죠? 모든 족속으로 세계 선교 제자 삼는 것 제자 훈련하는 것 이게 선교지에서 해야 될 선교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간의 이해였죠. 지금도 그 대부분의 교회들 특별히 우리 저 이민교회들은 다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여기에 대척점에서 진보주의적인 이해가 있죠. 진보주의적인 이해는 누가복음 4장을 근거로 합니다. The Greater Commission이라고 얘기한 아까 거기다가 이제 비교급을 넣어가지고 Greater Commission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누가복음 4장은 유명한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의 말씀을 들고 낭독하시고 앉으셨던 그 장면인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의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이 말씀을 근거로 소위 사회선교가 선교의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보수주의자들은 복음전도 그리고 제자 훈련 이런 것이 선교가 담아내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한 반면에 진보주의자들은 이런 사회선교나 혹은 사회참여가 이 선교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자유를 선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선교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죠. 이게 이제 지난 20세기에 선교 학계에서 선교를 이해할 때 각각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이 각각의 다른 이해를 가지고 선교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충돌이 일어났고, 그래서 뭐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알다시피 뭐 WCC 같은 단체에 대한 어떤 반대나 이런 이유가 아마 이것과 관련된 것이죠. 그러나 최근 들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선교를 훨씬 더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그 근거 본문을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23절 말씀으로 삼습니다. 이걸 이제 아까 지상명령에서 그 다음에 The Greater Commission을 갖다가 이제 여기서 The Greatest 최상급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한번 저 잠도 오실 수 있습니까? 아, 밥을 안 먹었으니까 잠이 안 올 수도 있겠다. 목소리가 안 나오시겠네요. 살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아버지께서 시작.
2: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저도 저를 세상에 보냈고 또 저를 위하여 이 나라를 거룩하게 하오니 있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으로게 하려 합니다. 내가 비우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저희 말을 위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하사 세상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이 그리고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1: 아멘. 예. 그 이전에 그 보수주의적인 이해나 혹은 진보주의적인 이해에 돌다가 결국은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전도를 할 것인가, 제자훈련을 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참여, 사회변화를 꿈꿀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이 발전적이고 통합적인 이해, 통전적인 이해는 이 선교가, 선교의 주체가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속해서 누가 선교의 주체로 이해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체로 되고 있다. 하나님의 선교, 뭐 미시오 데이, 우리 뭐 저 책 속에서도 크리스 브라이트 책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주도가 된 선교에 대해서 이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선교, 복음전도이든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개발이든 그것이 그 상황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보는 그 세상에 대한 이해, 성육신적인 선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뭐 선교사 개인이 피를 받아가지고 나가서 하는 그런 선교라기보다는 그 선교의 현장, 보냄받은 현장에 세워진 어떤 공동체가 하나님의 삼위의 어떤 그 모습을, 그 형상을 그대로 담는 것을 통하여 공동체적으로 선교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그래서 이 선교적 교회를 이해할 때 이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23절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 다 까먹어도 좋습니다. 아, 선교적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7장 18절 이하 23절까지라더라.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나중에 나갈 때 시험 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요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이 말하는 이 선교가 무엇인지 알아야 선교적 교회의 미션을 처치가 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요한복음 17장 18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 주제가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닙니까? 다시 반복해서 20장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위한 대제사장적 중보기도의 어떤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기도를 하시다가 지금 이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처럼 내가 이 자들은 굉장히 지금 요한복음 13장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떠나겠다고 이야기하심으로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제자들인데 저 실망스러운 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런 점에서 이 요한복음 17장 18절의 역동 이것을 하나님의 선교의 역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혹은 삼위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부가 성자를 보내시고 성자가 교리적으로는 성령을 보내시고 이런 보내시는 역동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의 경륜으로 경륜이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이 보내심이라는 단어로 역사가 이끌어 가진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좀 어려운 말로 미시오 데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이 제자들을 다시 세상에 보내시는 이 전체의 과정을 미시오 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세계를 다루시는 이 하나님 자신의 일하심의 핵심에는 보내심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보내심이 이 선교적 교회의 핵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뭐와 대조됩니까? 교회가 선교의 주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선교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교회가 하는 일처럼 그렇게 국한되지 않거든요. 종국적으로 표현할 때 나중에 우리는 선교적 교회가 뭘 하는 거냐, 미셔널이 뭐 하는 거냐, 세상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그 일하심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 그것이 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고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게 미셔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개인이나 교회 선교가 아닌 선교 대상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나 하나님의 선교의 명령이 무서워서 그런 동기를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선교에 동참하는 게 삼위 하나님 유명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아이콘인데 예, 이 아이콘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 17장 본문을 볼 때 한번 반복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로 보내시고 계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디로 보내십니까? 계속해서 이 본문에 반복되고 있는 것은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결국 그 성경에는 이중적인 의미를 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피해야 될 세상이죠. 세상의 정욕 또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될 세상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죠.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자 공동체를 이 세상에 보내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이라는 것은 지어진 모든 영역과 모든 장소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 어제 제가 설교에서 이야기했던 일상의 자리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것이죠. 캠퍼스와 직장, 국내, 국외 어디든지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교는 해외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선교는 어디서 먼저 일어나야 합니까? 여기서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선교적 교회를 주창했던 초기 분들이 가졌던 문제의식이 그거였습니다.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선교사였는데 선교지에 가서 수십 년 사역하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더니 자기 고향이 선교지가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교회가 자기가 있는 곳에서 선교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거기서부터 선교적 교회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보냄을 받는가, 보냄의 자리는 세상이라는 것. 그래서 늘 선교적 교회는 보냄받은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 대한 이해에 대한 관심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면 일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개인이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소명을 받고 혼자서 선교한다는 것은 사실상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보면 중간쯤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맨 밑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도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세상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복음의 사실, 복음의 사실이라면 뭐 오늘 김 목사님도 캐리그마 이야기했지만 캐리그마 핵심은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믿게 돼야 되는데 그 믿게 되는 방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로 말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형리를 사용하고 혹은 뭐 전도폭발과 같은 그런 걸 사용해서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걸 물론 과정상에 이 말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안에 보면 무엇을 통해서 세상이 그것을 믿고 그것을 알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그 하나는 뭘 반영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걸 여기 페리코레시스라는 말 있잖아요. 페리코레시스. 네? 여러분 요즘 그 아이돌들이 군무를 하잖아요. 군무. 춤을 추잖아요. 그 군무를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게 뭐 코레오그라피. 예. 그죠. 코레오. 코레오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페리는 옆에서. 그러니까 코레오라는 말은 춤춘다는 말이거든요. 여러 사람이 춤추는데 같이 춤을 추는 거죠. 그러니까 페리코레시스는 마치 카바레에 가가지고 두 남녀가 이렇게 한 발을 앞으로 남자가 밀면 여자는 발을 뒤로 당기고 이렇게 리듬을 살리듯이 그런 춤을 연상하면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까지 포함하여 삼위 하나님 안에 일어나는 그 춤추는 것과 같은 그 공동체의 하나됨. 그것이 이 제자 공동체 안에 하나됨으로 반영될 때 그때 세상은 그것을 보고 뭘 안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선교가 일어나는 것은 이 세상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공동체적인 하나됨을 통하여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랑의 그 형상을 통하여서 그 성육신적인 삶을 보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보내심의 핵심은 선교적 공동체의 미셔널의 핵심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그 이전에 구약의 윤리라는 책도 썼고 최근에 이제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을 쓰면서 이 그리스도인의 윤리와 선교의 삼각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 맨 위에 이 사람은 크리스토퍼 라이트입니다. 존 스타트의 다음을 잇는다고 이야기하는 이분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에서 맨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쪽은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백성인지 이게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이 삼각 구도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이제 보내심을 받은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백성은 누구의 명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을 따라. 이 삼각의 구도가 늘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 그리고 보냄받은 어떤 삶에 있어서 중요한데요. 이 크리스토프 브라이트의 윤리 선교의 삼각형과 유사한 삼각형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왜? 복음이 있죠? 복음이 있고, 이쪽 땅에 해당되는 부분에 뭐가 있습니까? 컬처가 있습니다. 문화가 있고요. 백성에 해당되는 부분에 철치가 있는 것이죠. 철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미셔널 처치의 삼각형입니다. 미셔널 처치가 항상 이 세 가지를, 이 세 가지 역동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과 문화와의 관계 속에서는 이런 측면을, 복음과 교회와의 관계 있어서는 관계적인 측면을, 교회와 문화의 관계에 있어서는 선교적인 어떤 측면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하나님의 선교 책은 매우 신학적이라서 어렵습니다. 솔직히 어렵고요. 하나님 백성의 선교를 여러분 교회에서 소그룹을 하면서 읽으십시오. 돌아가면서 그냥 앉아서 한 챕터씩 그냥 쭉쭉 이렇게 문단별로 이렇게 끊어서 읽어도요. 제가 그래 해봤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라는 책은 하나님의 선교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다 보관하면서도 그 읽는 것 자체가 설교예요. 설교. 설교를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선교를 읽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를 먼저 읽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이걸 조금 더 심화하시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기까지 괜찮아요? 잠 오세요? 네. 무려 다섯 명이 나오셨는데 잠이 안 되죠? 네. 미셔널 처치는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에 근거해서 조금 더 약간 미셔널 처치에 이론적인 이야기들을 한다면요. 미셔널 처치는 교회 공동체의 중요 본질을 회복하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교회의, 말하자면 이겁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는 것이 미셔널 처치입니다. 혹자는 최근에 이제 미셔널 처치 이야기 많이 좀 들으셨죠? 그래서 미셔널 처치를 새로운 어떤 트렌드, 새로운 프로그램, 네? 목사님들 어디 세미나 갔다 오면 뭔가 새로운 걸 배워와가지고 또 프로그램을 또 막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참 순수하고 착하셔서 한 2년 또 그 프로그램을 따라 합니다. 그동안에 목사님 다른 세미나 가가지고 또 배워와가지고 또 다른 걸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그 참신함을 유지하는데, 그런 어떤 참신함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것은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역사 속에서 해왔던 고민의 연장선 속에 있는 것이고, 교회의 본질에 대한 고민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혹은 어떻게 교회를 할 것인가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고민이죠. 그리고 그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고민에 선교적 교회가 너무 이제 또 이야기되다 보면 막 이론만 이야기해. 오늘 제가 이론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결국은 어제와 오늘 초반에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일상생활로 보내신 것 같다는 이 이해와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살 것인가라는 그 생각, 그 얼리이 없으면 그 이 이론들은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중요 본질을 회복하고 보냄받은 의식과 삶을 강조하는 미셔널 처치 운동은 요한복음 17장 등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보냄받은 의식, 하나님께서 성부가 성자를 보내시고 성자가 제자 공동체를 보내신다는 그 생각과 그것을 삶으로 구현해내는 교회 공동체의 중요 본질 회복과 그것을 통하여 현실적인 21세기의 교회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을 찾아내는 운동으로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야기하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결국 미셔널 처치가 앞에 미션홀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치 자체가 미션홀 한 거 아닙니까? 원래 요한복음 17장에 의하면.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의 교회가 무엇인가는 이 본질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의미에서 앞에 그 어떻게 하면 충실해 줄 수 있느냐? 뭘 찾으면? 미션홀 하는 것을 찾으면, 보냄받은 의식을 찾으면, 교회가 보냄받았다는 의식을 찾으면, 어디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의식을 찾으면 교회 본질을 회복하겠다 싶어서, 말하자면 이중혁명이죠. 그죠? 교회가 분명히 보냄받았는데 보냄받은 교회인 거예요. 이중혁명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이제 문제를 제기했냐면 레슬리 뉴비긴과 데이빗 보쉬라는 이 학자가 문제 제기를 한 것에서 뜻이 어땠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슬리 뉴비긴의 책들은 저기 서점에도 있는데, 뭐 예를 들면 그 다원주의 속에서의 복음 뭐 이런 책들을 이분이 썼습니다. 헬라인에게 뭐 이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은 선교사로서 인도에 선교를 한 40년 하셨습니다. 인도에서 교회나 분공도 하시고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셨는데, 다시 이제 은퇴를 하고 자기 고향 영국으로 돌아와 보니 레슬리 뉴비긴이 보기에 교회가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사회는 매우 선교지와 같은 모양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을, 뭐 예를 들면 교회가 이제 무슬림 사원으로 바뀌어 있다든지 그런 것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교회가 과거에는 기독교적인 문화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쳤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분의 고민은, 그렇다면 교회가 단지 해외로 선교사를 파송하기는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낸받은 영국이라는 땅속에서는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교회는 영국이라는 땅속에서 어떤 존재였는가? 교회는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이해하고 있었는가? 그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으로 책들을 쓰시게 된 것이죠. 또 한 분이 이제 데이비 보시라고 하는 분이 쓴 변화하고 있는 선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Transforming Mission이라는 책인데, 아쉽게도 그 데이비 보시는 빨리 돌아가셨어요. 자동차 사고로. 어제 제가 그 최이동 목사님도 집에서 나오다가 트럭이 갑자기 집을 덮쳐갖고 돌아가셨는데, 데이비 보시도 자동차 사고로 빨리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선교학계의 거물입니다. 남아공의 선교학자인데, 이 Transforming Mission 시대마다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고 그 패러다임의 변화에 입각해서 선교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책을 쓰셨는데,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 20세기로 변화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모습의 교회를 추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이런 레슬린 위인과 데이비 보쉬의 문제 제기에 응답하는 북미의 신학자들이 Gospel and Our Culture Network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게 1980년대 뭐 아마 그때의 일일 거예요. Gospel and Our Culture. 영국에서는 이미 이제 Gospel, 레슬리 뉴비긴을 중심으로 Gospel and Our Culture라는 그런 조직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미국 선교학자들이 배워와서 Gospel and Our Culture Network을 만들고, 아마 프린스턴일 거예요. 조지 헌스버거라든지 크레이그 반 겔더라든지 알란 락스버그, 디트리트, 로이스 바렛, 데럴 거드 같은 사람이 북미 속에서 자기 교회가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데, 그 이전에는 북미 사회 속에서 교회는 산위의 등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모든 것을 다 비추는 빛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북미 사회 속에서 이제 순례자이며 거림인 것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미 교회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선교지임을 자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북미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문화와 복음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 그 관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책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되어 나온 책이 1998년에 나왔어요. 그게 제목이 보이시죠? 미셔널 처치입니다. 이 미셔널 처치 운동의 이름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 책을 때문에 생기게 된 거예요. 미셔널 처치 운동이라는 것은 결국 1998년에
3: 그동안의 선교학자들과 교회에 대한 고민을 가졌던 목회자들이 그 고민을 풀어내다가 한 권의 책, 미셔널 처치라는 책이 나오면서 그 이름이 미셔널 처치라는 그런 운동이 된 것이죠. 모든 활동을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내용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제 어떻게 미셔널 처치의 운동이 시작되게 됐는지 그 역사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강의가 참 생산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다 복잡한 논의를 그 일상생활 사역 혹은 마켓플레이스 미니스트리에 대해서 지난 30년 이상 계속해서 캐나다 밴쿠버의 리젠 칼리에서 강의하시던 폴 스티븐스, 혹시 들어보셨나요? 폴 스티븐스라는 일상생활의 영성과 관련된 책들이 많이 또 한국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IBP에서도 많이 번역되어 있고, 저 자신이 일상생활 사역 연구소를 할 수 있는 것도 그 폴 스티븐스 교수가 해놓으신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분의 책들을 이제 챕터 바이 챕터로 다 요약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청년들이 소그룹으로 브레인워시하는 그런 소그룹을 할 수 있도록 TGIM이나 Thank God It's Monday라는 그런 소그룹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폴 스티븐스 교수가 21세기 평신도 신학이라고 번역된 Liberating the Laity, 평신도를 해방하려면 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 제 8장에 보면 선교라는 그 장이 있어요. 이 책입니다. 8장에 이 21세기 평신도 신학 8장에 이 선교적 교회론을 아주 짧게 요약을 잘 해놓으셨어요. 잘 요약을 해놔가지고 혹시 복잡한 선교적 교회론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런데 좀 알고 싶다 그러면 저는 그 이 21세기 평신도 신학이라는 책을 좀 사셔가지고, 이것도 좋습니다. 챕터가 다 소위 일상생활의 영성과 신학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정리하고 거기 뒤에 토의 문제도 다 있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잘 토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책인데, 그 8장에 선교를 하나님에 의해 보냄받은 백성, 여기 아까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가 이야기 다 들어있죠? 그죠? 보냄받다, 누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뭐로? 백성 공동체로 우리를 보내셨다는 이 사실을 이야기를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폴 스티븐스는 그 책에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대해서 그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보았습니다.
0: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지만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품을 믿고 그 하나님 품 안으로 뛰어들어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제 당신도 원하시면은 이 시간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애틀 형제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권준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를 꿈꾸는 비전을 가지고 온 성도님들과 함께 그 꿈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형제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설교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마음에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말씀은 멋진 삶 만들기 30일 시리즈로 전해드립니다.

0: 멋진 산 만들기 30일 이 기간 동안 우리 순에서 함께 모임을 갖고 그리고 같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삶을 돌아보면서 고민하고 함께 나누면서 새롭게 결단하는 그러한 이야기들, 그러한 간증들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 형제 홈페이지에 또 그런가 하면 이메일을 통해서 아름다운 간증들을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정말 잊어버렸던 꿈, 내가 이전에 가졌던 그 꿈을 향해서 다시 한번 열정의 불을 지피고 그리고 또 그런가 하면 정말 가족 식구들 가운데 내 주변에 있는 분들 가운데 믿지 않는 분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참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정말 멋지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새로운 결단, 그런 결단과 함께 나눔을 갖고 서로 격려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축복의 만남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그러한 가운데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멋진 산 만들기 30일에 우리는 계속해서 진지하게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 생에 마지막 한 달이 남았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내 생에 마지막 한 달이 남았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한 달이 나의 마지막 남은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한 달 후에 죽게 될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날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멋진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열정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원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열정적으로 사셨습니까? 열정적으로 사십니까? 나는 뭐 이제 나이가 많아서 틀렸다. 나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보다 더 젊은 날은 없습니다. 내 인생에서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열정적으로 사십시오. 열정이라는 것은 내가 추구하는 삶이에요. 아침에 일어날 이유입니다. 내 생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가치 있는 삶, 그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은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구원을 향한 삶이라고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려면 진실한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단순히 전도 대상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런 인식이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는 상대방을 향한 깊고 뜨거운 진실된 사랑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진실된 사랑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랑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두 번째 원리인 온전히 사랑하라고 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멋진 삶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여기에 있어요.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뭔가 영적 권위를 느끼는 거예요. 뭔가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어떤 힘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 무엇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입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야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무슨 말이에요? 열정적으로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 몸과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서 온 열정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열정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사랑을 나눠야 할 소중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을 나눠야 될 소중한 사람들, 크리스마스 때 카드를 보내는 그 모든 카드를 보내는 그 리스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셀폰 안에 있는 여러분 전화번호 그 리스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정말 소중한 리스트,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 남았다면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냐 이거, 누구냐 이거. 여러분, 내 장례식 때 맨 앞줄에 앉은 사람들은 누구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하십시오. 오늘 격려의 언어로 용기를 넣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메일이나 편지나 아니면 전화로 함께하십시오. 오늘 따뜻하게 안아주십시오. 오늘 사랑하십시오. 오늘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은 관계적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우리 인간은요, 관계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홀로 있는 것은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홀로 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관계 맺음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DNA는 관계를 원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관계 맺음,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만나면 어떻게든 관계를 맺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혈연, 지연을 찾지 않습니까? 사돈의 팔촌도 내 친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내 팔촌도요, 생각해보면 사실 남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돈의 팔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사돈의 팔촌도 내 친족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네. 그럼 뭐 지연을 또 따지죠. 고향이 어디냐? 그 고향이 같으면 뭐라 그래? 우리가 남이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또 학연을 찾습니다. 학연을. 대학교는 어디를 나왔고, 초등학교는 어디를 나왔는지. 같은 학교 1년만 다녔어도 서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서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육해공군을 또 찾아요, 육해공군. 예. 방위는 방위를 만났다고 좋아하고 말이지. 예. 그래도 안 되면, 뭐,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뭔가 연결이 안 되면, 순산했는가 아니면 제왕절개했는가. 배째 써, 나도 쨌는데. 뭐 이러면서 어떻게든 관계를 맺고자 하는 거예요. 예. 관계라는 것이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한 우리는 관계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계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상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같이 사는 식구, 집안 식구, 그렇죠? 같은 교인, 같은 순식구, 여러분 상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왜? 자주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면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상처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한테 상처받지 무슨 옆집 아저씨한테 상처받습니까? 옆집 아저씨가 자기 집에 늦게 들어간다고 내가 무슨 상처를 받냐 이거예요. 네? 옆집 시어머니가 무슨 시집살이를 시키냐 이거예요. 네. 함께 살고 함께 일하고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갈등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관계를 맺을 때는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고 같은 비전을 가졌다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동업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완벽한 결혼, 완벽한 사람과 결혼했다고 그래서 천생연분이라고 말하는데 얼마 안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평생 원수라 그러잖아요. 네? 상처를 주고받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갈등하기 때문에 그러면 포기하냐 이거예요. 네? 갈등이 오니까 관계를 포기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관계 맺음으로 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갈등이 있다고 해서 상처를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관계를 포기하면 결코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갈등은 우리를 성숙의 길로 가게 하는 요인이에요. 갈등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요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갈등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갈등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순해서 만나면 상처받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다고 여러분 포기하고 그렇다고 회피하고 여러분 그러면 결코 내 나는 성숙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갈등 속에서 상처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며 나갈 때 성숙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다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코 관계 맺음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함께함으로 상처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보다 더 큰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온전히 사랑하려면 나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결코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 뭡니까? 톱밥가루예요. 톱밥가루. 그 톱밥가루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 내 눈에 있는 들보가 뭐예요? 전봇대라는 거예요. 전봇대. 그 전봇대는 보지 못하냐 이거예요. 상대방의 눈에 있는 그 톱밥 가루 그것을 뺀다고 하면서 내 눈, 내게 있는 이 전봇대를 가지고 뒤통수를 때리고 그리고 뭐 하여튼 갈기고 죽이고 그런다는 거죠. 자신의 허물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허물만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모두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어떤 면에서 보면 다 결점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여러분 속은 아주 이상하고 더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비판적이고 더러운 성질 부리고 인내할 줄 모르고 자기 생각만 옳다라고 주장하고 자기의 주관대로 상대방을 대하고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이것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그런 사람은요 자기를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잘 몰라서 그래요. 여기 서 있는 제가 뭐 설교도 하고 뭐 목사라고 하지만 여러분 뭐 제가 괜찮은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괜찮은 사람 같아요? 저도요 와도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문제도 많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별로 놀라지 않는 거 보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만 모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느 한 사람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문제 없는 완벽한 교회를 찾는데 좀 가르쳐 주십시오. 목사님 뭐라 그럽니까? 이 지구상에 문제 없는 완벽한 교회는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당신이 혹시 그런 교회를 찾으면 절대 가지 마십시오. 당신 때문에 그 교회가 깨지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유능한 동물 조련사일수록 동물이 자신의 조련에 잘 따라오지 못하면 못한다고 화를 내거나 야단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잘 따라오지 않는다고 야단치고 화를 내는 것 대신에 자신의 조련법을 더 연구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근본 사고는 뭐냐면 이런 거래요. 그 어떤 잘못도 동물의 잘못이 아니라 조련사인 내 자신의 조련법에 문제가 있다.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문제가 있다.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여러분 내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상대방을 향해 좀 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오해의 폭을 줄일 수 있게 되고 온전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사랑하려면 첫 번째 내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온전히 사랑하려면 상대방을 용납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용납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요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멈추고 상대방을 이해하고자 노력하십시오. 상대방을 이해하고자 노력하세요. 아니 나도 나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남편 변화 5개년 계획,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남편이 변합니까? 여러분 나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겠어요?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말고 이해하도록 노력해보세요. 여러분 아내를 이해하고자 노력하세요. 자녀를 이해하고자 노력하세요. 그러면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하게 돼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붙잡아 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기는 도덕적으로 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늠하지 말라. 나는 이 계명을 지킨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적으로는 옳아요. 그렇지만 문제가 뭡니까? 사랑이 없어요. 이 여인에 대한 국률함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옳다는 것 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해요. 돌을 들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옳다는 것 가지고 돌을 들고 있어요. 여러분 영성의 위기가 언제입니까? 영성의 위기는요 도덕적으로 옳았을 때예요. 도덕적으로 잘못될 때가 영성의 위기가 아닙니다. 내가 옳다라고 느낄 때, 내가 나는 옳은 사람이다라고 느낄 때 상대방을 상처를 주고 난도질하고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정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느낄 때, 이때가 영적 위기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아무도 돌로 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돌을 들 수 있는 분은요 오직 한 분, 죄 없으신 예수님 한 분이신데 예수님도 돌을 들지 않았어요. 그녀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그녀의 미래를 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라 그랬어요. 가라. 가서 다른 삶을 살아라. 나는 너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나는 너를 믿어. 이 여인의 인생을 재기시켜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면 도를 드는 것이 아니라 용납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믿어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신하고 도망갈 것을 다 아셨어요. 지금은 도망할 발이지만 앞으로 복음 들고 산을 넘을 그 발을 보시면서 제자들의 미래를 보시면서 발을 씻겨주세요. 나는 너희를 믿는다. 나는 너희들을 믿는다. 여러분 온전히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향한 믿음과 함께 용납해 주는 거예요. 허구한 날 상대방의 약점이나 비판하면서 특별한 날 좋은 선물 사주었다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마음. 온전히 사랑하려면 나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용납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온전히 사랑하려면 용서해 주어야 돼요. 우리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서로 용서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면요 용서하는 사람과 용서받는 사람 모두가 승자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속해서 내 인생을 컨트롤하게 되어 있어요. 나의 삶에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생각하면 속에서 분이 나는 거예요. 네? 마음이 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화도 안 되고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세요. 용서해야 합니다. 온 국민을 열광케 했던 이 밴쿠버 동계올림픽에 김연아 선수와 일본의 아사다 마오 선수에 대한 이 한국 언론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는 이 용서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다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우리는 용서에 대해서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이 언론 보도의 아쉬운 점은요 내 편이 아니면 모두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직도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아직도 이 문제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를 컨트롤하고 있어요. 내 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의 아사다 마오라고 하는 경쟁자가 있었기 때문에 김연아 선수가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기 드문 명승부를 펼친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 모두에게 박수를 쳐줘야죠. 네. 두 사람 모두를 격려해줘야죠. 네. 그런데 이 언론 보도를 보면요, 두 사람의 대결 구도만 부각시키다가 보니까 이 아사다 선수는 선의의 경쟁자가 아니라 적이 되어버린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마치 한일 전쟁으로 말이죠, 뭐 복수국을 펼친 것처럼 아직도 우리의 내리 속에 아직도 이 한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모습, 우리 이 민족의 이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나와 다르면 모두를 적으로 간주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 사회를, 우리 민족을 지배하고 있는 이 관점 말이죠. 아직도 일본에 대한 한을 품고 사는 우리 민족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 국민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우리 국민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이제는 한을 풀고 사랑으로 품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일본을 용서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오히려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 못한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오히려 용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성숙하고 건강한 민족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다음 세대가 이 한에 붙잡혀 있는 그러한 우리 다음 세대가 아니라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힘있게 나가는 건강한 민족이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서해야 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3년이나 함께했던 제자들과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는데 제자들은 도망가고 배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감정적인 위기가 왜 없었겠습니까? 다 배신하고 도망갈 건데 예수님도 끝내고 싶었을 거예요. 마땅히 분노하고 야단차할 상황에서 예수님 벌떡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세요. 더 섬기세요. 절망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더 사랑하시며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오늘 내가 용서해야 되고 용서를 구해야 할 상대방은 누구입니까? 온전히 사랑하려면 내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용납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온전히 사랑하려면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온전히 사랑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우리 성가대가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여러분, 온전한 사랑은요,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네.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어린아이들은 자신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이익을 찾고 자신의 유익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내게 돌아올 이익이나 내게 돌아올 유익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베푸는 사랑이에요. 그냥 쏟아붓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네. 여러분,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했던,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그 사랑 가지고 버림받은 자들을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것처럼, 원수된 자들을 내가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전에는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전에는 에로스 사랑만 나누었는데 이제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이제는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 달려 죽으시면서 쏟아부으신 그 사랑을 보면서 그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알았어요. 그 사랑을 나누라는 거예요. 쏟아붓는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증명해 볼 수 있습니까? 찬양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여러분 그것으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합니까? 맞아요. 그것도 증명이 돼요. 그러나 그것은 기본인 거예요. 기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증명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니 언제 예수님이 목마른 적이 있었고 언제 예수님이 헐벗은 적이 있었고 언제 예수님이 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까?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 방식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을 이들에게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 팔로 아파하는 사람을 아픈 자를 감싸 안을 때 그 내 두 팔은 더 이상 내 팔이 아니라 예수님의 팔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얼굴에 있는 그 눈물을 닦아줄 때 내 손가락은 더 이상 내 손가락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가락이 되는 거예요. 고통하는 자에게 들려주는 그 위로의 목소리는 내 목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목소리가 되는 거예요. 외로운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은 더 이상 내 눈빛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빛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진 예수님께 옷을 입혀드리지는 못하지만 헐벗은 아이들에게 옷을 입혀줄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목말라 하는 예수님께 물 한 잔을 드릴 수는 내가 없지만 여러분 목말라 하는 자에게 내가 물을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예수님의 고통을 내가 덜어드릴 수는 없지만 고통당하는 누군가를 내가 안아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이요 우리가 줄 수 있는 사랑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다가가라는 거예요. 온전히 사랑하려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나도 오늘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IT의 지진 참사와 함께 우리 의료팀들이 같이 가서 의료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약품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또 힘있게 헌금해준 그 헌금 그 사랑을 가지고 가서 정말 땀을 흘리면서 귀하게 의료 사역을 펼치고 다리 부러진 다리 잘라나간 그 아이들의 다리를 치료해주고 가져갔던 목발을 선물로 주고 말이죠. 네. 마음이 그냥 안타까워서 그들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워서 거기까지 가서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왔어요. 그 사랑을 나누고 와서 보고하는 가운데 이런 보고를 했어요. 어떤 보고였냐면 의료팀들이 가서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미션 빌더 팀이 가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진으로 이렇게 무너졌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 가운데 그 교회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재건해 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미션 빌더 팀들, 건축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곳에 가서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워주면 얼마나 좋을까.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마음이 외롭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미션 빌더 팀들이 가서 그 무너진 그 벽돌들을 다시 세워주고 그리고 지붕을 해주고 하면 지구 한쪽 편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그 사랑을 전해주고 얼마나 좋겠는가. 네. 여러분 뭐 교회라 그래서 사진을 보니까 말이죠. 뭐 우리 같은 건축물이 아니에요. 그냥 벽돌 이렇게 쌓아 올리고 그냥 지붕 이렇게 덮어놓은 그러한 초라한 그러한 건물인데 그 가난한 곳에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과 함께 우리 미션 빌더 팀들이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서로 연락하기 시작하고 우리 함께 가서 우리 건축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우리 힘을 쓸 수 있는 건강한 분들이 가서 우리 가서 도와줍시다. 여러분 교회 하나 무너진 교회 다시 세우는데 얼마 듭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2,000불에서 3,000불이래요. 일주일 동안 가서 한 두 교회 정도 한 5,6,000불 드는 그 비용 가져가서 세워주고 싶다는 거예요. 건축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여러분 요즘 우리가 잘 알지만 이 경기 어려움 속에 일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도요 자기 페이먼트 하기 급급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는 마음이 안타까워서 가겠다는 거예요.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분들 중에는 비행기 값 제대로 낼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지금 힘드니까. 그런데도 가고 싶다는. 준비하고 있어요. 마음 같아서는 정말 비행기 값 다 해드리고 싶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손에 있는 것 가져가서 여러분 사랑을 쏟아붓는 것. 어떠한 유익이나 어떠한 이익이 내게 돌아올까,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나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가서 쏟아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다 병을 고칠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 무너진 건물을 다 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막대한 여러분 재정적인 걸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 최고의 그 사랑을 선물로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IT를 안 가도 돼요. 여러분 멀리 선교지를 안 가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 오늘 내게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나눌 때, 베풀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온전한 사랑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안아주는 것, 손 한번 붙잡아주고 격려의 언어로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것, 환한 얼굴로 그 얼굴의 미소를, 그 빛을 발해주는 것, 아니면 작은 선물이지만 그 사랑을 담아서 그 선물을 건네주는 것. 여러분 작주만 매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 주님의 사랑을 선물로 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사랑을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랑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용서의 사랑을 받은 자가 여러분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삶 속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은 잊어버리더라도 여러분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만큼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내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갚아버리신 그 주님의 용서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내가 받을 때, 그럴 때 온전히 용서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를 십자가에서 그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어요. 네. 여러분, 온전하지 못한 나 아닙니까?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그 주님의 용서의 사랑이 필요한 자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필요 없다고 나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온전하지 못한 그러한 내 존재 아닙니까? 오늘 그 주님의 그 용서의 사랑을 여러분 받으십시오. 그 주님을 영접하세요. 그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용서의 사랑을 내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가 용납하고 용서하며 그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관계를 더욱 행복하고 진실되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더욱 영적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는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보내드리는 권준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청취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신성한 도서관이라고 부르는데 꽤 합당한 말입니다. 비록 성경이 한 권의 책으로 생각되지만 그것은 66권의 개별 책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66권의 책이 한 가지의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대주제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예고와 예언을 담고 있으며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구속자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표현하면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숨겨 있으시고 신약에서 드러나셨습니다. 성경은 그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하늘로 다시 승천하신 것을 말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 지구상에 다시 오실 다음 사건을 계시함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BBN 성경대학에서 준비한 초신자를 위한 입문 과정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기에 우리의 궁금증을 모두 해소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마치고 나시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며 신앙인의 삶을 생각하게 되실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 등록하셔서 공부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웹사이트 주소는 bbnbi.org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bbnbi.org입니다. 지금 BBN 성경대학 등록하기를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온 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주의 뜻을 따라 성경 강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보내드리고 있는 주의 뜻을 따라 오늘도 말씀에는 부산 말씀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두식 목사님입니다.
1: 할렐루야, 김두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으로 회개, repentance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흔히들 세계 3대 참회록을 말할 때 성 어그스틴, 장자크 루소, 톨스토이의 참회록이 유명한데 그 원조가 되는 참회록이 오늘 시편 51편입니다. 성 어그스틴의 참회록은 그가 40세에 기록한 13권의 대작으로서 믿음 없이 방황과 달아가던 시기에 많이 교를 믿고 심취되어 하나님을 떠났던 삶에 대한 회개의 기록입니다. 믿음의 방황이 인생의 타락으로 이어졌음을 회개하는 책이죠. 프랑스의 사상가요 철학자였던 장자크 루소의 참회록은 프랑스 지성인들 사이에 집단 왕따를 당하며 무시와 멸시와 배척을 당했던 그의 삶을 진솔하게 성찰하고 그의 철부지 시절에 방랑과 타락과 어리석음에 대한 잔잔한 반성을 담고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참회록은 그가 러시아 귀족으로서 또 성공한 작가로서의 명예와 부를 누렸으나 인생의 허망함을 느끼고 자살을 하려다가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은혜를 통해 믿음으로 참회하고 모순 가운데 있던 러시아 정교회를 뛰쳐나와 신앙 공부에 매진하는 내용이죠. 한국에서의 참회록은 윤동주가 있습니다. 윤동주의 참회록은 그의 유고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실린 시의 제목이죠.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는 인간의 내면을 정직하게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일제치하에서 창씨 개명을 며칠 앞둔 조국의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탓하는 애국적 참회시죠. 하지만 성 어그스틴이나 루소나 톨스토이나 윤동주의 참회록은 그저 자기 성찰록이나 반성문 정도지 진정한 의미에서의 참회록이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참회록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진짜 고통과 눈물과 참회가 진하게 들어있는 작품이 오늘 본문 시편 51편에 등장하는 다윗의 참회록입니다. 본문은 진정한 회개에 대한 놀라운 성찰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시편 51편을 통해 회개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첫째로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Never miss the opportunity of repentance. 범죄하지 않으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범죄하였다면 즉각적이고도 뼈를 깎는 통렬한 회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변화된 새 인격과 신앙으로 새로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본문은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을 배경으로 쓰여졌습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하고 그녀가 임신하게 되자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든 후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책망하자 즉시 회개하고 이시를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즉각적인 하나님의 용서가 임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을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전에 반드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 회개의 기회를 붙잡아야 삽니다. 신라곤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변명, 핑계, 책임, 전가만 하다가 회개의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죄를 안 지으면 좋겠지만 죄악의 본성으로 죄를 먹고 사는 인생인지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 지은 후에 대처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회개해야 삽니다. 다윗은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종 다윗 나단이 있었습니다. There was Nathan, the servant of God. 외부의 자극 없이 스스로 회개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인간입니다. 내면의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 모순의 동굴 속에 갇혀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간접적인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동기를 유발하시기 위해 준비된 당신의 종들을 사용하십니다. 내 옆에 믿음의 직언을 하고 나를 살리는 말을 해주는 좋은 자가 있다는 건 큰 축복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목회자가 내 주변에 있으면 감사할 제목입니다. 죄를 먹고 마시며 사는 우리에겐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아부하거나 용비어 청가를 부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사람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진정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윗에게 보내실 때 못 가겠다고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보면 대한민국의 위기 가운데 노골적으로 공산주의와 동성애를 찬성하는 정치인들에게 침묵하는 비겁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찬성하고 동조하는 자들이야 더 이상 논할 가치도 없지만 찬동하지 않으면서도 침묵하고 외면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저주하시는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가 아니겠습니까? 나단은 벙어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에 나단 같은 주의 종들이 나와서 지도자를 향해 회개하라고 외쳐야 합니다. 나단 같은 주의 종들 열 사람만 있어도 대한민국은 살 것이고 회복될 것입니다. 다윗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또 하나의 이유는 다윗의 영적 민감함이 있었습니다. There was David's spiritual sensitivity. 아무리 나단 같은 선지자가 용감하게 직언을 하고 죄를 지적해도 다윗의 영성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더라면 시편 51편은 쓰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무시하거나 불쾌해하거나 그에 대해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불같이 화를 내거나 나단을 감옥에 가두지 않았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런 유혹을 이기고 회개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인간 내면의 본성을 거스르는 믿음의 반응력으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영적 민감성이 회개의 기회를 붙잡게 했습니다. Spiritual sensitivity is really important. 그의 영적 민감성이라면 선지자 나단이 아니라 왕궁의 시녀나 내시가 다윗의 죄를 지적했더라도 아마도 그는 대성통곡하며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다윗을 빛나게 만드는 최고의 가치는 그의 지적인 능력이나 예술적 감각이나 왕으로서의 지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를 건지고 살린 것은 그의 영적 민감성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것에도 민감하고 화장품에도 민감하고 여러 자극에도 민감한데 유독 영적으로만 둔감하게 사는 자들이 많습니다. 영적 민감성은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참고로 왜 마귀는 하필 다윗을 유혹하고 범죄하게 했을까요? 다윗이 예수님의 조상이니까 다윗을 넘어지게 만들어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언약의 씨를 제거하기 위함이죠. 오늘도 마귀는 우리를 노립니다. 넘어지게 만듭니다. 마귀의 방법은 간단하지만 치명적입니다. 딱 한 번만 해보라고 합니다. 거기에 속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고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본문이 강조하시는 또 하나의 교훈은 구체적으로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Repent specifically. 다윗의 회개는 구체적이었습니다. 회개를 회개답게 만드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죄에 대한 인정, 고백, 강구입니다. 그는 3절에 자신의 죄를 충분히 인식했습니다. 4절에 보니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음을 인정했습니다. 6절에 보니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이 신실하기를 원하심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11절에는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성령을 거두지 마시기를 간청했습니다. 12절에 보니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죄의 유혹에 자신이 넘어가서 범죄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다윗 자신 안에 드러난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바세바와 가늠하기 전에 이미 부인이 7명이나 있었다고 사무엘 상하는 알려줍니다. 아내가 7명이나 있었는데도 바세바에게 음욕을 품고 그녀를 범하였으며 그 남편까지 죽였으니 다윗은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하지만 그는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그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했습니다. 인정과 고백과 용서에 대한 간구는 쉽지 않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대부분은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부인합니다. 고백하기는커녕 함구하거나 변명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달랐습니다. 인정과 고백과 간구로 반응했습니다. 처절하게 피눈물을 흘리며 조목조목 회개했습니다. 참된 회개는 이런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즉각적인 용서를 받았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즉시 용서하셨습니다. 구체적인 회개의 두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서원입니다. 시편 51편에는 다윗의 회개를 하나님 앞에 상달시킨 빛나는 서원 세 가지가 등장하죠. 첫째로는 13절에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처럼 죄를 지은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범죄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겠다는 서원입니다. 두 번째 서원은 14절에서 15절인데 입을 열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겠다는 서원입니다. 죄에서 건지신 주님을 입술로 찬송하며 그 구원을 전파하며 살겠다는 서원이죠. 세 번째로는 16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참 제사를 회복하겠다. 즉 온전한 예배를 서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요구하시는 제사는 겉만 번지르하고 형식적으로만 드려지는 껍데기만 남은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제사임을 깨닫고 통회하는 제사를 드리며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겠다는 서원을 드린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시편 51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회개에 관하여 성경이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회개는 복합 효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Repentance has multiple effectiveness. 요즘 비타민은 복합 비타민이 대세입니다. 한 알에 여러 비타민이 들어있어서 복합 효능이 있습니다. 회개도 그렇습니다. 회개는 힘이 셉니다. 진정한 회개는 나를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첫째로 나를 살립니다. Repentance recovers you. 회복력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했더니 실패 없는 사람이거나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넘어져도 잘 일어나는 사람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고 거기에 대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들도 여러 권이 등장했습니다. Resilience라고 영어로 말합니다. 안 넘어질 수는 없어도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못 일어나면 지는 것이고 죽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일어나면 됩니다. 회복력이 리더십의 중요한 덕목이며 사람의 실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회개는 진정한 회복력입니다. Repentance is the true spiritual resilience. 회개는 쓰러진 나를 세우는 최고의 회복 탄력성입니다. 병들고 죽어버린 내 영혼과 육신을 살리는 기적의 치료제가 바로 회개입니다. 살고 싶습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의 또 다른 효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Repentance pleases God. 하나님은 죄인의 회개를 기다리시고 회개를 기뻐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눈에는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죄인이 다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회개하는 죄인들만 용서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습니다. 죄 안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도 괴로워합니다. 죄를 피할 수 없지만 죄의 무게에 짓눌려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지었을 때 죄가 주는 고통으로 뼈가 녹는 삶을 살지 말고 말씀 붙들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얻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0: 지금까지 크리스천 초중고등학교를 세워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사역자며 베스트셀러 전도는 어명이다의 저자 말씀교회 김두식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말씀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가 처음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 해안에 남아있던 동료 어부들과 이웃들은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갑자기 미쳐버렸거나 속임수에 넘어갔다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두 형제는 고기를 잡는 현장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세상과 주변으로부터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음란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제자들처럼 거룩한 꿈과 거룩한 비전을 안고 떠나갈 수 있다면 당신은 진정 주님의 뒤를 이을 제자인 것입니다.

비비엔은 모든 상업성을 배제하고 순수한 청취자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 기독교 선교 방송입니다. 복음사에게 이 비비엔을 후원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비비엔 한국어방송 홈페이지에 있는 선교 후원을 통해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해 믿음으로 이렇게 후원하겠다고 작정하셨던 분들은 저희 비비엔에서 고지서나 독촉장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비비엔 한국어 방송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해 주실 분들께서는 저희 비비엔 한국어 방송을 후원해 주신다는 것을 꼭 명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을 늘 감사하는 비비엔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원작 김연아 극본 권영배 연출 박광현 김자영 53번째
1: 김익도 목사님
2: 아이고 유계준 장로님
1: 그건 고생 많으셨디요
2: 고생이랄 게 뭐 있습니까 가지고 간 성경 읽다가 나왔디요 아, 그래 장로님께서 내를 빼내신 거예요
1: 아닙니다 내는 뭔 힘이 있겠습니까 기도한 성도들 덕분이디요
2: 아 그래요 하여간 변변치 못한 종을 위해 기도를 해주신 것 감사를 드려야겠구만요
1: 아이, 자 가시디요
2: 어디를 말입니까
1: 어디긴 어딥니까 교회로 가셔야디요 자 어서 오시라요
0: 일본 경찰은 그렇게 김익두 목사를 풀어주었다 김익두 목사의 석방 속에 그들은 다 숨긴 이유를 두고 있었다
3: 아이, 김익두 목사를 저렇게 보내도 되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직 얻질 못했는데
4: 김익두 목사를 우리가 조사한다고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 원래 그전 설교를 그렇게 하는 자 아닌가 설교를 그만하라고 하면 몰라도 그를 가지고 뭐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만 힘들어진다 그렇게 한다고 들을 사람도 아니지 않는가
5: 그렇지만은
4: 대신 산정현 교회에 경고를 했다
5: 그 일 말입니까?
4: 조선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한다 포졸 열이 도둑 한 명을 못 잡는다고
5: 예 저도 들어본 것 같습니다
4: 무슨 일은 벌어지고 있기는 한데 아직 드러나는 게 없지 않은가 이번 일로 좋은 경고를 했다
5: 저들이 들을까요?
4: 듣든 안 듣든 간에 뭔가를 하고 있는 저들에겐 입지가 좁아졌을 것이다 이제 지켜보는 수밖에

0: 아이고, 부흥에 오셨다가 고생은 많이 하시고 가십니다, 그려.
1: 고생이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연히 내 할 바를 하고 가는 건데요.
2: 이렇게 나오시게 돼서 다행입니다.
1: 장로님께서 힘을 많이 써주셔서 이렇게 되었디요. 감사를 드립니다.
2: 제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유계준 장로님이 힘을 많이 쓰신 거죠.
1: 유 장로님, 감사드립니다.
3: 아닙니다. 이번 일은 고조고 산정연교회 교인들이 한 일입니다. 고작고 오게 제가 했다고 기르십니까?
0: 자. 이제 목사님 가셔야 할 시간입니다. 나중에 만나서 또 말씀들 나누시고 저 우리 평양역까지 배웅을 하십시다.
4: 상해에서 발간된 독립신문은 1925년에 박은식이 사장에 취임해서 활발히 활동했다. 그러나 자금과 일본의 방해로 그해 9월 25일자 189호를 마지막으로 정간되었다. 이로 인해 유계준 장로의 평양에서의 독립신문 보급의 일은 접어야 했다.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나라 사랑의 일을 잃어버린 것이 못내 아쉬웠다.
5: 장로님, 너무 그렇게 상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든 다시 나라를 위한 일을 시키실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세요.
6: 네,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일이 생겨서 무척이나 기뻤대시오. 그런데 그 기건마저 없어졌으니 많은 사람들이 만주와 중국에서 일본과 싸우는데 내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니 부인, 어제 이제는 내가 모르 우케 나라를 위해 충성을 한단 말입니까?
5: 기다리세요. 나라를 위한 일이 꼭 총칼을 가지고 싸운 것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일, 그리고 장로님처럼 군자금을 보내는 일도 나라를 위해 싸우는 일이에요. 그러니 준비하고 계세요. 독립신문을 보급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주실 거예요.
6: 그보다 더 큰 일이요?
4: 그랬다. 하나님께서는 유계준 장로와 산정현 교회를 위해 큰 일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다.

0: 시간은 흘렀다. 일본의 침략 속에 대한은 1930년대를 맞이하고 있었다. 일본은 침략의 야수를 숨기지 않고 드러냈고 그것은 각종 전쟁으로 이어졌다. 일본은 그곳에서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 조선에 대한 수탈과 감시 등을 더 강하게 했다. 그것은 곧 한국교회의 회오리로 이어졌다. 그중 하나가 바로 신사참배였던 것이다. 신사참배. 일본이 뿌려넣은 시험의 씨앗이 한국교회에 그리 큰 아픔으로 올 줄을 누가 알았겠는가. 신사참배는 일본 거류민들을 위해서 민간에서 건립과 유지를 주도했다. 그러나 한일 합병 이후에는 조선총독부의 보호와 육성 아래 신사의 관공립적인 성격이 강화되고 내선일체 정책 일환으로 우리 민족에게까지 강요되었다. 그러나 1925년 조선신궁 진좌제를 고비로 언론과 기독교계 사립학교들이 강력히 반발하자 사립학교 학생들에게까지 강제로 신사에 참배시키는 정책의 시행은 보류했다. 1930년대 들어서면서 대륙 침략에 눈이 어두운 일본은 이를 뒷받침할 사상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기독교계 사립학교에까지 다시 신사 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했다.
1: 이거이 큰일이구만 기래. 애진고조군 노골적으로다가 신사 참배를 강요하고 있으니까니 말이야. 그저 이를 욱한단 말이네. 이거 교회가 말려들면 안 되는데 말이디.

출연 정운석, 신세인, 우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53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술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에게 매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사람들을 유쾌하게 하고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는 최면 효과가 있기에 그랬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 잠언 23장 29절 이하에 보면요. 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재난을 당할 사람이 누구며 근심하게 될 사람이 누구냐? 다투게 될 사람이 누구며 탄식할 사람이 누구냐? 까닭도 모를 상처를 입은 사람이 누구며 눈이 충혈될 사람이 누구냐? 늦게까지 술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 혼합주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냐? 잔에 따른 포도주가 아무리 붉고 고와도 마실 때 순하게 넘어가더라도 너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술에 관하여 일말의 관대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더 이상 갈등하지 마시고 잠언 23장 29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청하신 ITL 카드를 어디에 두고 다니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갑 혹은 안주머니 또 작은 손가방. 여러분들이 나누어 주는데 편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ITL 카드가 빛을 보지 못하고 구석에 처박혀 있는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울을 해보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후원해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랑이 빛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식당에서 식사하고 나오는 길에 계산서에 꽂아두는 방법. 기름을 넣고 계산할 때에 휴지만 받지 마시고 나도 줄 것이 있다며 지내주는 방법 등 조금만 신경을 쓰면 ITL 카드를 나눠줄 여러 기회를 포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왕 ITL 카드를 나눠주실 때에 마음속으로 기도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도록 초청하는 ITL 카드. 오늘도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전해지며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0: 십자가의 능력을 온 세계로 알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 성경 요엘 1장에서 3장 말씀입니다.
2: 요엘 제1장 여호와께서 부델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검이나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무릇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의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애곡하기를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편을 인하여 굵은 배로 통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곡식이 지나여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타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의 연고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밑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오호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 식물이 우리 목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생축이 탄식하고 소떼가 민망해하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거친들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밭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4: 제2장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초계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우를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만민이 송구하여 하며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더위 잡고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되 그 항우를 어기지 아니하며 비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며 병기를 충돌하고 나아가나 상치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더위 잡고 오르며 도적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1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지는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해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변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구는 동해로 그 후구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늦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히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히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5: 제3장
2: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또 집이 뽑아 내 백성을 취하고 동남으로 기생을 바꾸며 동료로 술을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의 보복하는 것을 내가 속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취하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궁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본 지경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의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열국에 이렇게 광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무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열구가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팔불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음이여,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강포를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니라.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구약성경 요엘 1장에서 3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다행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쓰진 않습니까? 또는 인연 혹은 우연이라고 하는 말도 자주 사용하는 편인데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말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 써야 할 것 같은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연, 인연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필연이라고 하는 단어를 즐겨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건과 또 어떤 만남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그것은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행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우연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필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좀 더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의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도행전, 이제 계속해서 우리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몇 번 나누었어요. 오늘 그 7장 51절로 53절까지 이제 드디어 그 시대의 종교 관원들을 관원들의 그 비난을 받게 되고 그 비난이 이 스데반을 참으로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접어들게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장 51절로 53절로 시작을 하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언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여기 보시면 육신으로는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은 자들이었으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귀는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지금 스데반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대대로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청종했던 만큼도 청조하지 않고 있다, 따르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참 이런 것을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얼마나 그 담대하고 또 얼마나 성경에 정통하고 얼마나 영적인 직감을 가지고 있는 설교인지 우리가 이런 내용만 보더라도 금방 알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스데반은 그들에게 애굽에서의 구출을 상기시키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출자로 삼으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에게 복종하기를 거절했다는 것이죠. 광야의 경험은 하나님께 대한 일련의 배반이었고 금송아지를 드리는 데서 그 절정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어찌 보면 좀 전염병처럼 그 땅에서 다시 일어났고 그 결과 바벨론 포로가 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그들을 지금의 이스라엘 땅까지 인도했던 여호수아와 그리고 천국의 길을 마련하였던 예수님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는 비난하기를 율법이 천사들의 사역을 통해 초자연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필경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이 천사들에 의해 알려졌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뭐 그건 분명하죠. 그러나 그들은 배반자들이요 그분을 살인한 살인자들이다. 이것이 스데반이 분명하게 논고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이제 스데반은 최초 교회의 순교자가 됐는데 이제 7장의 이 부분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다소의 그 바울, 사울이죠. 이제 바울 되기 이전이니까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7장 54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정말로 그들이 스데반에게 했던 말로 인해서 그 스데반이 한 그 설교를 통해 가지고 스데반을 증오했다. 참 이거 놀랍기만 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55절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영이신데 하나님 우편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잖아요. 뭐 세상이야 뭐 우의정 좌의정이 있고 뭐 오른편에 저 사람은 내 오른편이야 저 사람은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지만 과연 영의 세계인 하나님께도 그럴 수가 있을까? 때문에 하나님 우편이라 우편 이런 이 그 위치적인 의미는 탁월함의 위치, 영광의 위치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지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오른편 왼편이 아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면 온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시겠다고 예수님에게 약속하신 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사실을 그분의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것, 곧 우리의 구속이 끝났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제는 역사하고 계시지 않다는 뜻이 아닌 것이죠. 여기서 주님은 그분의 첫 순교자를 영접하기 위해 서서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설명하기를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했을 때 왜 예수님이 서 계셨느냐? 그것은 당신을 위해서 저 순교하는 스데반을 앉아서 보실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안타까움이 있으셔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서서 보셨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것도 어찌 보면 참 일리가 있고 이해가 되는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뜻을 다해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56절로 58절입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두 사람 스데반과 다소의 바울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함께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때는 서로 대적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양쪽으로 반대편에 서 있었죠. 각각 서로를 대적하고 서로를 질시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와 반대되는 뜻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7장 59절로 60절입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잠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잠든 그의 시체를 안치시키는 거죠. 스데반은 그를 만나려고 서 계시는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스데반은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 떠나간 교회의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그곳에 있던 다른 청년, 그러니까 사울이었죠. 이는 바리새인이었고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한 자였습니다. 그는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고 말할 때 하늘을 아마 쳐다보았을 수도 있죠. 확신컨대 이 사울은 사모하여 올려다보았을 것이고 스스로를 이렇게 인정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오호, 내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내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저 친구는 무엇이 보인다고 하니 아 나도 저것을 보고 싶다. 아 내 마음이 공허하다. 아마 이 스데반은 사울에게 굉장한 증언자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믿는 바로는 스데반은 사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추후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예고해 주었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때 그 역사의 배경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8장으로 넘어가겠는데 찬송하기 전에 우리가 8장 좀 이 서론을 조금 말씀드리고 찬송하고 이 8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할게요. 이 8장은 사도행전의 두 번째 단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타난 주님의 위임 명령이 있었잖아요. 그것에 입각해서 사도행전을 구분했던 것을 기억을 할 겁니다. 첫째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증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8장에서부터 12장 바로 그 부분이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7장은 다른 때와는 아주 다른 장면으로 끝을 맺고 있죠. 7장은 초대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영향을 미쳤던 두 청년을 함께 보여주었어요. 한 사람은 스데반 집사였고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 젊은이죠.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첫 순교자가 되는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고 돌로 쳤던 바리새인 젊은 사람 누구죠? 사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소개되면서 그렇게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그렇게 나아가는 순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8장으로 여러분들을 모셔드렸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기억하자 했었죠. 순교자 스데반 그리고 그 순교의 현장에서 주동자였던 당시 사울 두 사람을 보자 했습니다. 자 8장 1절로 가보죠.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은 스데반을 핍박하는 데 주동했었고 또 그런 사람은 마땅히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청년은 그러니까 다소의 사울은 스데반의 얼굴을 보고 상당히 놀랐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는 그곳에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인자를 보았던 거죠. 청년 사울도 아마 쳐다보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는 그러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를 볼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도 그것을 보고 싶어 했겠죠. 왜냐하면 그의 사모함이 대단했었잖아요. 그는 얼마 안 있어서 이제 그 예수를 만나게 될 겁니다. 제가 믿기로는 스데반은 사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그 어떤 뭐 길을 좀 놓아준 한 장본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우두머리였어요. 이것이 교회를 흩어지게 하는 것이죠. 사실 그가 교회의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예루살렘에 주저앉게 되었고 다소의 사울이 핍박을 선동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다른 데로 옮겨가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다음 지역인 것이거든요. 유대는 예루살렘을 둘러싸며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흩어지게 되는 거죠. 2절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본인은 여기서 기독교 장례에 관해서 조금 좀 언급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한 그 의문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뭐 어릴 때만 하더라도 또 부목사하고 그럴 때만 하더라도 화장을 하는 것이 안 된다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나 요즘은 거반적으로 화장을 하잖아요. 저 여러분께 여쭙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은 화장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부당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고 있거든요. 어느 누구도 화장한다 해서 구원을 잃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장례는 마치 씨를 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 때 안식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장례를 그렇게 진행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부활 때까지 안식할 수 있기 위하여 어찌 보면 온전함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좀 그 매기 목사님의 그 강해를 이렇게 소개를 한다면 매기 목사님은 이 화장하는 쪽이 아니라 이 그저 이 매장하는 쪽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소개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문화도 문화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 부활 때 일으킬 사람을 못 일으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 매장을 하더라도 그 다 썩어서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된 것은 어떻게 하겠어요? 화장을 하나 매장을 하나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는 것은 그건 뭐 조금도 다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스데반은 하늘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그리스도 앞으로 참 그 영광스럽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의 몸은 부활을 기다리기 위해 땅에 묻혀 있었습니다. 죽은 자의 몸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체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 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금도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장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공감할 수 없다고 봐요. 자, 어쨌건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3절로 넘어가 보죠. 8장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얼마나 열심히 가득 찬 청년이었는지요. 그는 나중에 그 자신에 관해서 빌립보서 3장 6절에 적기를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이렇게 자기 삶에 대해서 수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로 가보세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기서 우리는 핍박의 결과를 보게 되는데 사실 핍박은 교회를 훼방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역할을 더욱 촉진시키게 됩니다. 나중에 바울도 그가 로마 옥중에 갇힌 후에 이와 똑같은 증언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은 교회가 결코 외부로부터 뭐라 그럴까요? 좀 상처를 받을 수 있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8장에서 나중에 살피겠지만 교회는 오히려 외부로부터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것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인데 한 번 더 제가 그래서 강조를 해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경이로운 방법을 사용하셔서 두 번째 집사를 이제 세우게 되시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소개받게 되는 거예요. 5절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당신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들을 지금 제자들이 이루고 있는 것이죠. 자, 사마리아까지가 6절로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그랬어요. 초대교회 스데반은 표적과 기사를 베푸는 은사들을 가졌는데 이제 우리는 빌립이 그와 동일한 은사를 가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그런 은사들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단지 지도적 위치에 있던 자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고 있었던 자들이 가졌던 겁니다. 그 후 성경의 정경이 완성되면서 그러한 기사와 표적들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한 바른 교리가 참 신자의 표준이 되었던 것이죠. 7절, 8절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이제 복음이 사마리아에 이르게 됩니다. 사마리아에서 빌립을 잘 받아들이자 그 각처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아주 그로 인해서 큰 기쁨이 있게 됩니다. 이제 교회가 그곳에서 급속적으로 성장하고 또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 중에는 뭐 이제 거짓 선지자들도 신자들도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들은 불신자들이라도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기와 같은 사람들을 다음 절에서 보게 되는데 9절 봐보세요.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그랬어요. 여기서 자칭 큰 자니 스스로를 치켜세웠다는 그런 말이 되죠.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사실 우리 주위에도 많지 않습니까? 신이 은사 뭐 이런 거 하면서 스스로 막 자기를 높이는 종종 그들에게 참 겸손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마치 자신만이 이런 은사를 특별히 행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강조하고 말하는 그러한 경우 너무도 많잖아요. 시몬이 뭐라고 그래요? 자칭 큰 자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10절 11절입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의 놀람으로 저희 청종하였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몬, 마술사 시몬을 신으로 생각했던 거죠. 마치 이 사람처럼 오늘날도 마술에 걸려 뭐 스스로를 높이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이죠. 자기를 높이는 그러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은혜의 동산.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이후의 왕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은 22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뒤에는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됐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여로보암 이후의 왕이 된 여섯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섯 사람 중에 세 사람은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반역의 역사입니다. 자,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볼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지낸 나답입니다. 나답은 2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자, 본문 15장 25절 잠시 보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요? 2년 동안. 근데 여기 2년은 횟수로 2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25절 말씀을 보면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왕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15장 28절을 한번 보세요.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그러니까 둘째 해에 왕이 되어서, 아사왕 둘째 해에 왕이 되어서 아사왕 셋째 해에 죽임을 당했으니까 실제로는 몇 년을 왕으로 단 것입니까? 1년 한 거죠. 1년. 만으로는 한 1년. 그러나 횟수로는 어쨌든 2해 동안 왕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답은 어떤 왕이었는가 하면 악한 왕이었습니다. 15장 26절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자기 아버지가 행했던 그 악한 행동들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이 사람도 역시 악한 왕이 되었다고 오늘 이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죠. 북이스라엘은 전체 19명의 왕이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19명의 왕 중에서 좋은 왕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좋은 왕의 기준은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을 말하는데 북이스라엘의 19왕 중에는 하나님 제대로 섬긴 왕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남유다에는 총 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좋은 왕들이 8명 있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답도 역시 이제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 바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라. 그래서 바사라는 사람이 이 나답을 죽입니다.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런데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답 왕도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막 열심히 했겠죠. 그런데 그의 부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하 장군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바사가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바하사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바알은 태양이다. 바알이 듣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하사라는 이 이름의 의미만 봐도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참 우상숭배를 했는지 우리가 잠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왕 나답은 바하사라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반란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바사입니다. 이 사람은 24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15장 33절 보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이야의 아들 바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이 사람은 몇 년 왕위에 있었습니까? 24년,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 왕위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왕이 되고 나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 집안의 모든 사람을 다 죽입니다. 15장 28절부터 30절 보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그래서 이 바사가 왕이 되고 나서는 이제 그 전의 왕,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왕을 죽이고 왕이 되었죠. 왕이 되고 나서는 여로보암의 모든 집안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아히야 선지자가 했던 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히야 선지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 열왕기상 14장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0절 11절.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걸음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그래서 아히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을 여로보암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바사에 의해서 이 말은 현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뭐 보면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대로 이루는 분인 것을 알 수 있죠. 여로보암 집안의 사람들 다 쓸어버리겠다 그랬는데 진짜 바사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사가 하나님이 어쨌든 이제 이렇게 왕이 되었는데 자기를 통해서 결국 그 여로보암의 모든 집안 사람들을 이제 다 죽였으면 그 여로보암 집안의 범죄 때문에 우상숭배 때문에 어쨌든 자기를 들어서 그런 일을 하셨다면은 바사가 좋은 왕이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사람은 우상숭배다가 나에 의해서 저렇게 다 저 집안이 저렇게 됐으니 이제부터 나라도 하나님 잘 섬겨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좋은 왕이 되었으면 정말 좋을 뻔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15장 34절 보겠습니다. 15장 34절.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이 사람도 역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즉 악을 행했다. 그렇게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또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예후 선지자를 보내서 이 사람을 책망합니다. 16장 1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 집안에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이번에는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바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예후 선지자가 바사 왕에게 한 말씀이에요. 열왕기 하에 보면 또 다른 예후가 나옵니다. 방금 읽은 예후는 이 사람은 선지자예요. 열왕기 하 9장과 10장에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10대 왕 예후가 나옵니다. 이름이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쉬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후는 선지자고 열왕기하 9장과 10장에 나오는 예후는 이스라엘의 10대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다 악한 왕들이었지만 그 중에 조금 나은 왕이 예후였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사의 집안도 싹 쓸어버리겠다고 그렇게 심판을 내립니다. 그런데 바사의 집안을 그렇게 하겠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사가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16장 2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하반절.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그러니까 바사, 네가 우상 숭배하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내가 네 집안을 싹 쓸어버리겠다. 그러한 뜻이죠. 근데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왜 바사의 집안을 싹 쓸어버리냐?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죄를 범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여로보암의 집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바사의 집안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16장 7절 보겠습니다. 16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로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중요한 표현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제일 마지막에 또 그의 집을 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집은 누구의 집일까요? 여로보암의 집.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하사를 벌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하사가 우상 숭배하고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여로보암의 집을 싹 쓸어버린 그 죄로 인해서 사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한 바하사를 또 그 일 때문에도 벌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우시는 교훈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악한 사람도 쓰시지만 악한 사람은 결국 자신의 악행으로 인해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이제 가룟 유다라든가 빌라도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가룟 유다, 빌라도 어쨌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장본인들이죠. 정말 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또 하나님의 뜻이었죠. 근데 누구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느냐? 가룟 유다와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와 빌라도가 잘한 일이냐? 천만에요. 그건 잘한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또 누가 지느냐? 가룟 유다와 빌라도가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바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바사가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바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여로보암의 집안을 싹 쓸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사가 상받을 일을 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막 죽이는 것은 그거는 잘한 일이 아니죠. 그래서 악한 일에 쓰임받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악한 일에 쓰임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악역하면 안 좋아요.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 뜻대로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라도 여러분 그 일에 악역 맡을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악한 사람 들어서 그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나서서 앞장 서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하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여로보암의 집안 쓸어버리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해요. 그런데 바하사가 그렇게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또 바하사의 집안을 그렇게 쓸어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면 바하사로 하여금 주권자가 되게 하신 분은 또 누군 줄 아십니까? 바하사는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었죠. 스스로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배후에 그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신 분은 또 누구냐?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16장 2절 보겠습니다. 16장 2절.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누가 주권자가 되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바사로 하여금 주권자가 되게 만들었어요. 바사는 자기가 반란의 성공을, 쿠데타의 성공해서 왕이 됐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결국 바사로 하여금 주권자, 왕이 되게 하신 분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걸 지금 바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이게 뭐 다 사람이 하는 것 같고 정치가 하는 것 같고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왕이나 대통령을 세우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예, 뭐 국민들이 세우고 뭐 여론이 만들고 어쩌고 그러는 것 같지만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일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자, 같이 읽죠.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는 누가 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대통령, 왕, 총리 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끌어내리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으면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는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악역을 우리가 하는 것은 절대로 그거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끌어내릴 수도 있겠죠. 인간의 힘으로 왕이나 대통령 끌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뭘 하시느냐?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죠. 16장 7절 끝부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7절 끝부분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바사의 잘못 중에는 그 여로보암의 집을 싹 쓸어버린 그 죄가 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그 일을 한 것은 또 이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 엘라에 대해서 왕 이름은 엘라입니다. 이 사람은 바사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2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본문 16장 8절 보겠습니다. 16장 8절 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바사의 아들 엘라는 몇 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고요? 2년 동안, 2년. 이것도 역시 햇수로 2년입니다. 16장 8절에 보면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이 사람이 왕이 되어서 그 다음에 16장 15절에 보시면 유다의 아사왕 27년에 또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햇수로는 2년, 실제로는 1년 왕위에 있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시므리라는 사람에 의해서 또 죽임을 당합니다. 16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16장 9절 10절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이 엘라는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시므리라는 사람에 의해서 또 죽임을 당했습니다. 반란의 역사, 반역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왕이 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시므리입니다. 이 시므리는 왕이 되고 나서 어떤 일을 하느냐?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또 죽입니다. 16장 11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래서 이 시므리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어떤 일을 했느냐?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후 선지자가 했던 말이 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예우선지자가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16장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그에게 죽은 자가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예우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르겠다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이제 이 시므리는 그럼 또 어떻게 되느냐? 바하사의 집안을 싹 쓸어버렸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오래 왕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 7일 왕이었습니다. 자, 쓸어버렸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오래 왕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 7일 왕이었습니다. 자, 16장 15절 보겠습니다. 16장 15절.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며칠 동안 왕이 되었다고요? 7일 동안.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통틀어서 제일 짧게 왕위에 있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7일. 어떤 사람은 한 달 왕위에 있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석 달 왕위에 있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7일. 예, 시므리가 7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16장 5절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16장 5절 하반절. 아, 15절 하반절입니다. 15절 하반절. 예, 15절 하반절. 그때에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애워 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자, 지금 방금 이 말씀이 어떤 상황인고 하면 시므리가 엘라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다고 하는 것을 그 사람 이제 백성들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누구를 왕으로 세우는가 하면 오므리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요. 시므리가 그 전 왕을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오므리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이 오므리가 이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이 시므리가 있는 그 왕궁을 이제

0: 포위를 하죠. 뱅 이렇게 둘러쌉니다. 이제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 상황을 보고 오므리가, 시므리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기가 있는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리고 불 가운데서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도 우리 성경은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인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6장 19절 보겠습니다. 16장 19절. 이는 이제 불에 이제 다 죽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 시므리라는 사람은 7일 딱 왕하다가 그리고 이제 자기가 포위된 것을 알고서는 죽을 것 알고서는 자기 왕궁에 불을 질러서 그 속에서 결국 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것도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된 사람은 누군가 하면 오므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이제 여섯 번째 왕입니다. 시므리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그룹은 오므리를 추종하고 또 다른 한 그룹은 디브니라는 사람을 추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므리파와 디브니파가 이제 싸움을 하게 되죠. 그래서 누가 이기느냐? 오므리파 사람이 이깁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 왕이 되는가 하면 오므리가 왕이 됩니다. 16장 21절부터 23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이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래서 오므리파 사람들이 이겨서 이제 오므리가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의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 이 시므리는 12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년은 디르사에서 통치를 하고 나머지 6년은 사마리아에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지금까지는 디르사였어요. 디르사. 그런데 이제 이 시므리가 그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기게 됩니다. 16장 24절 보겠습니다. 16장 24절. 그가 은 두 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디르사에서 이제 사마리아로 옮기게 되는데 그 일을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오므리 왕이에요. 오므리. 예, 오므리. 또 디르사가 수도로 되기 전에는 어디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는가 하면 세겜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은 세겜에서 왕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디르사로 옮기게 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든 왕들은 다 디르사에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므리 왕이 6년 거기서 통치하다가 나머지 6년은 이제 사마리아를 사서 그쪽으로 수도를 정하고 거기서 통치를 하게 되지요. 근데 사마리아의 원주인 이름이 뭐였는가 하면 세멜이에요. 세멜.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멜, 사마리아 좀 비슷하지요. 세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의미는 지켜보다 이런 뜻이에요. 지켜보다. 그리고 사마리아라는 이 말의 의미는 망대라는 뜻입니다. 이 사마리아는 지대가 약간 언덕이에요. 언덕. 그러니까 아주 수도로서는 좋은 입지죠. 그래서 이 오므리가 이제 사마리아로 수도를 정하고 이름도 사마리아 그렇게 붙였습니다. 근데 이 오므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그 전의 왕들보다 더 악한 왕이었습니다. 16장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전에 왕들보다 더 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왕, 북이스라엘의 일곱 번째 왕은 누군가 하면 아합입니다. 이 사람은 오므리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은 22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16장 29절 보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상당히 오래 통치를 했죠. 22년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지금까지의 왕들보다 더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자, 30절부터 33절 보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다 하나님 섬기지 않는 악한 왕들이었는데 이 사람은 더 악했다 이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 아버지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제일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합이 또 자기 아버지보다도 더 악한 그런 왕이 되었다고 우리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된 데는 아내를 이세벨을 얻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이 큽니다. 아내를 이세벨을 맞이한 거예요. 이세벨은 굉장히 악한 여자입니다. 아주 우상숭배를 열심히 하는 여자고 또 사람들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은 방금 읽은 이 말씀 보니까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시돈의 왕의 딸이에요. 공주예요. 근데 그 시돈의 왕 이름이 뭔가 하면 엣발이에요. 엣발의 의미는 뭔가 하면 발의 사람, 발이 그와 함께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의 아버지는 얼마나 발을 열렬히 숭배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대충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아합의 아내가 되다 보니까 아합도 그 영향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봤죠? 그래서 이제 함께 이제 아합을 열심히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16장 37을 보니까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사마리아의 바알의 신전을 이 사람이 만든 것을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었는데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의 바알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사람은 정말 결혼을 잘해야 됩니다. 누구와 결혼하에 따라서 인생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하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결혼을 정말 잘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반드시 예수님 믿는 사람과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 정말 믿음 좋은 사람 잘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믿음이 좋아져야죠. 내 자신이 믿음 생활 안 하고 저 세상에서 맨날 노는데 믿음 좋은 사람 만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도 믿음 생활 잘하고 그 다음에 내 배우자도 믿음 좋은 사람 만날 때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사위나 며느리 보셔야 되는 분 계시면 뭐 다른 조건이라든가 뭐 이런 뭐 세상적인 실력 뭐 인물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전혀 안 볼 수는 없겠지만 그것도 보셔야 되지만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 사위 될 사람 며느리 될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거 보시고 아무리 다른 조건이 좋아도 만약에 예수 안 믿으면 일단은 그냥 빠꾸시키기를 바랍니다. 안 돼요 안 돼. 정 두 사람이 정말 죽고 못 사는 좋은 사이다 그러면 믿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리고 나서 결혼을 이렇게 시켜주는 그런 방식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아합 왕 시대에 어떤 일이 또 있었는가 하면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하다가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6장 34절 보겠습니다. 16장 34절. 아, 같이 읽죠.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어떤 말씀을 했는가 하면 여호수아 6장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뒤에 완전히 무너뜨리고 난 뒤에 한 말이 이거예요. 누구라도 이제 이 성을 다시 세우는 자는 기초를 쌓을 때에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성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아들을 잃을 것이다. 그렇게 저주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아니면 세월이 많이 갔으니까 이제는 괜찮겠지 뭐 이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간에 이 히엘이 겁도 없이 이제 그 짓을 하다가 결국은 여호수아가 말한 그대로 기초를 쌓을 때에 맏아들을 잃고 그리고 또 문을 세울 때 막내아들을 잃었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30년 전에 여호수아가 한 말이 530년 뒤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 히엘이 큰아들만 잃었을 때 아차 이게 아니구나 해가지고 멈췄으면 되는데 또 이 사람은 끝까지도 계속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맏아들도 죽고 막내아들도 죽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습니다. 500년이 지나든 1000년이 지나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언제든지 유효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항상 존중하고 지키려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받는 비결이고 잘되는 비결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여섯 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한결같이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피로 물든 반역의 역사였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가 정말 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모든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도 정말 바르게 살아감으로 우리 나라가 복받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고통, 질병과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는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주님을 보려는 사람은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했으며 바울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고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도 속에서 곧 사람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함으로 안에서부터 깨끗하게 하라는 가르침을 따를 때 비로소 성숙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신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0: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우리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멸시천대받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십대에서 우리를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셨고 우리를 찔러주셨고 우리를 그에게로 모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고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택한 자만 알고 믿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는 뭐가 들어간 거예요? 영혼이 들어간 거예요. 말씀은 영원해요. 주의 말씀은 영원해요.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영원한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게 그래서 영으로 우리에게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래서 영이 정말로 우리에게 들어왔나요? 정말 그래서 영이 우리에게 들어왔나요?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화과나무의 비유 후반부 말씀입니다.
0: 다윗과 요나단이 한 마음으로 통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다윗과 요나단이 한 마음으로 통하는 게 이런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의 의미를 알잖아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사랑보다 더한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서로 통하는 사랑이거든요. 이걸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딱 말했을 때 그냥 뭐가 돼요? 이게 하나가 된 거죠. 오 주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입니다. 그래, 내가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다고 할 때에 이 말을 네가 믿었느냐? 예, 제가 믿지요. 그렇다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인데 인자의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을 볼 것이다. 이게 야곱의 사닥다리거든요. 하늘과 땅이 연결된 야곱의 사닥다리가 예수님 자신이라 그래요. 하늘과 땅을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닥다리, 천국의 계단은 예수님뿐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하늘로 데려간다는 이건 네 보게 될 거야. 언제?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러면 나다나엘을 보았을 거예요? 못 봤을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가 부활과 성령이 막 봐온 거잖아요. 그럼 나다나엘 뭐가 임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인자가 임한 거예요. 나다나엘에게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하루에 3천명 5천명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인자가 임한 거예요. 그런 자들이 뭘 기다리면서 살았어요? 이 땅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 거예요. 그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니까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는 거죠. 이 세대가 일어나,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났잖아요. 이미 예수님 세대가 다 일어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말씀하시고 십자에 죽으셨는데 정말 부활해서 성령을 부어주시죠. 정말 임했죠. 하나님 나라 임했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오.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몇 곳을 이제 더 찾아보죠.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4장.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말씀은 안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참된 선지자의 말은 안 없애고 다 성취가 되죠. 왜요? 누구 말이기 때문에? 예,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미가서 4장입니다. 1절부터 보시죠. 끝날에 이르르는, 끝날에 이르는, 그래, 구약에서 끝날이라는 이 날은 언제 계세요?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잖아요. 메시아가 오신 날이잖아요. 성령이 오신 날이 끝날이잖아요.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올 것이라고? 예루살렘 몰려올 것이라. 아니요. 예루살렘이 일어난 그 사건으로 몰려가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세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 예수님으로 몰려가는 것을 얘기해요.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면 이르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라. 그럼 우리가 예루살렘 가야 되겠네요. 다 가실래요? 이상하게 뭐 재림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뭐 아프리카 어디 뭐 섬을 사서 그게 이상한 사람 실제로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요. 예루살렘에 나온다는 것은, 그래서 복음이 전거될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어디에서 증거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거되는 것이지, 우리가 막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짓고 거기에 막 기다려야 재림할 때 형 뭐 휴거되고 이런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간사한 거예요. 나다나엘은 간사한 게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 다 구원 못 받아도 누구는 구원 받고 싶어요? 간사하죠. 그게 간사라 그래요. 우리가 땅의 뒷거리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어디에 있어요? 3절.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나다나엘이 왜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는지 아시겠죠? 말이래. 누가 오면? 주께서 임하시면 세상을 심판하고 자기 백성들은 평화롭게 상태, 평화의 상태를 만들어줄 거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이걸 묵상한 거예요. 만민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라. 이렇게 기다렸단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스가랴서 3장을 한번 볼까요? 예, 그 미가서 좀 뒤쪽으로 넘김이 있습니다. 스가랴. 말라기 바로 앞에 있어요. 구약 마지막 성경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서 3장 8절 보십시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삭을 나게 하리라. 삭, 순. 이게 나사렛 바람하고 비슷해요. 나지러, 내 종 삭, 이삭, 가지 이런 의미와 비슷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냐. 일곱 눈 하면 일곱 영이라고 말하고 성의로 말하기도 해요.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냐. 한 돌 안에 눈이 일곱 개란 말이에요. 완전하다는 게 아니라 다 살펴보신다는 거죠.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제약을 어떻게 해요? 하루에 제기하라. 그러면 여호수아가 지금 이때는 실제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에요.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다가 중단된 상태인데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막 잠수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제사장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을 입어라. 그러니까 이 스가랴가 그러면 면류관도 세워주세요. 그래, 면류관도 세워라. 그냥 완벽하게 깨끗한 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잠수해요. 저 제사장이라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옷이 더러워요라고 하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꾸짖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표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돌과 순을 얘기하는 것은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땅의 제약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무슨 사건을 말해요? 십자가.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잖아요. 이 땅의 제약을 한 번에 하루에 제거하리라.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요? 10절 같이 읽읍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평화롭게 사니까 무화과 나무 또 포도나무 아래 서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잔치를 하는 거죠. 거기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나무 밑에 가서 뭐 그늘 좋은 데 가서 뭐 밥해 먹고 뭐 캠핑하고 할 수 있어요? 이게 평화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 평화로는 안 됨을 이스라엘 역사가 다 보여줘요. 뭐 때문에 안 돼요? 죄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해결돼야 돼요. 누가 와요? 순이라는 예표된 사람이. 돌에 일곱 눈이 새겨진 그분이. 그게 다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보여주는 거죠. 예표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제약을 하루에 다 제거해버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서로 초대하는 거죠. 그럼 이 나무가 무슨 나무겠어요? 십자가 아래서 초대하는 거죠. 십자가 앞에 서로 초대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로 만나는 거예요.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35절 보십시오.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천지, 하늘과 땅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보다 예수님 말씀이 더 귀하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그러하다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울 게 없잖아요. 내가 현재 있는 어떤 지위, 위치, 이름, 신분 그거 사라진다 할지라도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서도 저에 대한 제 이름에 대한 욕망들이 얼마나 많은지 늘 발견해요. 제 이름에 대한 제 가치에 대한 이 욕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댓글을 달 때에 아 뭐 감사합니다 은혜 받으면 이러면 기분 좋아요. 그런데 그런 걸 안 쓰면 기분 나빠요. 그럼 누구 이름에 지금 가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제 이름에 가치를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와서 하는 생각이 그래 내 이름의 가치를 좀 버리자. 내 이름의 가치를 좀 버리자. 그게 요즘 제가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자기 부인해야 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래서 천지는 없어질지는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구약의 그리스도의 영임하여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들이 이 세대에 다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세대에 일어났죠. 예수님 세대에 다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거는 뭐예요?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면 예수님 다시 오실 거죠. 그것만 딱 남았죠. 그 외에는 가치 있어요? 없어요? 가치 없다고 지금 마이크가 지금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그 외에는 가치 없어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내가 그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고 사랑으로 영광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외에 가치 있는 거 없단 말이에요. 왜? 천지는 사라집니다. 두고만 성경 보고 마무리할게요.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보십시오. 6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듦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새벽에 왔을 때에 지난주 꽃을 꽂아서 이번 주까지 갈까 해서 꽂아놨는데요. 세상에 썩었어요. 물에 냄새가 나요. 아, 아침에 너무 힘들었어요. 한 30분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그래서 새벽기도 마치고 가고 나서 이거 50리터 봉투가 다 잘라가 다 버렸어요. 완전히 썩은 냄새가 나요. 잎은 다 떨어지고. 미안합니다. 결혼식 할 때 꽃은 이뻤죠. 아이고 얼마나 이뻤어요. 그런데 그 꽃이요 일주일 만에 썩어서 냄새가 나더라니까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새벽부터 지금까지 무슨 말을 제가 읊조리면서 다니지 아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저게 우리 인생이구나. 인간이 아름답다, 영화롭다, 야, 참, 정말, 이, 그, 아가씨들이 한참 꽃필 때 뭐라 그래요, 그때로? 꽃? 에? 뭐라 그래요? 한참 아가씨가 이쁘고 막 이렇게 피어날 때? 뭐, 여튼, 어찌거나, 여튼 그렇게 이쁘다 할 때,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야 돼요? 꽃은 시들고, 아,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진다. 그 얘기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사실 아가씨들 교회 올 때 뭐 하는데 시간 가장 많이 보냅니까? 그럴 때 이렇게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오해 찬성하면 좋겠는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 얼마나 놀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예수님 말씀 다 됐잖아요. 안 된 게 없잖아요. 제가 그 중국 갔을 때 그 가정교회 지도자 금주 공부할 때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상당한 문화혁명 때 핍박받던 사람들의 후손들이에요. 아주 열심히 있는 여자 전도사님이죠. 애기 1년 됐는데 몇 개 놓고 왔더라고요. 강의하는데 비행기 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느냐고 물었더니 이분이 얘기하기를 자기가 성경을 쭉 보니까 구약에서 신약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와, 내가 감사했어요. 참 잘했어요. 원래 가정교회 사람들 성경 많이 읽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더래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노홍수의 심판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들이 출애굽의 이야기들이 홍해 바다를 걷는 이야기가 약속의 땅에 들은 이야기가 이게 꾸며낸 이야기예요 이게? 요한에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도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돼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음에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복음 선교 이런 이렇게 마크를 해가지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훈련 받는 거예요 지금. 제 설교도 듣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복음 증거하러 세계를 간다고 자문지가 가서 많이 타락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또 그들 안에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임을 믿고 그들이 다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 세상 만물은 말씀대로 사실을 알고 믿는 것. 이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답다 할 때요. 풀이에요.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러니까 선지자가 외치할 말이 뭐예요? 가서 외치라. 뭘 외칠까요? 뭘 외칠까요? 모든 육체는 풀이고 뭐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더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더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팔레스타인 땅에는요. 그 아라비아 사막에서 뜨거운 바람이 확 한번 불어오면요. 그 아름답게 핀 들판에 수많은 꽃들이 하루아침에 싹 말라버린대요. 그 아름다운 꽃이 핀 들판들 우리가 뭐 흔히 뭐 서있어 들판 뭐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 쫙 피어 있잖아요. 동풍 한번 여호와의 기운이 한번 불어보나 확 저녁에 다 말라버려요. 이야 아름답다 예쁘다 저녁에 다 말라버린다니까요. 왜 이 말씀 하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다. 우리래요. 우리예요. 풀이에요. 꽃이요. 시들어요. 여호와의 기운이 거기에 불기 때문에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럼 풀인 인생들이 풀의 영광인 그 잠시 있다 없을 그 영광 붙들지 말고 뭘 붙들라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그런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보암직하게 오세요. 아니면 정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모습으로 왔어요. 후세의 모습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암직하고 아름다워서 확 붙들었을 텐데 침을 뱉고 돌아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했지만 정말로 영원한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는 안 붙들더라 이 말이에요. 누가 붙들어요? 제자들도 다 도망갔는데 제자들도 그 속에 뭐가 있었어요? 간상기 있었으니까 네가 넘나 내가 넘나 제가 따라간 거잖아요. 왜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그 속에 간사함이 있었거든요. 누가 높은 자리 찾아하려고 하느냐. 오늘 예수 믿고 재림 기다리면서 천국에 상 더 큰 거 바라고 한다? 그 간사함 아니에요?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셨다면 진짜 주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향유껍 깨뜨린 여인처럼 말이 용서받았다면 정말 내 것을 다 내어놨다 할지라도 그건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에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당신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이 자체가 나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이죠. 무슨 종교적인 거래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영원한 말씀이에요. 영원한 말씀이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우리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멸시천대받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십대에서 우리를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셨고 우리를 찔러 주셨고 우리를 그에게로 모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고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택한 자만 알고 믿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는 뭐가 들어간 거예요? 영혼이 들어간 거예요. 말씀은 영원해요. 주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영원한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정말로 우리에게 들어왔나요?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왔나요? 그러면요. 저에게도 상당한 눌림들이 있어요. 아침에 이 말을 했을까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더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더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이 말씀이 제가 설교 시간에 저를 자유케 하고 있어요. 사람들마다 문제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문제에 함몰되면 이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영원해. 주의 말씀이 영원해. 한 것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6절입니다. 이사야 51장 6절. 7절부터 보죠. 6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펴라. 천지를 살펴보라 말이죠.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지금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늘이 연기처럼 사라져요. 이 땅이 옷처럼 헤어져요. 옛날에 무명천 좀 먹어버리면요 옷 형태는 있는데 만지면 어떻게 돼요? 바스락 바스락 다 사라져. 이 땅이 그렇게 좀 먹으면 옷처럼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들 보세요. 그 우리 인생들이 그거라 말해요. 하루살이 하루살이. 그런데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영원한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하루살이 같은 우리가 땅의 티끌 같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잖아요. 그 죽어도 괜찮죠. 천지가 사라져도 괜찮잖아요. 이걸 자유라 그래요. 7절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비방을 하겠죠. 아이고 니 꼬라지 그런데 무슨 하나님 있느냐 하고 비방하세요. 얼마든지 비방하세요. 그러나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왜요?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지나게 다 이루어지라는 그 말씀을 십자가로 이루어내시고 성령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주시면 무엇을 믿게 됩니까? 아까 스가랴서 말씀대로 이 땅의 제약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서로 초대하리라.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서로 초대하고 교제하는 것. 이게 교회이며 이게 성도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되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로 주의 성령을 통하여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 마음판에 새겨지는 그 새 언약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하루살입니다.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좀먹은 옷처럼 낡아져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지신 예수님, 사람들의 실어버린 바 된 예수님, 그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심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다 이루셨는지, 자기 백성에 무엇을 넘겨주셨는지 바로 알게 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가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시고 많은 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까? 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죄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우리 모든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에 처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고기 잡는 데 전문가였던 베드로는 그날도 어김없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다고 고백을 했으며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만선의 축복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피나는 노력을 다했어도 실패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한 번 더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반드시 성공은 오고 말 것입니다.

십계명 가운데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다른 제2의 모습으로 형상화할 수 없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금하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당신의 형상을 담아두신 것이 있으니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 인간을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은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며 존귀한 피조물인가를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 외에 타인을 대할 때 그를 하나님을 만나듯이 그렇게 만나야 하며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겨야 할 것입니다.

0: 이제는 많은 분들께서 저희 BBN 아이텔 카드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방송을 듣기 시작하신 분들은 아이텔 카드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아이텔 카드는 명함 크기에 조그마한 전도지로서 저희 BBN 웹 주소와 함께 뒷면에는 복음에 관한 성경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이 카드들을 이용해서 BBN 한국어 방송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많은 청취자님들이 계신데요. 그러나 이제 새롭게 저희 방송을 듣기 시작한 여러분들께서도 ITL 전도카드를 신청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함께 동참해 보시길 권면해 드립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저희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더 알기 원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한국어 방송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방송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캐시 이야기 번역 김성인 극본 윤주연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비눗방울을 부는 것은 어른들에게도 재미있는 일입니다. 비눗방울이 반짝이며 커지는 모습을 기대하고 터지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곧 사라지죠. 오늘 이야기의 이 여성에게 인생은 그랬습니다. 매번 그녀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지만 그 비눗방울은 터져버렸죠. 그녀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을 때까지는요.
1: 토드, 당신 내 고양이들에게 무슨 짓 했어?
2: 내가 말했잖아. 영원히 없애버렸다고.
1: 고양이 해줬구나. 그랬지?
2: 생각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어쨌든 당신이 나보다 그 고양이를 더 사랑했잖아.
1: 당신은 내가 아끼는 건 뭐든지 어떻게든 다 망치려고 하지. 난 당신을 감옥에서 보석으로 빼내주기 위해 내 기타도 전당포에 맡겼어. 다시 사주기로 약속했는데 그 약속 절대 안 지켰어.
2: 그 일로 계속 잔소리할 셈이야?
1: 아니, 난 이제 이 모든 일이 지긋지긋해.
2: 당신 정말 지긋지긋한 불평꾼이야. 군대에서도 절대 성공하지 못할걸.

0: 오늘 이야기의 이 여성은 5년간 미육군으로 복무하던 중이었는데 그때 훈련 중에 추락사고로 척추가 골절을 입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지금 사슬을 끊고로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캐시 레슬리의 실화 간증입니다.
1: 저는 시카고에서 두 명의 오빠와 한 명의 언니를 둔 4남매의 막내딸로 성장했습니다. 말괄량이었던 저는 함께 놀았던 남자애들 모두를 다 때려 눕힐 수 있을 정도였죠.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딸이었는데 그 때문에 어머니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술을 많이 드시고 싸우고 나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고 이후 마리화나에까지 손을 댔답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될 무렵엔 항상 마약에 취해서 지낼 정도였지요.
2: 우리 딸 어떻게 지내니?
3: 그냥 잘 지내요, 아빠.
2: 네가 방에서 기타 연주하는 소리를 들었다. 힘들지? 인손으로 기타 치는 거.
3: 모든 게 다 힘들지만 전 도전하는 게 좋아요.
2: 그래야 내 딸이지. 내게 할 말이 있어, 캐시. 이 아빤 췌장암이란다.
3: 암이요? 안 돼요, 아빠.
2: 몇 년째 몸이 아파왔는데 의사가 나보고 앞으로 5년밖에 못 산다고 하더라.
1: 아버지는 수없이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셨고 계속해서 술을 드셨습니다. 부모님은 결국 이혼을 하셨고 아버지는 아파트로 거처를 옮기셨습니다. 가끔씩 어머니가 저를 깨워 함께 술집에 가자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술집에 앉아있는 동안 어머니는 남자친구와 함께 앉아있곤 하셨죠.
2: 캐시를 데리러 왔어.
4: 뭐라고요? 그 애는 당신과 안 갈 거예요.
2: 왜? 그 애는 내 딸이고 우리는 공동 양육권을 가졌어.
4: 당신은 이제 이 집에도 못 와요.
2: 난 이제 살 날이 많지 않아. 엔지, 캐시와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4: 캐시가 기독학교에서 쫓겨났어요. 그의 사물함에서 마리화나가 발견됐대요. 멍청한 것. 그인 지연 제니하고는 전혀 닮은 데가 없어요.
2: 우리 딸 둘 다 나에겐 특별해. 캐시에겐 아빠가 필요해.
4: 그 애가 그렇게 삐뚤어진 건 당신 탓이에요. 당신이 늘 그 애를 응석받이로 키웠잖아요. 가버려요!
1: 어머니는 제니 언니만 편애하셨지만 아버지는 항상 운동에 대한 저의 사랑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았죠. 졸업하기 일주일 전 오빠인 마크가 아버지의 아파트로 갔는데 아버지가 소파에서 피를 흘린 채 계신 것을 발견했답니다. 아버진 중환자실에 누워 계셨고 가족들은 저에게 아버지를 뵈면 안 된다고 말렸지만 저는 병실로 찾아가서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3: 저만 두고 가지 마세요, 아빠. 아빠는 절 정말로 사랑하시는 유일한 분이세요.
2: 우리 막내딸.
3: 학교에서 쫓겨난 거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해요. 하지만 저 다음 주에 졸업해요. 그리고 아빠가 그 자리에 꼭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만 두고 가지 마세요.
2: 사랑한다, 캐시. 힘내서 살아, 가렴.
1: 제가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있는 동안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졸업선물로 당신의 차를 남겨주길 원하셨지만 어머니가 안 된다고 하셨어요. 나중에 큰오빠 리치가 저에게 차를 사주었죠. 졸업 후 저는 전보다 훨씬 더 많은 파티에 어울려 다녔는데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제 방에 들어오셨답니다.
4: 캐시, 네가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면 앞으로 집세를 내야 한다.
3: 집세요? 너무 매정하시네요, 엄마.
4: 넌 이제 다 큰 어른이야. 학교도 졸업하고 직장에도 다니잖아. 마리화나를 살 돈이 있다면 집세도 낼 수 있겠지.
3: 좋아요. 저도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저에게 잔소리하는 사람 저도 필요 없거든요.
4: 좋아. 떠날 거로 선택하겠다면 다신 돌아오지 마라.
1: 어머니와 저는 단 한 번도 사이가 좋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늘 저를 실수로 태어난 아이라고 부르셨죠.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남자친구 버치의 집에서 동거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우리는 결혼했죠. 그는 저보다 연상이었고 책임감도 있었어요. 반면 저는 매우 이기적이었죠. 퇴근 후 저는 친구들과 함께 나가서 소프트볼을 하거나 술집이 문을 닫을 때까지 술을 마시곤 했으니까요. 그때 저는 육군에 입대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1년간 있었고 이후 켄터키, 포트 캠벨에 주둔했습니다. 토드는 제가 바가지를 긁을 때만 가끔씩 일을 했습니다. 저는 헌병으로 5년간 지냈고 훈련을 받다가 추락해서 척추에 골절을 입었죠.
5: 이제 어떻게 되는 거래, 캐시?
6: 다시 걷는 법을 배워야 한대.
5: 요추가 다 부서지고 디스크 두 개가 끊어졌다면서.
6: 그래, 남은 평생을 마비된 채로 살고 싶지 않아. 사람들은 나보고 의가사 제대를 하라고 하더라. 하지만 그러긴 싫어. 난 헌병으로 지내는 게 좋아.
1: 저는 육군에 재입대했고 즉시 한국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토드만 집에 남겨두고 가는 것이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그에게 자주 전화했지요. 그러나 집에 전화를 거는 대부분 시간마다 토드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그를 체크하기 시작했죠. 가끔씩은 아침에 깨어나면 하나님께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도대체 제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요? 한국에서의 원정 복무가 끝나고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토드는 자리에 없었죠. 그는 제가 돌아온 줄도 몰랐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그에게 연락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집은 마약 소품들로 돼지우리 같았고 바늘들은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집안을 깨끗이 청소했고 마침내 토드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7: 집에는 언제 돌아왔어?
1: 이틀 전에.
7: 나한테 미리 알려줬어야지.
1: 나도 연락하려고 노력했었어. 그런데 내 물건들은 다 어디 있어?
7: 현금이 필요해서 좀 썼어. TV랑 오디오는 아직 있어.
1: 내가 돌아온 게 천만다행이네. 응? 안 그랬으면 그마저도 다 사라졌을 텐데. 왜 당신은 직장을 안 구했어?
7: 당신 완전히 바가지 긁는 마누라로 변했구만.
1: 당신은 완전히 쓰레기 같은 사람으로 변했고.
7: 뭐야?
1: 당신 꼴 좀 봐. 온통 마약에 엉망으로 중독돼서. 마약 치료센터에 좀 찾아가봐, 토드.
7: 나한테 잔소리하지 마. 난 안 변할 거니까. 그따위 잔소리랑 집어치워.
1: 저는 마약 중독자인 남편과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막사로 거처를 옮겼죠. 참 힘든 시간이었지만 저는 카운티 보안관 부서에서 집행관으로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다시 들어왔고 토드는 뜰에 있는 헛간에서 살았죠. 그 후 그는 미시건으로 돌아갔답니다. 저는 여전히 술을 많이 마셨어요. 집행관으로 일하면서 보호관찰 경관들을 일부 알게 되었고 범죄 정의학 분야에서 학위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 집과 가까운 곳에 직장을 얻었고 직장에서 새 친구를 사귀었답니다. 그녀는 저를 늘 격려해 주었기 때문에 저는 그녀를 사부라는 애칭으로 불렀죠. 어느 날 그녀가 저를 초대했는데 그 집엔 그녀의 교회 친구들도 와 있었어요.
8: 모임은 어땠어, 캐시?
1: 재미있었어. 처음엔 좀 긴장됐는데 너희 교회 사람들 참 다정하더라.
8: 다정다감한 사람들이야.
1: 난 기타 음악과 노래를 아주 좋아해. 그런데 그런 노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
8: 그건 크리스천 음악이야.
1: 난 독학으로 왼손으로 기타 연주하는 법을 배웠어. 하지만 18년 동안 한 번도 내 기타를 가져본 적은 없었지.
8: 나도 예전에 베이스 기타를 연주하곤 했는데 지금은 어쿠스틱 기타를 배우는 중이야. 괜찮으면 내 거 빌려줄까?
1: 다음 날 저는 빌린 기타를 연주했는데 손에서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신나고 멋졌죠. 그리고 얼마 후 친구가 제게 그녀가 다니는 작은 교회의 워십팀과 함께 연습을 해보자고 초청했답니다. 저는 당시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있어서 그 점이 걱정됐지만 시도해보기로 결정했지요. 처음 그들과 함께 합류했을 때 많은 어리석은 질문을 했지만 그들 중 누구도 당황해하진 않았답니다. 오히려 그들은 저에게 읽어보라고 성경책까지 주었죠.
9: 성경 읽어봤어, 캐시?
1: 기대했던 것보다 좋더라. 성경 읽는 게 좋아. 읽기에 좋은 책이야.
9: 그래, 맞아. 그 책엔 역사, 스릴 있는 모험, 살인사건과 음모,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망이 담겨있거든.
1: 내 말이 세상이 어떻게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한 채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방황할 수가 있지?
9: 내가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
1: 내가 6살 때 크리스마스 무렵 나랑 친구가 가까운 교회에 가서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라는 노래를 불렀었어. 그런 후에 우리가 그 교회 안에 촛불을 모두 꺼버렸지.
9: 정말 네가?
1: 그래, 우리가 얼마나 말썽꾸러기였다고. 그때 우린 그것밖에 몰랐거든. 하지만 벌을 받고 나니까 정말 무섭더라.
9: 네가 교회 가기를 꺼려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네.
1: 사람들은 나보고 부르니 운명지어진 애라고 말했었어.
9: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걸 거부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불운에 처하지 않아.
1: 저는 마치 마른 스펀지가 물기를 빨아들이듯 설교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제 안의 변화를 깨닫기 시작했죠. 욕설이 줄어들고 더 많이 미소 짓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일하고 계신 건가 궁금해졌지요. 그래서 동료들에게 하나님과 성령님, 거듭남, 그리고 세례 등에 관해 계속해서 질문을 했답니다.
9: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에 대해 말씀하셨어. 기억나? 이렇게 말씀하셨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5절에서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1: 잘 이해가 안 돼.
9: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면 성령님께서 너의 이해를 열어주실 거야.
1: 나 거의 요한계시록을 마쳤어. 그리고 그 뒷장에 있는 직업서를 읽을 예정이야.
9: 성경에 직업서라는 책은 없는데?
1: 내가 보여줄게. 여기 내 자리에 성경을 갖고 다니거든. 보이지?
9: 어머나.
1: 점쟁이, 간수장, 세리.
9: 그건 그냥 성경시대의 직업 목록을 기록한 거잖아.
1: 사부님, 나 좀 무서워.
9: 뭐가?
1: 크리스천이 되기로 서약하는 거. 내 말은 예전에 난 생각 없이 두 번이나 결혼에 뛰어들었는데 둘 다 이혼으로 끝났어. 그런 애가 어떻게 또 서약을 할 수 있겠어. 무언가 혹은 내가 보지도 못한 그 어떤 분에게 말이야. 난 육군 생활도 정말 좋았는데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어. 또다시 상처받을까 두려워. 그리고 일요일에 늦잠 자는 것과 가장 좋아하는 TV쇼 보는 것도 포기해야 하잖아. 내 말은 내 옛날 삶을 다 포기하고 새로운 뭔가를 시작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래.
9: 그래, 그게 맞아, 캐시. 하지만 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을 거야. 그리고 그게 훨씬 더 좋은 거야. 결코 후회할 일 없을 거야.
1: 난 살아오면서 수많은 나쁜 일들을 저질렀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용서하실 수 있을까?
9: 주님께 네가 구해보는 건 어때? 예수님께서는 너를 지옥에서 구원하시려고 죽으셨어. 주님은 너를 사랑하셔.
1: 그날 밤 성경을 읽는 중에 마음에 너무도 무거움을 느껴서 성경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지나온 삶에 저지른 수많은 나쁜 일들에 대해 용서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따뜻한 물결이 마치 폭풍처럼 저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깨끗함을 느꼈죠. 그 순간 제가 구원받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깨닫게 됐는지는 알 수 없어도 제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했죠. 제가 할 수 있었던 말은 오직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뿐이었어요. 그 후 기쁨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마음이 너무도 흥분되어 잠을 잘 수도 책을 읽을 수도 없었죠. 친구인 사부에게 전화하고픈 마음이었지만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기타를 연주하며 주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찬양했지요. 그날 밤 잠을 거의 못 잤답니다. 다음 날 마음은 터질 것 같이 기뻤지만 진정시키려 했었고 친구를 만나러 갔지요.
10: 좋은 아침.
1: 내 사무실로 좀 와봐.
10: 무슨 일인데?
1: 때가 됐어.
10: 어?
1: 때가 됐다고.
10: 주님께 네 삶을 드린 거야?
1: 어. 마음이 너무 깨끗해진 기분이야. 내 평생 처음 느끼는 깨끗함이야.
10: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1: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
10: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성장해야 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너를 인도하시도록 맡겨드려.
1: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10: 이제 알게 될 거야.
1: 친구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그분이 제 삶 가운데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구했고 제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음악을 통해 그분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린이 음악 프로그램을 인도하겠다고 제안했죠. 저는 기쁨으로 가득 찼지만 그 거품이 터져버릴까 두려웠습니다.
10: 뭔가 괴로운 일이 있나 봐, 캐시.
1: 우리 큰오빠 릭이 시카고에서 갑자기 죽었어. 다시 한번 내 가족의 소식을 외부인에게서 전해들어야 했어.
10: 마음이 아프겠다. 장례식에 갈 거야?
1: 하지만 가족들은 아무도 못 간대. 언니는 서부 끝에 살고 있어서 못 가는 게 이해돼. 하지만 엄마도 안 가신다는 거야. 당신 친아들인데.
10: 그런 건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 캐시. 너라도 시카고로 가서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기를 바래.
1: 저는 시카고까지 운전을 하며 찬양을 듣고 목청을 높여 찬송을 부르며 갔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에 도착했을 때 다리가 휘청거렸죠. 죽은 오빠가 주님을 모르고 떠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오빠가 지금 어느 곳에 있는지를 알고 계시지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마음속으로는 이모님들, 외삼촌, 사촌들을 꼭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고인에 대한 애도를 표한 뒤 우리는 다 함께 둘러앉았고 저는 친척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새 생명에 대해 전했습니다.
11: 난 그런 거 이해가 안 된다. 교회 가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니?
1: 전혀 비교가 안 되죠. 저 지금 주님과 열렬히 사랑이 빠진거려.
11: 너 예전엔 종종 성질을 부리곤 했는데 여전히 그러냐?
1: 주님께서 지금 그 문제를 다루고 계세요.
11: 예전에 네 할아버지가 할아버지를 놀린 아이를 네가 어떻게 때려눕혔는가 말씀하셨던 게 기억난다.
1: 네. 하지만 이젠 안 그럴 거예요. 예수님을 닮고 싶거든요.
11: 죽은 자를 살린 것 같은 거 그런 거 말이냐?
1: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에게 다시 보게 하신 후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분이 하신 일들을 비방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그 눈먼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변화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께로 나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음주 문제를 놓고 기도해왔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새해 전날 밤에 그 일을 행하셨죠. 구원받은 지 1년 되었고 송구영신 예배 바로 전에 주님은 우리 교회의 몸된 지체들 가운데 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지체들 중 대다수가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기로 헌신했고 저도 그랬지요. 몇 개월 후 저는 법정에 갔습니다. 제 담당 수감자인 한 남자를 위해서였죠. 그는 가석방 규정을 위반해 꽤 오랜 시간 감금돼 있었습니다.
5: 개씨, 와주셔서 정말 기뻐요.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거든요.
1: 나에게 고맙다고요?
5: 네. 지난번 감옥에 있었을 때 저에게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세요?
1: 네, 기억해요.
5: 그때 저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1: 제가요? 어떻게요?
5: 저에게 구석자리 하나를 찾아서 성경을 읽고 저희 가족과 제 아이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처한 그 상황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을 구하라고요. 주님께서 나를 도우실 거라고 말했었어요. 그리고 그 누구든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절대 귀 기울이지 말라는 말도 하셨어요.
1: 그래서 그 말대로 하신 거예요?
5: 네, 말씀하신 그대로 했어요. 요즘 저 기회가 닿을 때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있어요.
1: 정말 잘하셨어요.
5: 개씨, 제가 구원받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 이젠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남은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 거예요. 그리고 집행관님이 저를 정말로 도우셨어요. 그래서요,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1: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누군가에게 저에게 주신 것과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명을 전하도록 하실 때마다 저는 전율을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선물을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십니다. 저는 여전히 쉽게 화를 내는 저의 성향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계속해서 제 마음과 생각을 그분의 말씀으로 채우고 계시지요. 제 평생 최고의 결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이나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9: 로마서 5장과 6장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애청자 여러분, 죄를 없애는 유일한 치료책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0: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알을 지키는 수컷 개구리, 먹이를 찾아다니는 암컷 개구리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알을 지키는 아비 개구리. 아비 개구리는 알이 깰 때까지 보호하기 위해서 알 위에 앉아 있으나 장닭은 아닙니다. 그는 훌륭한 수영자이지만 오리도 백조도 아닙니다. 푸에르토리코의 숲 개구리 코끼는 이 나라의 가장 흔한 척추동물에 속합니다. 이것들은 낮 동안의 탈수에 매우 취약하기에 주로 밤에 활동하며 사냥합니다. 건조해지는 것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이 아주 중요해서 이 개구리들의 숫자는 낮 동안에 발견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의 수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물속에 나아지지 않는 개구리 알들은 성장한 개구리들보다도 훨씬 더 탈수의 위협을 받습니다. 이 개구리들은 곤충의 일차적 천적으로 이 더운 지역의 숲의 중요한 동물이기도 합니다. 암컷은 알을 낳은 후 어디론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헌신적인 아버지는 그 알들을 돌봅니다. 수컷 코끼는 보통 하루에 23시간 3주 정도까지 알 위에 앉아서 이것들을 촉촉하게 보호합니다. 그의 보호와 보살핌이 없으면 알들이 거의 부화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정이 일견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디자인의 천재성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방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개구리들을 이 숲속의 주요한 곤충 억제자들로 구안하셨습니다. 암컷이 알을 낳은 후 곤충을 먹어야 할 필요는 수컷의 필요보다 훨씬 큽니다. 암컷보다 수컷은 3주 동안 먹이를 잡아먹는 것을 포기하기가 더 쉽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창조주의 지혜가 분명한 것입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먼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여러분이 만약 오늘 죽은 후에 처음으로 눈을 떴다고 한다면 내가 눈뜬 그곳이 천국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네라고 대답할 수 없는 분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천국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거나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해서 가는 곳이 아니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천국에 관한 이 모든 내용은 저희 BBN 방송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곳 마지막에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따라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면 죽음 이후에 천국에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여러분은 가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www.bbnradio.org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1: 타이타닉 호가 침몰했을 때에 마지막 순간까지 전도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퍼 목사님인데요. 파도에 휩쓸려 물에 잠기는 순간에서도 한 청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후 이 청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영혼을 사랑하는 하퍼 목사님의 간증을 가는 곳마다 전했다고 합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은 어느 순간에서도 전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체포당하신 예수님은 성난 군중에 이끌려 재판을 받으러 대제사장 가야바, 빌라도, 헤롯에게로 끌려다니시며 가진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사형시킬 죄목을 찾았지만 사형에 마땅한 죄를 지적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성난 군중 심리로 폭동을 두려워하는 빌라도로부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받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가진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BBN에서 근무하는 사역자들은 BBN을 직장으로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거룩한 사역으로 생각하며 날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진급을 위해 또 더 많은 봉급을 받기 위해 열심히 뛰어가는 세상의 직장과는 달리 신음하는 이 땅을 주님의 거룩한 나라로 변화되기를 기도하며 주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전하며 영혼 구령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특별히 여러분께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을 해주신다면 복음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머니 사정을 보시지 말고 믿음으로 BBN 사역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에 관한 내용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korean@bbnmedia.org입니다.

여러분들의 인격과 성품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 여러분들은 인격적으로 성숙해 있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10년 아니 20년이 지나도 여러분의 성품에 변화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격대로 사용하십니다. 성격이 급하면 급한 대로, 또 침착하면 침착한 대로 사용하십니다. 또 단점도 사용하시고 단점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성격 중에는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말만 하고 남을 헐뜯으며 공동체에 회방만 놓는 성격, 남과 어울리지 않고 이해해 주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만 하는 이런 성격들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 오늘 비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와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0: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3: 조용히 해.
4: 이 드라마는 어린이 복음 전도를 목적으로 독일 G뉴스에서 제작했습니다. 갈멜산 위의 엘리야.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엘리야의 예언대로 지난 3년 동안 한 방울의 비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합 왕은 그런 예언을 한 엘리야에게 화가 많이 났습니다.
5: 이렇게 오랫동안 비가 안 오는 것이 다 엘리야 선지자 때문이야.
4: 아합 왕은 큰 소리로 불평하였습니다. 아합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난 후 엘리야는

0: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갔습니다.
1: 아합 왕, 비를 다시 내리게 하려면 모든 국민들과 바알의 제사장들을 갈멜산으로 모으시오. 거기서 누가 진정한 신인지 판결합시다. 하나님이신지 바알인지.
0: 아합 왕은 엘리야의 말을 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온 국민이 갈멜산 꼭대기에 모였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엘리야가 모인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1: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겁니까, 여러분? 오늘 누구를 섬길지 결정하세요! 하나님인지 바알인지!
0: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엘리야와 바알의 제사장들이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1: 잠깐! 제단에 불을 피우지 말고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해봅시다. 제단에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입니다.
0: 먼저 바알의 제사장들이 목이 터지라 외치며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계속 흘렀지만 아무것도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1: 더 크게 소리를 질러보시지. 너희 신이 잠을 자고 있는지 모르잖아. 아니면 휴가를 가셨나?
0: 이번엔 엘리야가 제단과 나무 위에 물을 붓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젖은 나무에 불이 붙을까? 엘리야는 온 힘을 다해 기도하였습니다.
2: 하나님,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제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0: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 위의 제물과 나무와 돌과 물까지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제단 위의 모든 것이 불타버렸습니다.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 겁에 질려 엎드려서 외쳤습니다.
3: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0: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들은 죽어 마땅한 벌을 받았습니다. 진정한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다시 한번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멀리서 검은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시 비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어린이 복음 드라마. 저는 김연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 드라마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wol-children.net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1: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0: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1: 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만 나눈다면 이 세상에는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에는 아직도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실 만큼 충분한 양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혼자만 독점하여 나눠주기를 싫어하는 욕심입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BBN 한국어방송은 생명의 양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저희 BBN을 여러분의 이웃과 나눌 수만 있다면 영적으로 굶어 죽어 지옥 가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저희 BBN 아이텔 전도카드를 이용하셔서 영의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이텔 전도카드를 신청하시는 방법은 저희 BBN 한국어방송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다는 솔로몬 왕이 잠언 3장 1절에서 자기 아들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내 마음으로 지키라. 마음이 있어야 지킬 수 있죠. 어느 한 소녀가 11살쯤 됐을 때 처음으로 심장 개방 수술을 목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의료 수술을 견학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는지 모르지만은 이 어린아이의 아버지는 심장외과 의사였대요. 2022년 이제 30세 된 외과 레지던트 의사는 아버지와 한 팀을 이루어서 대동맥 판막 교체 수술을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 딸이 어른이 된 거죠. 아버지는 딸에게 자랑스럽게 말하기를, 이보다 어떻게 더 훌륭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이 아이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줬었는데 이 아이에게 인간의 심장 수술을 어떻게 집도하는지 가르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마음이 설레는 경험입니다. 이렇게 그 아버지가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중에 자녀에게 수술 기술을 가르칠 사람은 별로 없죠. 그렇지만은 솔로몬, 지혜자 솔로몬은 다음 세대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곧 하나님과 그분의 길을 공경하는 것을 가르친 일이 중요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현명한 왕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배운 것들을 자기 자녀에게 열정적으로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죠. 내 아들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또 7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9절에도 하나님을 공경하라. 11절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솔로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교정과 지도를 기꺼이 받는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훌륭하고 놀라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또 그분을 기리고 겸손히 빚어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저희들이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파트너가 되는 것은 매우 절대적인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고 또 아주 짜릿한 설레임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것을 다음 세대와 나누는 것이 왜 그렇게도 중요할까요? 또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사랑하는 방법을 젊은이들과 노인 세대 모두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받는 소식만큼 희망적이고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 BBN 한국어 방송 모든 사역자들은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로부터 사랑의 이메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방송을 들으시면서 구원을 받았다든지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간증들 또 삶에서 얻어지는 승리의 간증 그리고 기도 제목 등 어떤 내용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이메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형제됨을 확인하고 또 함께 방송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0: 구원의 선물을 온땅 모든 영혼들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인생은 하나의 긴 여정입니다. 우리가 인생 여정에서 누구를 동반자로 삼느냐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누구와 함께 인생을 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도 달라지게 되고 맺게 될 열매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좋은 동반자를 만나게 되면 삶이 즐겁고 아름답게 되겠죠. 그러나 나쁜 동반자를 만나면 일평생 고통과 후회 속에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 여정에서 좋은 동반자를 만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는 길이 안전하고 축복되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서로 영향을 끼치고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을 함께 동행하며 시간을 보내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동화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Assimilation.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0: 스톡홀름 신드롬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에겐 생소한 용어이지만 실제로 이 용어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1973년 8월 23일 스웨덴의 스톡홀름에 있는 한 은행에 무장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3명의 남자 직원과 1명의 여자 직원을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를 벌였습니다. 근데 이 대치가 오래 지속이 되면서 6일 동안을 이 무장 강도들이 은행 직원들과 함께 금고실에서 먹고 지낸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 친숙하게 되고 정서적인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Emotional attachment. 이 정서적으로 통하는 그런 마음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은행 직원들이 인질로 잡고 있는 이 강도들을 오히려 도와주기를 원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우리 경찰이 그들을 쏘지 못하도록 방패마이가 되어주고 나중에 헤어질 때는 포옹을 하고 심지어 법정에 나아가서 불리한 법적 진술도 거부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는 큰 충격을 주었죠. 이 상대가 나쁜 강도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시간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선악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강도에게 동화되어 간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위험한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악한 자와 함께 있으면 악에 동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이 튀어나오게 되고 정서가 삐딱한 사람과 교제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삐딱한 시각으로 인생을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누구와 같이 있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이 반대의 케이스도 물론 존재합니다. 선한 사람과 함께 있기 때문에 선한 영향을 받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언젠가 잠깐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태영호라고 옛날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를 지낸 분이고 지금은 국회의원이 되신 분이죠. 이분이 쓴 책 중에 3층 서기실의 암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됐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북한 교회 실상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1980년대에 북한이 대외 홍보용으로 평양에 교회를 지었어요. 이 봉수교회니 장충성당 같은 교회들이 그때 지어진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에 출석하는 교인들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전부 가짜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뭐 핵심 당원들이랄지 아니면 음악선생들, 학교 직원들 이런 사람들을 그냥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이나 미국에서 목사님 들어가면 그분들을 모아놓고 사실은 가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할 현상 하나가 벌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당국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현상 하나가 감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분명히 가짜를 동원해 놓았는데 그들 중에 진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겉모양은 가짜인데 속은 진짜인 성도들. 오늘 한국에는 반대 아니겠습니까? 겉모양은 진짜 같아 보이는데 속이 가짜가 참 많은데 우리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겉모양은 가짜 같은데 실제는 진짜인 성도들. 그들이 많이 생긴 것입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현상이 가능했을까요? 매일 성경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는 사이에 자신들도 모르게 신앙에 동화되어져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assimilation, 동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와 시간을 보내며 무엇을 들으며 사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동화가 되고 변화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선한 영향을 받고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기를 원한다면 누구와 동반자가 되어야 할까요? 세상의 타락한 자들이나 악한 자들과 동강자가 된다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동반자가 된다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선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과 동반자가 된다면 우리 인생은 바르게 되고 많은 사람 앞에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과 동반자가 되어져서 우리 남은 여생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을지 오늘 같이 모두간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인생에 바른 동반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 그랬어요.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요크를 말하죠. 옛날 이스라엘 사회에는 이 소 두 마리를 함께 묶어서 쟁기를 끌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그때 두 마리의 소를 함께 묶기 위해서 목두리에 얻는 그것이 멍에예요. 그걸 요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멍에를 메게 되면 이 두 마리의 소는 같은 방향으로 가야 돼요.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아픔이 와요. 찢어지게 되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또한 걷는 보폭도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 멍에를 메지 말라 이 뜻은 같은 방향으로 함께 길을 걸어가지 말아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오해한 나머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메지 말라고 하니까 불신자들과는 모든 관계를 단절하는 뜻인 줄 알고 그들은 만나지도 않고 대화도 하지 않고 직장에서 함께 일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계시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죠.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이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서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멍에를 메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되어 같은 길을 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동반자가 되어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잘못된 인생관을 따라가게 되면 너희들이 망하게 되니까 이와 같은 믿지 않는 자와는 동행하는 삶, 동반자가 되는 삶을 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을 계속 보시면 그것을 마치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느냐고 하면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와 불법은 정반대 개념인데 어찌 같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고 어둠이 찾아왔다는 것은 빛이 없다는 증거이죠. 그러므로 어둠과 빛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이 벨리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무가치하다, 악하다 그런 뜻이죠. 이 쿰란 문서에서는 이 벨리알이 악마의 왕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악마의 대표가 어떻게 함께 교제하며 같이 갈 수가 있겠어요? 이와 같은 원리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짝하여 살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세상과 짝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혹시 있다면 굉장히 경계해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했어요. 세상과 짝하여 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떠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대단히 불행하고 가장 위험한 그와 같은 행동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우리 인생에 남을 것이 뭐가 있겠어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잘 인식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됩니다. 세상과 짝을 했던 모든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과 우리 남은 생애를 같이 달려갈 수 있는 이런 결단을 분명하게 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하고 안전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세요. 하나님은 또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길을 잃을 염려도 없어요. 바른 방향으로 가장 축복된 곳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과연 나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는가, 혹은 하나님과 함께 동반자가 되어 살아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같이 본문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세상과 동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반자가 되어 살려면 꼭 필요한 몇 가지 요소, 이것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자가 되려면 성전된 자신의 신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나의 신분이 성전이다. 성전된 자신의 신분을 바로 알아야지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We are temple of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우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요. 사실은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성전 중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장 거룩한 장소.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이와 같은 지성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분을 가진 우리가 세상과 섞이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 후에 우리 마음의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거주하실 수 있는 지성소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같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성령의 전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즉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임재해 계시는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 창대하고 위대하신 전능자가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신대요. 만약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게 경험되어진다면 얼마나 우리가 영광되고 황홀될 수가 있겠어요. 근데 마누의 경우에 이 하나님이 아닌 우리 마음 중심에 우상을 품고 살고 정욕을 품고 살게 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시겠어요? 불편해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세상이 꽉 차 있으면 성령께서 헐트를 당하실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경험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고 하나님이 떠나가시게 된다면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사실은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까지 이 땅의 상태를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 속에 깊이 잠겼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케아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할 때 우리의 마음에 혼란이 찾아옵니다. Confusing. 우리 마음이 텅 비게 되어 empty. 그리고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dark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이 꽉 참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공허하게 변하게 되면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폭력이니 마약이니 도박이니 뭐 성적인 타락이니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마음의 공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많은 현대인이 경험하고 있는 우울증, depression, 이거 어디서 온 것일까요? 내 마음속에 어둠이 꽉 찼을 때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게 되고 두려움 가운데서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이 depression,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떠났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셨는데 성전된 우리가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품게 되면 우리는 우리 삶 자체를 망가뜨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도 훼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 마늘의 경우 이와 같은 우리 마음 속에 성령께서 다시 임재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속에 다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게 된다면 다시 창세기 1장 2절로 돌아가 보시면은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자 모든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물러가고 여호와의 빛이 임하고 질서가 잡히고 아름다운 창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서 운행하시게 되면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떠나갑니다. 혼돈과 공허가 사라지게 되고 완전한 평강과 기쁨이 우리 심령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우리 마음의 지성소를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내 마음의 가장 소중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도록,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내 마음 중심에 시온의 대륙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은혜의 보좌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의 영광이, 그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고 이것이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삶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지요? 어떤 분들은 자꾸 세상을 마음에 담으려고 하는 분이 계세요.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담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행복하고 기쁠 줄 알지만 반대입니다. 처참해지고 허무해지고 마음 자체가 황폐하게 변해져 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 유튜브를 통해서 Why Me Lord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듣고 그 배경에 대한 스토리를 듣게 됐습니다. 제목이 꼭 복음성가 같죠. Why Me? 주님 왜 저를?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노래입니다. 크리스토퍼슨이라고 하는 이 사실 칸츄리 싱어죠. 이분이 1973년도에 만든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한국에서도 알려졌지만 사실 세계적으로 인기 절정의 가수였고 이분이 노래만 부른 것이 아니라 영화 배우로서도 명성을 날린 그런 사람.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돈을 갖게 되고 명예를 한 손에 잡게 되죠. 이와 같이 어디를 가든지 인기가 높고 가장 잘 나가던 인생. 근데 그의 내면도 외형처럼 그렇게 아름다웠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항상 허전하고 허무하고 알 수 없는 죄책감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술이니 담배니 마약이니 손을 안 댄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어느 날인데 자기 친구를 따라서 지미 로저스 스노우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그날 밤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의 마음속에 찾아오셨어요. 예, 설교가 끝나고 설교자가 오늘 예수를 영접할 사람 손 들라 그랬는데 자신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더래요. 손을 들었더니 앞으로 나오래요. 나가려고 보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자기 인기도 있고 다 아는데 처음엔 쭈뼛쭈뼛했지만 자기도 모르게 끌려 나오듯이 앞까지 나왔어요. 그 강단 앞에 무릎을 꿇어서 무릎을 꿇었을 때 그 스노우 목사님이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하시는데요.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통곡이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마음을 짓누르던 모든 죄책감과 허무한 마음들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그때 예수를 만난 그 직후에 이분이 되물은 질문이 Why me, Lord? 왜 주님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나는 인생을 낭비했는데 나는 아무런 자격이 되지 않고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데 Why me, Lord? 그 노래의 마지막 부분이 보시면 Lord, help me, Jesus. My soul's in your hand. 주님,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영혼은 당신 손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고백과 함께 그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고 무너진 마음의 중심에 지성서가 세워지면서 참된 변화를 경험하게 된 그 스토리가 그 노래 배경에 담겨 있습니다. 저 이와 동일한 역사가 우리 삶 속에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이나 조건만 보고 안 된다 힘들다 말을 하지만 내 마음의 지성소를 살펴봐야 돼요.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계시는가? 과연 나의 지성소가 무너지지 않고 세워져 있는가? 이걸 확인하셔야지 여러분이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자로 살기를 정말 원한다면 내 마음에 무너진 지성소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자가 되려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이 오늘 본문 속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를 보시면요. 이런 풋노트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7개의 구약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에 인용이 되고 있어요. 물론 사도 바울이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인용한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의 구속사적 의미를 잘 살려서 종합적으로 다뤄주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역시 바울은 구약의 대가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선생을 잘 만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언젠가 제가 그 그렉 로리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그 본인이 섬기던 그 하비스 크리스천 펠로십이라고 하는 리블사이드에 있는 큰 교회가 있죠. 그 교회가 저희 남침례 교단에 가입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결정하는 그날 설교한 내용을 제가 듣게 됐어요. 본인이 자기 스스로 소개하기를 나에게는 두 명의 선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선생님이 척 스미스 목사님. 이 갈보리 채플을 시작하신 분이죠. 그분을 통해서 How to teach the Bible.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그걸 배웠대요. 두 번째 선생님은 빌리 그레엄 목사님. 그리고 이 빌리 그레엄이 서던 베프티스트라고 소개를 하셨어요. 이분을 통해서 How to preach the gospel. 어떻게 복음을 설교할 수 있는가 이걸 배웠다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 당대 최고의 선생님을 가졌다 그런 뜻이. 사도 바울에게도 두 명의 위대한 선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말리엘이라는 선생이 있었죠. 유대 최고의 율법학자였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그는 모든 구약에 대한 율법에 대한 말씀들을 철저하게 배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선생님이 누구일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는 구속사의 핵심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의 중심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잘 알고 그의 복음을 형성하게 되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단순히 자신의 생각이나 사상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인용된 성경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기초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까지도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려면 이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16절을 보십시오. 16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사실 레위기 26장 12절을 인용한 것으로 나와 있죠. 레위기 26장 12절에는 제가 12절부터 읽어봅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레위기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실 뿐만 아니라 두루 행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가운데서요 어디를 가든지 항상 성막을 그들 진영 한가운데 세웠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한 것이죠. 특별히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성막을 그들 한가운데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두루 행하셨다. 이 두루 행했다 이 말이 액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 보시면은 I will walk among you, 너희들 가운데 거닐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셨다 그런 뜻이에요. 이 동행에 대한 약속을 여기서 소개한 것입니다. 아신 대로 우리 인생은 광야길이지 않습니까? 척박한 땅이고 돌짝밭입니다. 이 험악한 돌짝밭을 지나갈 때에 동행자가 없다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동행자가 되시면 필요한 모든 것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동행자가 되시면 어떤 대적이 공격해와도 다 막아주실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동행자가 되시면 길 잃어버릴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그분 자체가 길이 되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약속, 이건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 약속을 붙잡게 되면 웬만한 어려운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도 친구가 있고 동반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친구나 세상의 동반자는 끝까지 여러분과 가지는 않아요. 가다가 조금 힘들면 포기하기도 하고 중간에 돌아가기도 하는 것이 세상 친구죠. 그래서 오래전에 존 맥스웰 목사님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가짜 친구는 우리의 그림자와 같다. 우리가 햇볕 속을 걸어갈 땐 가장 가까이서 나를 따라다니지만, 여러분 이 그림자는 햇볕이 있을 때만 등장해요. 그렇죠? 그래서 햇볕 속을 걸을 때는 가장 가까이서 나를 따라다니지만 우리가 그늘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 자취를 감추고 만다. 좋은 날만 친구이지 어두운 날, 힘든 날이 오면 다 떠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들을 의지하고 함께 길을 간다면 언젠가는 실망하게 되고 상처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나와 동행할 동행자이신 하나님을 붙잡게 된다면 여러분 안전하게 목적지를 향해 갈 수가 있습니다. 16절을 계속 보시면 또 계속되는 성경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하나님,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도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사실은 예레미야 31장 1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렇게 선포를 하시고 그 이후에 계속적인 약속들이 나열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천의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사마리아 산들에 다시 포도 열매가 열리고 에브라임의 파수꾼이 일어나라. 네, 파수꾼이 하는 말입니다. 파수꾼이 하는 말이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건 여러분 굉장한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흩어진 민족이에요. 누가 봐도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던 북왕국 사마리아 땅, 우리 흔히 말하는 Lost Ten Tribes, 잃어버린 열 지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는 회복이 안 될 줄 알았던 그 북왕국을 향해서 너희들이 다시 기쁨의 춤을 추게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다시 시온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게 된다. 이것만큼 놀라운 약속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던 북왕국 이스라엘마저도 이렇게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여러분과 저를 회복하시지 못하겠습니까?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이게 회복에 대한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8절을 계속 보시면 또 한 가지 약속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사랑에 대한 약속인데요. 18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했어요. 이 말씀은 호세아 1장 10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호세아 1장 10절을 보게 되면 유다 민족이 범죄함으로 그들이 버림받게 되고 망한 민족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다시 회복하겠다는 약속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처참한 위치까지 내려갔더라도 다시 그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 이 사랑에 대한 약속을 호세아 1장 10절을 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이 전능하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대목이 참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셔도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면 그 사랑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감정적인 감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능력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사랑이 없다면 그 능력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그러므로 우리를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게 되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밤잠을 이루지 못한 채 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너무 오랫동안 지속된 탓도 있고 또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하는 불확실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직장에 문을 닫고 뭐 매상이 바닥을 치는 그런 사업하는 분도 많이 계시죠. 오늘 아침도 제가 신문을 보니까 뭐 식당에 투고 배너를 붙여놓았다고 해서 시리에서 또 벌금을 물었다고 하는 356불인가 참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문 닫으라니까 문 닫았고 거기 나온 글을 보니까 한 분은 매상이 70%가 줄었는데 그나마 유일한 희망이 그저 투고 배너 붙이고 이걸 하는 것인데 이것마저 압제를 한다면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 그런 탄식을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다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그럴 수가 있어요. 매몰차기도 하고 자신들의 계산을 따라서 언제나 결정을 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최선의 길을 준비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긴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아야지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세상의 흐름 가운데 휩쓸려가지 아니하고 참 바른 길을 향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과 동반하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지성소가 있어서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는 삶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신앙. 그래서 세상의 풍조나 세상의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침반같이 붙잡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결의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면 세상과 구별된 성결된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7장 1절을 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어요. 이게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Holiness. 사실 이 단어는 구약에도 많이 나오지만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의 뜻은 문자적으로는 구별한다, set apart,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덕목일까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진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속성이 Holiness.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되신 분이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모든 피조물로부터 구별되신 분, 모든 존재로부터 구별되신 분, 모든 불의와 죄로부터 구별되시는 분,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부터도 구별되시는 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반드시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 거룩한 이름입니다.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그분의 영광 거룩한 영광이에요. 세상 영광과 똑같이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께 올려드릴 찬양과 예물은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동행할 여러분과 저도 거룩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하지 아니하면 함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주님께 나갈 수도 없고 그분을 만나 뵐 수도 없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중한 것이 거룩함인데 우리의 힘만으로 이 거룩함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절대 우리 힘만으로는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해요.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사함 받고 거룩을 향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변하게 되죠. 사실은 거룩한 존재로 칭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칭의라고 부릅니다.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여기까지 해서 멈춥니다. 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되었구나. 참 중요한 사건이고 가장 결정적인 구원 사건이죠. 그런데 칭의에서 머물기 때문에 오늘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구원받는 것 자체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긴 하지만 정말 우리가 칭의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답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가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함을 추구해야 될 이유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완전한 삶을 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완전한 삶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누구도 이건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루라는 이 말이 헬라말로 에피탈론 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사실은 현재 분사형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perfecting holiness. 이 거룩함을 완성하라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거룩함을 완성해 가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삶을 통해서 거룩함을 추구하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gradually 한 단계 한 단계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justification, 칭의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만 이 성화의 과정도 우리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예수님 닮도록 바꿔주실 때에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게 되고 열매가 차츰차츰 변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만났다면 여러분 안에 오신 그 성령께서 날마다 여러분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 과정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말씀 가운데 깊이 잠기고 정말 예수 닮기 위하여서 주님과 함께 늘 교제하며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인격이 변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변하기 시작하고 성품이 변해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정말 만나게 되면 여러분 안에 거룩함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거룩함의 능력.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때 그 얼굴에 감히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광채가 나타난 것처럼 감히 사람들이 다가서지 못할 정도의 영적인 파워가 그 심령 속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분과 깊이 동행하게 되면 여러분 심령 안에 이 거룩함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거룩함의 능력을 가질 때 참된 복음의 회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시대 교회가 물질에 대한 자랑은 많이 하죠. 숫자에 대한 자랑은 많이 하고 있죠. 외형적 규모에 대한 능력은 많이 자랑하지만 이 거룩함의 파워를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복음의 길이 막히게 되고 우리 삶에 진정한 영적인 임팩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뉴욕에서 사역하셨던 분 중에 엘버트 벤자민 심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원래 캐나다 출신 목사님이신데요.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오셔서 CNMA라는 교단을 만드셨어요. The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라고 하는 이 교단이 미국 내도 많은 교회들이 가입되어 있고 우리 한국 교회도 CNMA 교단들이 많이 있죠. 이분은 처음에 하나님 부르심 받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토론토에 있는 낙스 칼리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이 정신적인 프레셔와 육체적인 질병으로 완전히 온몸이 다 클랩스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돼요. 그때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가서 그분을 만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것 외에는 달리 할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매일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만 반복을 했는데요. 이게 나중에 그의 생애를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만 붙잡았는데 자신의 몸에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말씀의 파워가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이분이 깨달은 것이 아하 참된 파워라고 하는 것은 기도와 성령의 임재에 있는 것이구나. 이걸 경험한 후에 이분은 나중에 사역자가 된 후에 사역의 중심에 기도를 두고 기도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뉴욕에 세운 유명한 단체가 가스펄 테이브네클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을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역의 열매를 남겼어요. 이분이 전한 복음을 흔히 fourfold gospel, 사중적 복음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full gospel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Christ our Savior, Sanctifier, Healer, and Coming King.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Savior, He is our Sanctifier, 우리의 성결자가 되시고 He is our Healer, 치료자가 되시고 He is Coming King, 다시 오실 왕이 되신다. 이와 같이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변화시키고 다시 오셔서 왕국을 세우실 유일한 주일한 사실을 그가 깊이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는 일평생 동안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A.B. 심슨 목사님이 쓰신 유명한 찬양 중에 하나가 우리 430장 우리가 부르는 찬양입니다. Taste so sweet to walk with Jesus. 예수와 함께 걷는 삶이 얼마나 스윗한가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것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꽃이 피는 돌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꽃이 피는 돌판을 걸어가시든 험한 골짜기를 걸어가시든 이분과 함께 가야지 여러분 인생 여정을 마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 여정 속에 함께 갈 동반자가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여러분을 도와주고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고통 속에 나를 건져내어 줄 수 있는 참된 능력과 사랑을 소유하신 동반자가 계시는지요? 혹시 계시지 않다면 예수님 꼭 만나야 돼요. 우리 남은 생에 나 홀로 걷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지 우리 인생이 빛나고 아름다워지게 되고 험악한 이 광야길을 잘 통과해서 주님 예비하신 약속의 땅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지성소가 다시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심령 한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시는데 언제부턴가 내 마음의 지성소가 허물어졌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지 않는 주의 강력한 임재가 경험되지 않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지성소가 회복되게 하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홀로 걷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걸으시도록 이제부터는 주의 약속 꼭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꼭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와 같은 고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헌신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혹시 살아가면서 어떤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린 기억은 없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온 정신을 집중하고 모든 시간과 모든 계획을 뒤로 한 채 그것을 찾는 데 노력을 기울인 적은 없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마침내 찾았을 때 그 큰 기쁨과 감격을 느껴보신 적이 있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많은 영혼들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려진 상태입니다. 그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으신 그 기쁨으로 당신을 맞아주실 것입니다. 찾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희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0: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고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지성근 강사의 미셔널 운동 제2부를 전해드립니다.
1: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성취하는 1차적인 기관인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처에 침입하는 것을 인식하고 환영해야 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대개 이제 교회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매우 높게 그동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선교는 어디를 통해서 일어나야만 합니까? 교회를 통해서만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게 이제 나중에 이게 앞뒤가 바뀌니까 선교는 누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회가 하는 것이 선교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된 것이죠. 교회가 하는 것이 선교이고, 교회가 하는 일이 많은데 예배, 교육, 뭐

0: 봉사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선교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선교적 교회를 정리한 폴 스티븐스에 의하면 그리스도 공동체 하나님의 보내심을 성취하는 1차적인 기관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하죠. 그렇지만 동시에 교회는 뭘 하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교회보다 훨씬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뭔가를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는 그것을 도처에 하나님의 나라가 침입하는 것을 뭐예요? 인식해야 된다. 인식.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님 저기서 일하시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거기 가서 일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고 교회는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어떤 교회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교회는 이런 것이다, 이런 일을 해야 된다 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고 보냄받은 곳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벌써 거기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걸 겸손하게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이미 세상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파악하고 그것을 경축하며 보살피시고 지탱하시며 변혁시키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의에 보냄받은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이 관점의 차이를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폴 스티븐스는 이런 교회가 되려면 그죠? 금방 이야기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1차적인 기관이지만 이 땅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식하고 거기에 동참하려고 하는 그 교회가 되려면 교회는 어떻게 그 교회의 성도들을 구비해야 하는가? 네 가지 구비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일을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은 목회자는 성도들을 구비할 때 이렇게 구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이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을 특정한 일터와 동네 그리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각각 위치시키신다는 점을 교회 내에서 인정하고 지지해야 한다. 목회자들의 관심은 늘 자기 교회가 어떻게 모이고 커지는가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지역 차이를 본다 하더라도 그것은 교회 전체 이름으로 뭔가를 하고 싶은 거지 이미 지역사회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잘 쳐주지 않아요. 그런 가치들은 다 제껴두고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걸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실상입니다. 선교적 교회를 이야기하면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목회자 없죠. 목회자 사모는 계시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을 이미 보내셨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동네에 보내시고 일대에 이미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교회가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가라의 구조를 오라의 구조와 병행해서 잘 개발해야 한다. 성경적인 교회는 이 역동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역동, 말하자면 에클레시아 모이는 역동과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역동이 이게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교회는 뭘 강조하죠?
1: 건강.
0: 네, 교회의 건강성은 뭘로 측도가 됩니까?
1: 많이
0: 모이는 걸로 측도돼요. 우리 교회가 좀 잘 된다 그러면 많이 모인다는 말이고 우리 교회가 요즘 좀 잘 안 된다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안 모이면 문제가 있다. 우리 어릴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맨날 와 있는 사람은 참 애꿎게 안 온 사람들 때문에 목회자한테 욕 듣잖아요. 어디 가냐고 막 이렇게. 그래서 계속 이 교회는 자기 자신을 뭔가를 하는 그 구조로 이해할 때는 자기를 그냥 유일한 어떤 기관으로 이해할 때는 교회로 모여야만 뭐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침투는 이제 게릴라식 침투를 하는 거지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클레시아로 부르신 이유를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 깨닫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이유는 뭡니까? 예, 네, 아브라함 자신이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게 복이 흩뿌려지는 거지요. 다른 민족들이 흩뿌려지는 것입니다. 이 역동을 모르니까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내성적으로 말하자면 구심적인 이렇게 안으로 모이는 그런 어떤 정서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이것을 원래의 모습으로 이제 되돌리시기 위해서 또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흩어버리시잖아요. 억지로 흩어버리십니다. 디아스포라 시키십니다. 그게 뭡니까? 바벨론 포로거든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에 예루살렘에 모인 교회가 3,000명, 5,000명 회심의 사건이라고 서로 유무상통 공유하는 공동체를 경험했을 때 모여있으니까 사도행전의 성령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사도행전 8장 이후에 흩어버리십니다. 교회가 하나 이렇게 모여있으니까, 예? 한국교회가 이렇게 모여있으니까 요즘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다. 교회는 원래 왜 우리가 모여있는지를 깨닫게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도록 흩어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라의 구조를 오라의 구조와 병행해서 잘 개발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개척해서 목회했던 교회는 첫 번째 결단이 주일 외에는 모이지 않는다가 첫 번째 결단이었습니다. 구조적으로 모임을 자주 가지는 게 건강성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모였는지를 잘 생각한다면 일주일에 하루 모이는 것이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교회는 처음에 그래가지고 막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모여서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이렇게 하고 어떤 청년은 막 와가지고 막 데모를 하면서 왜 이렇게 안 모이냐고 막 그래서 막 걔한테 고기 사주고 막 설득을 했거든요. 막 이런 거 막 설명하면서 그래도 안 돼요. 그래 너무 좋다 그러면 그래 청년들 그래 몇 명 모일래? 5명 모일 수 있으면 한번 모이자. 그래갖고 어느 날 어느 시 모이기를 딱 했거든요. 그 첫 모임에 그 놈이 안 왔어요. 아무튼 근데 구조적으로 교회가 가라의 구조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했지만 꼭 그런 방식이 아니더라도 교회는 성도들 구비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목회 사역을 할 사람들에게 안수를 줄 때만큼이나 진지한 자세로 사회 내의 선교를 담당할 사람들, 정치인, 주식 중개인, 가정주부, 교사, 기술자, 예술가 등에게 안수하고 파송해야 한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안수받고 파송된 게 단기 선교 갈 때 어쩌다 그죠? 뭐 청년 공동체들이 막 무릎 꿇어 해가지고 막 손 얹고 막 안수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예배에서 이제 이번 달은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에 이제 고할 때 그때 앞으로 다 나오라 해가지고 안수하고 파송하는 그런 것을 이 폴 스티븐스 교수님 실제로 그렇게 하시고 또 월요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번역된 원래 언제는 아까 제가 그런 모임을 한다고 했죠. Thank God It's Monday라고 쓰여진 이 윌리엄 딜이라는 사람도 이분은 회사의 CEO인데 이분의 교회에서도 이렇게 각 경력에 있는 사람들을 특별한 주의를 정하고 그 사람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 모두가 안수받은 자들이고 우리 모두가 파송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예요. 물론 명시적으로 뭐 다 나오세요 안수합시다 뭐 당신도 목사입니다 뭐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그 근본적인 정신과 태도가 당신은 주식 중개하는 그 업으로 파송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허드렛일로 파송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메시지를 전하고 구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저 목소리를 좀 돕기 위해서 시작. 네. 교회에 모여가지고 우리 전달을 합시다 이게 아니고 자기가 있는 그곳이 사실은 사람들을 만나는 장소고 거기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의 자리라고 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계속 교회에서 구비가 되지 않으니까 직장에서는 막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처럼 살고 막 최소한의 의무를 감당하다가 교회 일만 있으면 막 빨리 교회를 가기 위해서 직장 일을 팽개치고 가는 그런 크리스천들 때문에 오늘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뭐 이민사회는 제가 잘 모르니까 하는 말입니다만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거죠. 욕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목사님들이 뭐 설교를 그렇게 하니까 예? 여러분들의 일은 복음 사역을 위한 디딤돌일 뿐입니다. 뭐 이런 식의 설교를 하니까 사역을 위해 모든 일상생활에 맞춰줘야 된다고 그렇게 그게 헌신된 것이라고 그렇게 구비를 하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지금 살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 현장입니다. 거기서 만나는 사람과 자연스럽게 복음에 접속을 해야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 네 가지 구비의 원리를 폴 스티븐스가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면 교회에서 영성적으로 소위 일상생활의 의식과 영성을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초대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목회자들이나 교회론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들이야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 이런 이야기를 이론적으로 알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냥 우리가 직장 다니고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일상생활의 영성입니다. 내가 보낸받은 그곳에서 어떻게 주님과 교제하며 또 그 속에서 주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뭐 또 주님이 하라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번역한 책이라고 조그맣게 저 지성은 보입니까? 네. 굉장히 그 미셔널 처치와 관련해서 2004년에 나온 The Shaping of Things to Come 이 책 마이클 프로스트, 알란 하시 둘 다 호주 사람입니다. 호주 사람인데 마이클 프로스트는 여전히 호주에서 사역하고 교수 사역도 하고 목회도 하고 있고 알란 하시는 지금 북미에 와서 FORGE라는 F-O-R-G-E라는 단체에서 미셔널 처치를 이렇게 여기도 휘튼에도 미셔널 처치 무브먼트 메스터 과정이 있더라고요. 거기 알란 허시가 와서 가르칩니다. 이분들이 이제 쓴 책이 이 새로운 교회가 온다라는 그런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일상생활의 영성과 관련된 보냄받은 교회의 영성적 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잠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분들은 그 책에서 새로운 이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 저는 이걸 보냄받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했고 최근에는 미션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여기 패러다임 전환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본래 교회는 아까 삼각형 생각하죠. 백성들은 항상 땅과 관련됩니다. 문화상황과 뗄 수 없는 주변 문화상황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면서 대개는 그 이전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로부터 교회가 나오고 그리고 이 교회가 하는 일이 선교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주변 문화 상황, 하나님이 보내시는 세상 상황을 생각한다면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 기독론이 어떻게 세상을 볼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 어떻게 세상을 볼 것인가 하는 이 선교에 대한 생각이 결국은 교회의 구조와 태도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가 먼저 있고 그 교회의 구조 안으로 뭘 자꾸 맞추려고 합니까? 세상을 맞추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새로운 선교적 교회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요 순서를 바꾸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이게 이제 기독론이라는 것인데요. 이게 뭘 결정하냐면 예수님이 그러면 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느냐? 그건 하나님께서 이 땅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목적이 선교학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세상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이 이 땅에 가지고 계신 그 뜻을 알리는 것이거든요.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선교학이에요. 거기 그 세상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신 그 태도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이 나와야 된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런 세상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가 모임의 빈도나 횟수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이 교회는 이런 건물을 짓기보다는 어떤 카페를 빌려서 하는 것이 더 좋겠고 이 교회는 그냥 가정에서 이렇게 모이는 것이 더 좋고 이런 모습들이 결정이 되는 거지 교회가 먼저 모양을 정하고 거기에 세상을 맞추는 것은 잘못된 순서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보냄받은 교회가 어디에 방점을 두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셔널 처치에서 미셔널에 방점을 둘 것인가 처치에 방점을 둘 것인가 이 문제라는 거죠. 어디에 방점을 둬야 될 것 같아요? 답을 제가 벌써 보냈나요? 보냈군요. 안 보냈나요? 미셔널에 방점을 두느냐 아니면 처치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처치에 방점을 둔 미셔널 처치 논의는요. 저기 있는 것처럼 교회 성장 전략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회 성장 전략 혹은 어렵단 말이에요. 어린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어린 시대의 탈출구로 보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처치에 대한 관심은 결국 그 교회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관심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처치가 나쁘다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처치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자꾸 이 모든 논의가 교회에 대한 논의로 이렇게 가버리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다 빨아들여 버려요. 교회가. 그러면 일상적인 삶이 없는 미션을 설치가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다 방점을 둬야 됩니까? 미션을 해. 방점을 둬야 된다. 미션을 처치지. 미션을 처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보냄받은이라는 이 미션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로운 교회가 온 날을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크리스덤 기독교가 사실은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핵심이라는 거지. 313년 기독교가 공인을 받은 이후에 이 기독교 왕국주의적인 기독교가 힘을 가진 이 기독교에서는 항상 어떤 사람들을 끌어모으려는 그런 전략을 편다는 거예요. 사람 매력을 줘가지고. 심지어는 이제 어떤 주일학교는 아이들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 뭐 옛날에는 자전거를 준다, 뭘 준다, 뭐 이렇게 했잖아요. 최근에는 비싸게 위의를 준다, 뭐 이런 것까지 매력으로 끌어당기는데. 옛날에 그 이제 국교가 됐을 때 그런 거예요. 정치를 하려면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인센티브를 주면 그걸 통해서 교회로 많이 끌어다니는 그런 교회론이 크리스천 기독교의 교회론입니다. 또 그런 기독교는 그 영성적인 측면에 있어서 영혼과 육체를 구별하는 이원론적인 영성을 강조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끌어모은 이 교회가 아니 거룩한 곳이고 장소적으로 이 교회 바깥은 뭐예요? 세상이고 더러운 곳이라는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를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 결국 이 안에서 하고 있는 소위 영적인 일은 거룩한 것이고 몸으로 하는 일, 육체 이런 것들, 세상은 나쁜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지가 이원론적인 영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일수록 그 리더십의 측면에서 수직적이고 관료적인 리더십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적인 이상 본질을 찾아가는 보냄받은 교회의 특징은 여기에 반대편에 있어서 매력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려는 교회론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여기로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라 나가는 것이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교회라는 것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성육신적인 교회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성육신 안에 이미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세상을 긍정하는 영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참여하고 긍정하는 메시아적인 영성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영성적인 측면에서 강조가 되면 교회 구조나 리더십의 측면에서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도적인 리더십이 대항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텐덤 기독교의 특징을 극복하는 것이 보냄받은 교회의 특징이다. 여러분, 크리스텐덤이라는 것을 좀 잘 기억해 주십시오. 미셔널 처치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사실 저는 2000년부터 한국 교회 안에서 미셔널 처치를 이야기해 왔습니다. 10년 동안 이야기해 왔고, 10년 지난 후에 컨퍼런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컨퍼런스를 한 지 3년이 지나도록 별로 사람들은 미션을 처치에 대해서 관심을 한국에서 안 가졌습니다. 근데 2012년부터 봄물 터지듯이 신학생들과 신학교와 목회자들이 미션을 처치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아까 미션에 관심이 없고 어디에 관심이 있다고요? 처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근본적으로 이 패러다임, 크리스텐덤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고 이 미셔널 처치에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의를 조금 기억해 두시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냄받은 곳에서 살아가는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갈 때, 그리고 미셔널 처치를 또 이렇게 이루려고 하는 교회의 한 성원으로서 어떤 관점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보냄받은 교회의 영성은 콘스탄틴 크리스텐덤 기독교의 그리스적 사고인 이원론을 넘어서 히브리적 사고와 깊은 관련성이 있는 일상, everyday life를 구속하는 영성이 새로운 시대의 교회를 위해 필요한 영성의 주된 내용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제 연구소의 존재 이유를 강변하는 것이죠. 예. 근데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그냥 이 여기서 이야기한 주장일 뿐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일상생활을 구원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 그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이원론 때문에 서구 기독교는 즐거움, 열정, 육체적 욕구와 같은 것들을 그리스도와 구원의 사역 바깥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오직 영혼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선교적인 자원으로 활용하는 영성적 틀이 필요한데 그것이 다름 아닌 일상생활의 영성일 것이다. 이건 제가 지금 그 새로운 교회가 온다는 책에 있는 내용을 여기 이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의 영성으로 번역되지 않은 미셔널 처치 논의는 저는 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교회의 어떤 중흥이나 혹은 뭔가 새로운 어떤 성장 전략을 위해서 미셔널 처치를 선택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 미셔널 처치에 대한 고민이 있는가를 바로미터가 어디 있느냐, 일상생활의 영성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라고 생각하고, 목회자라면 회중 앞에서 자꾸 성교적 교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뭘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이 보낸받은 그곳에 그곳 이야기해야 돼요. 직장과 살림살이와 어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커뮤니티와 이런 이야기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미셔널이라는, 이제 제가 이제 보냄받은이라는 단어를 좀 포기하고 미셔널이라는 이 단어를 쓰게 된 이유는, 이제 영어로 MISSIONAL을 번역하는 분들이 여러 방식으로 번역해, 선교적 혹은 선교사의 혹은 저같이 보냄받은, 그리고 LA의 김재영 교수님 같은 분은 향선교, 이상한 말이죠. 향을 음향할 때 음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처럼 퍼져나간다는 뜻의 향과 선교를 붙여서 미셔널을 표현했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10년쯤에 서로 페이스북에 대화를 하다가, 어떤 분이 그렇게 제안했어요. 포스트 모던을 이제는 후기 근대라고 번역하지 않고 그냥 포스트 모던이라고 이야기하듯이 그냥 미셔널도 너무 번역하기가 사실은 많은 뜻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셔널이라고 미셔널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자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때 제가 그 AL을 앞에다 붙이지 말고 미셔널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 D를 붙이면 을이 따로 AL을 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미셔널 서치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게 꼭 그 개념을 몰라도 이미 성경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 한국에도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한국에서 만약에 미셔널 서치 논의를 한다면 이건 한국적 상황 속에서의 미셔널 서치 논의가 되어야 된다면 이건 하나님의 선교 미션의 을과 을 정신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제 뭐 미셔널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컨퍼런스 명칭으로 뭐 한 것은 라틴어 미시오에서 받은 뭐 관점을 다 AL을 붙이고 뭐 이런 이야기가 여기 되어 있는 거예요. 2010년부터 저희가 교회 2.0 컨퍼런스라는 이름으로 컨퍼런스 시작했어요. 원래는 미셔널 처치 컨퍼런스라고 이름 붙이려고 했는데 혹시 이머징 처치라고 들어봤어요? 이머징 처치라는 그 약간 포스트 모던한 예배를 추구하는 그런 운동이 있었는데 이것과 미셔널 처치가 한국에서는 좀 비슷하게 그 당시에 여겨졌기 때문에 근데 막 비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미셔널 처치를 이름을 쓰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때 웹 2.0이라는 거기에 착안을 해서 교회 2.0이라는 말로 교회 2.0 컨퍼런스를 열었어요. 첫 번째 컨퍼런스에 교회 개혁을 추구하는 목회자 한 10여 분이 와서 그 이름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목회자 그룹의 이름을 교회 2.0 목회자 모임이라고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해서 그럼 쓰시라고 그랬는데 우리 한국에 2010년, 11년에 두 S교회에 큰 문제들이 막 터졌어요. 예? 그래가지고 교회 2.0 목회자 그룹들이 그 이름으로 엄청난 성명서들을 많이 발표하게 돼가지고 제가 3회 교회 2.0 컨퍼런스를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젠다가 바뀌는 거예요. 미션을 설치가 아니고 교회 개혁의 막 아젠다로 막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제에 이제 이 미션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처치가 들어가니까 자꾸 이게 교회 성장에 관심 있는 목회자들이 오니까 그 빼버리고 미션을 컨퍼런스를 했고 지금까지 5번 컨퍼런스를 했는데요. 지금 여기 이 보시는 이 자료가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가셔서 저희 페이스북에 일상생활사회연구소 치면 페이지가 도장이 이렇게 얼굴이 되어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거기 쭉 내려가시면 이 미셔널 컨퍼런스 2014 보고서 한국 미셔널 운동의 평가와 방향모색이라는 50페이지짜리 PDF가 나옵니다. 여기를 조금 참고하시면 감을 좀 잡으실 수 있거든요. 여기 목차에 보면 뭐 작년 항상 12월 달에 합니다. 부산에서 하는데 그 프로그램 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록에 보면 재밌는 게 많습니다. 그 메시지들을 이런 동영상도 다 링크해 놓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역사에 보면 미셔널 컨퍼런스 역사에 들어가면요. 이게 딱 찍으면 그걸로 들어가죠. 1번 컨퍼런스에서 이야기했던 스토리들이 다 나오고요. 걷는 교회도 있습니다. 한국에. 주일마다 모이면 일정만큼을 걷습니다. 이 성공의 신부님이 10명, 20명이 걷습니다. 걷다가 어떤 자리에 탄을 펴고 감사 성찬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고 또 걷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런 교회도 있고요. 뭐 하여튼 재밌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동영상 보기 딱 누르면 유튜브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누르면 여기 엄청난 지난 5년 동안에 한국에서 미셔널 처치와 관련된 논의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탈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오늘도 길을 찾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확고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롯의 부인처럼 뒤를 돌아보지 않을 수 있는 확고한 생의 목적이 있어야겠습니다. 목적이 있다면 그 외의 것들은 그다지 큰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깨닫고 일어섰습니다. 빠를수록 좋겠지만 늦었다고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기뻐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당신에게 위로부터 주어지는 신성한 인생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당신의 생은 값진 것입니다.

0: 성경을 가르치는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애틀 형제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권준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를 꿈꾸는 비전을 가지고 온 성도님들과 함께 그 꿈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형제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설교 말씀을 통해